0: 세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책책 첫 곡으로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올여름, 그러니까 올해 여름 직장인들의 평균 휴가 일수가 3.8일, 평균 3.8일이래요. 해외로 떠나기에는 솔직히 살짝 좀 빠듯한 일정이긴 하죠. 실제로 바캉스 시즌 동안 숙소 예약 데이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강원, 제주, 부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해외 여행 경우에는 일본, 베트남, 태국 순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단기 실속형 비서가 많았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올 여름 휴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름 휴가 특집으로 꾸며드리는 사흘간의 음악 여행.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팝스타의 내한 공연도 즐겼고요. 음악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으로 지구 뭐 한 바퀴 정도는 저희가 또 돌아봤으니까 오늘은 국내에서 한번 바캉스를 떠나보도록 하죠. 산, 바다, 섬, 계곡, 천문대, 휴양림,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등등 뭐 여름휴가 즐길 수 있는 곳들은 정말 그런 멋진 곳들은 무궁무진하죠. 그대창이 엄선한 바캉스 음악 함께 하시면서 2시간의 휴가 원없이 한번 즐겨보시죠. 참여하실 곳은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2: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캉스 떠나는 기분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쿨의 해변의 여인,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하이웨이님, 1박 2일 짧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영덕에 있는 고래불 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도 별로 없고 깨끗해서 너무 좋았어요. 물놀이 실컷 하고 푹 쉬고 진정한 휴가였습니다. 여름엔 역시 바다가 최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 그 고래불 해수욕장이 아직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닌가 봐요. 다행입니다. 지금 원래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저도 바닷가에서 내려가서 물놀이 하고 씻고 나와서 이렇게 바다를 탁 바라보는 가제보 같은 곳에서 상한상탁 회를 받아가지고 회랑 탁 이렇게 술 한잔 탁 먹고 거기서 바다 찰싹찰싹 치는 바다 소리 들으면서 낮에 그 평상에서 또 잠이 들어요. 선풍기 탁 틀어놓고. 그리고 탁 일어나면은 해가 이제 니어니어 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때 일어나서 이제 라면을 몇개 끓여가지고 이제 해장 탁 하면서 저녁 마무리하고, 예, 해장술 먹고. 어쨌든 여름엔 역시나 물가죠. 네, 역시나 물가인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십시오. 자, 이번에는 낮에 놀아봤으니까 이제 좀 밤에 좀 놀아볼까요? 김현식 여름밤의 꿈.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의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밤까지 듣고 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 커피 향기님. 몸 움직이는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50세 중반에. 힘들지만 보람도 있다 싶었었는데요. 일주일간 휴가라서 소파에 누워 알디 방송 듣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휴가 기간에 휴가를 떠나버린다라고 하면은 나라가 멈추겠죠. 역시 이때도 일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주시고 또 자기 자리를 또 열심히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잘 굴러가는 걸 겁니다. 잘 일하셨으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쉬시죠. 오늘 바캉스는 홈캉스다 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은 노래 또 틀어드릴게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엄정화의 페스티벌, 이정현의 서머댄스 듣고 옵니다.

7976님, 알디, 여는 부산입니다. 25년 지기 친구 부부와 휴가로 왔어요. 음악이 좋고 아주 굿입니다. 신나게 재밌게 잘 놀다 갈게요 하셨어요. 어? 어디로 가셨나요? 부산? 뭐 부산은 솔직히 어디 가도 다 좋긴 좋아요. 장어도 드시러 가시고요. 시장도 가보시고 회한 접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부산에 국밥 유명한데 너무 많죠? 네네. 그냥 먹을 게 그냥 사방팔방 널려 있네요. 예. 잘 다녀오시고요. 부럽다. 저도 부산 되게 좋아하는데. 바닷가니까 또 바다 관련된 노래 하나 듣죠.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듣겠습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도 돌아와서 신나는 음악들로 함께합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6: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6: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6: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6: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5: 공정하게
6: 함께
5: 새롭게
6: 마음껏 꿈꾸자.
5: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최근 연이틀 상승한 코스피가 오늘 대형 반도체주 약세에 장 초반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간밤 뉴욕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에 4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간 피로감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서 70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부가 초고가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조항들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의 상생 임대인 요건을 갖춘 1주택자들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지는 매입 임대 사업자들도 반값 임대의 공든탑이 무너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살상하고 싶지 않아 이란과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뒤 상황에 따라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오만과 항로를 합의했다며 양국 공동성명이 마무리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해 1,400조 원대 국유자산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도, 습도는 65%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전남 광양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전국적으로 낮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한낮에 39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수원과 전주 38도, 대전, 광주 37도, 대구 36도, 부산은 3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가끔씩 구름만 끼겠고 제주도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당분간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 낮 기온은 1, 2도 이상 낮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하면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지금 시간

스페이스 그대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DJ DOC의 여름 이야기 띄워드렸습니다. 자,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름 휴가 특집. 저희가 사흘간의 음악 여행 이렇게 좀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내 바캉스 편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휴가 때 플레이리스트로 혹은 여행지에서 BGM으로 듣기 좋은 음악들 위주로 More Music, Less Talk. 그래서 음악을 더 풍성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일단 소개해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딘 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의 구체적인 상호와 아기새 우대 내역은 인별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상단 공지란에 인별그램 주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요. 인증문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인증문자 까먹지 말고 남겨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무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마이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콜레스테롤.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자, 윤종신의 팥빙수, 악뮤의 콩떡빙수,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이렇게 듣고 오셨습니다. 야, 요거 장소로 엮을까, 해변으로 엮을까, 밤으로 엮을까, 아니면 뭐 음식으로 엮을까, 이게 다 되네요. 예. 자, 조이님, 결혼 이후 매년 가던 양

제가 가족 휴가를 올해는 못 가게 됐습니다. 길게는 2박 3일, 짧게는 당일치기로 코로나 때도 마스크 쓰고 가까운 계곡이라도 함께 갔었는데 이젠 애들도 사춘기라 재미없어 하고 10명 넘는 인원이라 휴가 날짜 잡는 것부터 힘드네요.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원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아이 좋아. 그랬군요. 애들이 약간 좀 네, 변화가 좀 업앤다운이 심할 때이니까 그죠? 또 나중에 좀 나이 들면은 또 같이 가는 거 자기들이 또 꾸며서 네, 제시하곤 할 겁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또 여행 다니라고 수고 많으셨으니까요. 당분간은 좀 집에서 쉬시는 걸로 하시죠. 오히려 좋아. 아이 좋아. 봄날의 곰님. 4박 5일 제주도 가족여행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내미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너무 좋았다며 또르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녀석 대문자 F입니다. 해외여행 자주 갔었는데도 제주도가 제일 좋대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좋은 거 많이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애들 그거 나중에 그러면 하나도 기억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 정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라면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해 부모가 돈 쓰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엄마, 전 제주도가 너무 좋아요. 엄마, 이번 여행 데려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얼마나 예쁠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물어보셨나요? 궁금하다. 땡킴의 여름비 그리고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옵니다.

숙소로에 갇혀 계신 여러분들 창문 한번 내려보시죠. 짭조름한 바다 냄새 느껴지시나요? 여름휴가 특집에서도 어김없이 돌아온 이 코어망.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음악 고속도로로 시원하게 개통했습니다. 톨비 일절 없고요. 통행료 완전 무료입니다. 답답함을 뻥 뚫어줄 초특급 휴가철 댄스 BGM 퍼레이드. 어디에 있든 거기가 바로 해운대고 경포대고 이비자 섬입니다. 가슴속까지 청량해지는 시원한 비트 속으로 지금 바로 가속페달 제대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레드벨벳의 빨간 맛에 이어 아 여름에 이분들 안 나오면 섭섭하죠. 이분들 언제 다시 완전체 될지 몰라요. 시스타의 Shake It 이어갑니다.

자,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사흘간의 음악여행으로 꾸며드린 여름휴가 특집 이제 슬슬 전부 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자, 끝곡 FX의 핫서머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조금 더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전남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게는 39도 안팎까지 치솟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은 한반도 상공에 자리한 고기압을 결국 뚫지 못하고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방향을 정해 더위를 수그러지게 하는 역할은 못하게 됐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62% 정도가 8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집계했습니다. 또 올해 5월 중순부터 지난 4일까지 국내 누적 온열질환자 2,400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34%를 차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신고 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4에서 5%대의 급락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서 70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497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8천억 원 정도의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 수준인 2천억 원 달러에 육박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성규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현지 시간 6일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 등을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데 이번 조처로 한국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3.1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6: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7: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6: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7: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6: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7: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6: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8: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7살 아이에게 1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전거 보조바퀴 때 그건 아기나 하는 거야. 한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30살의 한 여성은 1년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고가 좋은 결과입니다.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그땐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1년 전에 나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백원강의 랄랄라 첫 곡은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좋다.

0: 데이브레이크 좋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득 1년 뒤에 나를 떠올려 본다면 지금의 내게 또 하고 싶은 말 있을 겁니다. 1년 전의 내게 혹은 1년 후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나눠볼까요? 하석풍님께서 1년 전의 나에게 운동 좀 시작해라. 1년 만에 이렇게 체력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니? 내일내일 하면 시작 못한다 하고 싶네요. 더우니까 더 힘들어요. 예, 1년 후에 나에게 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저는 1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가요 좀 많이 들어라. 1년 뒤에 너 랄랄라 진행하게 돼 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1년 전에 나에게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시원한 커피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두이 안녕 소란 이여름 썸머 이여름 썸머 2년 전 나에게 하고 싶은 말 2090번 그때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조금만 참으면 곧 일이 생길 테니 참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좋은 날 온다고 2090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합니다. 5446번님 1년 전 저에게 좀 쉬고 너만의 시간을 가져. 1년 전에도 올해도 나만의 쉼을 못 가져봤어요. 올해는 나의 쉼을 위해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 한 잔 전하고요. 꽁실꽁실님, 1년 전에 나야 눈 딱 감고 해외여행 다녀와라. 유가가 이렇게 올라서 엄두도 못 내게 되니까. 유유.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원혁훈님. 작년 이맘때 운동 시작하길 너무 잘했어.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잖아. 이 더위에도 5km 뛰고 와서도 이렇게 에어컨 안 켜고 집안 청소를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웠잖아. 잘했어. 나 자신. 쓰담쓰담. 이 더위에 5km 뛰고 와서 에어컨 안 켜고 집안 청소까지 하고 계시다고요? 어휴, 체력이 대단하시긴 한데 큰일 납니다. 좀 쉬엄쉬엄 하셔야 돼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해피 라디칼님, 1년 전에 나에게 살 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박스티 입고 있어요. 계속 살만 쪄서 여름인데 좋아하는 반바지를 못 입어요. 내년 여름에는 반바지 민소매 입을 수 있기를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해피 라디칼님께 응원의 마음 담아서 신청곡도 전해드리죠. 헤이 주댐.

사랑하나요? 기분 좋은 오늘의 리듬 백원경의 랄랄라. 1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나누고 있어요. 텅 빈 마음님. 1년 전에 나에게 근심 걱정하는 거 1년 후 해결되니까 내려놓고 있으니 마음 편해져.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현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 라고요. 옆에 계신 그분 아직도 함께 계신 거겠죠? 역시 건강 이야기가 많습니다. 6866번님, 1년 전 나에게 살 좀 찌워라. 매일 헬스 가고 살찌는 식단, 술, 담배, 커피 전부 끊고 내년에는 앞자리 숫자가 7로 바뀌길 기대한다. 멋진 근육 자랑도 해야지. 건강 때문에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이시군요. 맞아요. 살이 이렇게 빠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9169번님, 제발 건강검진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번엔 받으신 거겠죠? 5672번님, 혈당관리 좀 잘해라. 건강에 좀 더 신경 써야지. 뽀뽀공주님도, 건강관리 잘해. 7년 검사도 무사 통과 잘하자. 화이팅! 암 환자시라고 7년 검사도 무사 통과하기를 응원합니다. 아니, 왜 이 이야기가 안 나오나 했어요. 커피광님, 1년 전에 나에게 무조건 주식 사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진호님은, 아, 1년 전에 나에게 연초에 주식 좀 사서 여름 오기 전에 욕심내지 말고 팔아서 수익 보전하라고 하고 싶네요. 파란색인 내 투자금. 어쩌죠? 마포극장님,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지난달까지 온통 붉은 물결이던 주식 계좌, 지금은 퍼렇게 질렸습니다. 한 달 사이 계좌가 태극문양된 것 같아요. 마눌님이 이 판국의 휴가는 무슨 휴가냐며 방콕하자네요. 아니, 이걸 내가 알면. 마포 극장님, 극장 나들이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커피도 한 잔 전합니다. 더울 때는 신나는 댄스 음악이 최고 같아요. 터보, 나 어릴 적 꿈 신청합니다. 6947번님, 같이 들어요.

레인보우 A까지 듣고 왔습니다. 1034번님. 저는 물류센터 분들 출퇴근 셔틀버스를 합니다. 하루 3교대 하는 분들이라 구파발에서 파주 법원 일을 하루 4번 왕복합니다. 지금도 오후 반 출근하는 분들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고 있어도 찬바람이 안 나오고 미지근한 바람만 나와요. 그래도 차에 타신 분들이 랄랄라 방송 듣고 채널이 몇 번이냐고 물어봐서 100원경에 랄랄라고 939라고 하고 레인보우 설치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잘했죠? 정말 잘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는데 고생도 많으신데 채널이 939가 아니고 98.1입니다. 아마 조금 착각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옆 채널이라서. 98.1MHz 서울과 수도권 100원경에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7996번님, 1년 전에 나에게 그때 오랜 일 그만두고 내가 행복한 일 선택한 거 칭찬해. 희나비맘님, 애 셋은 어쩌고 일을 할 수 있겠어. 애들 아프면 어째. 그럼 회사는 어떡해. 걱정만 했었는데 넌 너무너무 잘 해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일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4289번, 1년 전에 나에게 내가 야구하는 거 아니니까 야구하는 아들 많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직장일 소홀히 하면서 야구 뒷바라지 하지 말고 너도 하고 싶은 거 해라. 나 잘하고 있다고. 너 자신이 소중하다고 말해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3571번님, 요즘 더운데도 헬스장에서 근력운동 러닝머신 꾸준히 하고 식단하니까 2개월 만에 4kg 빠졌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활력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러닝하면서 들어요. 목표 3kg도 마저 뺄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신청곡 나갑니다. 블락비 허.

블랙핑크 띄어. 5042번님. 남편 조경 현장 작업하는데 운전해주고 있어요. 현장은 폭염 더위가 엄청나네요. 힘내라고 시원한 노래 부탁해요 하셨는데 방금 전해드린 곡 어떠셨는지요? 시원한 커피도 한 잔 전합니다. 랄랄라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네요. 유니핑님. 그쵸? 시간이 막 뛰어가는 것 같죠? 1129번님. 아이들이 방학하니까 엄마를 수십 번도 더 부릅니다. 날도 더운데 밥하느라 더 힘들어요.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있다고요. 이름도 같이 보내주시지.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방학 한 열흘 정도 더 남았을까요? 기운 내십시오. 신청곡 같이 들어요. 경서예지 전간호.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제 이름 임정혜입니다. 바로 보내주셨네요. 정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생각하다 보니까 내년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하고 싶을까 생각해보게 되고 내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행복한 기억으로 함께한 시간들이 남기를 바랍니다. 박지훈, Body Else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한 의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 정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특검 국민추진위원회가 내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합니다. 여야 추천위원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사흘 안에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정부가 철강과 조선, 바이오,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AI를 결합하는 AI 제조혁신 등으로 초혁신을 꾀하겠다는 경제 구조혁신 추진 방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0: 이번 방안에는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이른바 모두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도모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구조혁신의 일환으로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부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 중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주는 연금을 줄여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 상박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앞서 제시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60일짜리 임시 합의안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합의한 초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측과 협의해 이란 쪽 항로를 이용하고 해협을 나가는 선박은 오만 측과 협의해 오만 수역 내 항로를 각각 이용합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이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이란은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 내지 7% 수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만은 3% 정도 수수료를 논의 중이지만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도 안팎의 폭염 기세가 여전합니다. 당분간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한여름 대낮의 아스팔트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외부 기온이 33도라면 지표면 온도는 60도 이상, 맨발로 걷는 강아지들에겐 뜨거운 프라이팬이나 마찬가지겠죠?

뇌약볕이 내리쬐는 곳과 그늘이 드리워진 곳의 온도차가 무려 15도 이상. 그래서 최근에는 그늘이 많은 경로를 찾아서 알려주는 어플까지 출시됐다죠. 태양의 고도, 주변 건물, 가로수 크기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햇빛을 피해가는 코스를 안내한다는 건데요. 덥고 지치고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누군가의 이런 세심한 아이디어 덕분에 폭염 속 일상이 그래도 견딜만해지는 거겠죠.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쉐어의 Believe였습니다. 요즘 인기라는 그늘이 많은 경로를 찾아 알려주는 어플 20대 대학생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2주 만에 개발했대요. 세상에 이런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있어요. 반려견과 산책을 다녀오면 강아지도 사람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앱이 생겨서 좋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죠. 집 밖에 나서면 열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폭염 때문에 의욕이 꺾이는 요즘인데요. 폭염에 대처하는 이런 멋진 아이디어 덕분에 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그늘막 하나를 선물 받은 것 같죠? 자, 목요일 오늘도 무지 덥습니다. 함께 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7: TV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해피 라디칼님 커피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아무리 더워도 이런 여유로운 시간 가져야 되는데 그죠? 오타쿠 미용실님도 안녕하세요. 하쿠나 마타타님 소개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두 곡의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 뉴 오더의 Bizarre Love Triangle이었고요. 디페쉬 모드의 Enjoy the Silence까지 전했습니다. 해피영미님 생존 신고합니다 하셨고 진짜 살아서 이렇게 그냥 밥벌이를 하고 밥을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1138님은 오늘 남편이와 아들님이랑 점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가 냉커피가 원인인지 찬 음식 무엇이 원인인지 배탈이 났어요. 우리 해피순 가족들도 덥다고 차고 냉한 것만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건강관리 잘하세요. 몸이 정말 힘든 계절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더위를 생으로 견디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계속 에어컨 바람만 맞고 있기도 어렵고 진짜 위험한 날씨입니다. 먹는 거라도 좀 시원해야지 몸에 열을 낮출 텐데 또 이게 계속 이어지면 몸이 힘들고 아 이래저래 위태로운 나날이고요. 그래도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한 8분 응선은 넘지 않았나. 오늘 내일 지나고 주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한풀 더위가 꺾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죠. 8452님 지수님 저 혼자라서 에어컨도 켜지 않고 집 대청소하다가 이런 제가 소금인지 소금이 나인지 땀이 뭐 비오듯 나고요. 숙감하에 왔습니다. 저도 이런 더위는 처음입니다. 그 가셔서 대중탕인 거잖아요. 몸에 열도 좀 내리시고 냉탕에 가서 좀 쫙 들어앉으셔가지고 얼굴만 딱 내놓고 열기 좀 식히시고 오셔야겠습니다. 푹 눌러앉았다가 오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이 시간.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알파벳은 Q 혹은 R입니다. Q 혹은 R. QR코드? 맞습니다. QR코드입니다. Q나 R 둘 다 되는 거예요. Q로 시작해도 되고 R로 시작해도 되고. 자, 우리가 좋아하는 기억 저편에 있었던 아니면 화끈화끈? 따끈따끈? 하는 그런 뭐 신곡도 다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노래들 Q 혹은 R, QR코드 뮤지션의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얽힌 사연도 있으면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QR코드 뮤지션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셰릴 크로우예요. All I Wanna Do. Hit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가디건스의 Love Fool이었고요. 쉐르교의 All I Wanna Do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목요일이죠. 오늘의 알파벳은 Q 혹은 R, QR 코드입니다. 3192님은 R, 올드 중년은 아리오 스피드웨건, 신중년은 REF 아리오 스피드웨건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8011님, 퀸의 We are the champion이요. 진짜 이 여름을 이겨낸 우리가 챔피언입니다. 진짜. 가수팬님, 퀸의 손바지 툴럽. 아, 손바지 듣기만 해도 이게 더운데요. 부엉이님은 라디오 가가 퀸의 노래 듣고 싶다고. 스타맨님은 롤링스톤스의 Give me shelter. 보람님은 레드 핫칠리 페퍼스의 Snow Hey Oh. 아, 이것도 좋고. 리타 오라 Your Song. 아, 이것도 좋고. 메이플비카님은 쿼터플래시의 Harden My Heart. 아, 멋진 언니들이죠. 또 시나보로님은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바둑과 야구님은 리치 샌보라. 아, 본조비의 멤버였죠. Father Time까지 등등등 신청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알파벳 아시죠? Q 혹은 R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먼저 들어볼 곡은 바로 이 곡이에요. 로버트 팔머예요. Bad Case of Loving You.

롤링스톤스였습니다. I can't get no satisfaction. 또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까지 오늘 QR코드 R부터 좀 까봤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알파벳은 Q 혹은 R, QR코드입니다. 메이띵님은 레이 파커 주니어 고스트바스터즈 신청하셨고 하쿠나 마타타님 오셨네요. 리키 마틴의 Living La Vida Loca 또 에너벨리님은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여행 가고파님 레이 찰스의 Hit the Road Jack 또 딸기산도님 로드 스튜어트의 패션 스칼렛 지우님은 퀸시 존스의 I know 코리다 시원하게 듣고 싶다고 캔디핑님 르네상스의 오션 집시 또 스타일맨의 스타일맨님이 신청하신 노래 역시 롤링스톤스의 Give Me Shelter 있었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QR코드 Q 혹은 R로 시작하는 뮤지션 노래 들어보고 있고요. 낚시쿤님 또 캔디핑님 당첨입니다. 레인보우예요. The Temple of the King

북펌님 점심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 노래가 좋습니다 하셨는데 스무스였고요. 보컬은 랍 토머스였죠. 산타나의 곡이었고 그 전 곡은 레인보우의 The Temple of the King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됐는데요. 르네상스의 오션 집시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극한 폭염이 이번 주말부터 드디어 수그러듭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중고기압이 자리한 상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엔 상공에 구름이 들어와 일사량이 줄고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과 제주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주요 도시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7도와 39도, 인천 광주 26도와 38도, 대전 대구 26도와 37도, 울산 26도와 34도, 부산 27도와 3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이 27도에서 36도로 극한 폭염은 잦아들겠지만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남, 서초, 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고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5, 60대 집주인이 아닌 30대로 전월세 상승을 불러 청년 세입자가 무주택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은 개선돼야 하며 막을 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천준호 원내

0: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급이 없다고 몰아세우는데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며 다음 본회의부터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자신을 향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열린 2차 TV 토론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는 신천지 의혹에 대한 근거를 못 댔다며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파리를 계속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도 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3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메이띵님 꺄 나의 신청곡이다 아셨고요. 같은 곡을 0722님도 신청하셨네요. 레이 파커 주니어 고스트버스터즈로 시원하게 해피송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줄리엣님, 내일이 입추라는데 오늘 보니까 살짝 해가 넘어가는 느낌이 있네요. 주차장 자리 이 시간이면 늘 땡볕이었는데 그늘이 좀 졌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좀 밤이 길어졌다? 밤이 깊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전히 해 뜨는 시간은 이르고 그렇지만 해가 지는 시간이 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오늘은 무지 덥다는 거. 너무 덥다는 거 견디기 힘들다는 거겠죠. 자, 해피송 2부 요렇게 갑니다. 폭염. 초성 이행시입니다. 폭염의 초성 이행시. 그러니까 피읍 이응이 되겠죠. 피읍 이응 초성 이행시입니다. 저부터 가볼까요? 푸른 바다가 그리운 날입니다. 우리 모두 바다로 가자. 아 진짜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데 어디 풍덩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우리 햇님이들 피읍 이응 초성 이행시 자 적어주시죠. 신청곡도 함께 알려주시고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피읍 이응 초성 이행시입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나그네님, 리게이라, 르스타트 스타피넨도, 여름이 지나고.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름이 지나고. 아, 그러게, 이 여름이 사실은 지나고 있습니다. 첼순 브라우스님, 핫중님, 써누님 신청하셨고요. 또 졸리나님, 릴메코의 런어웨이, 북망산천님, 로비 웬베누토의 그린고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솜, 정말 폭염이 절정. 입니다. 근데 문제는 절정이 지금 며칠째야. 자, 오늘 이분은 폭염, 피읍, 이응, 초성, 이행시입니다. 4118님, 피용! 더위가 사라지는 소리. 피용! 하고. 피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데, 더위의 융단 폭격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코파는 곰돌이님, 프로야구. 이번 주는 폭염으로 줄줄이 취소입니다. 아, 대신 근데 더 늦게까지 가을야구 즐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곱돌님은 피곤에 절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웬일인지 아내가 웃으며 반겨줍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제 월급날이랍니다. 하셨는데 나도 모르는 내 월급날을 아내가 알고 있다. 옥수토박이님, 피카디리, 오스카. 아, 이런 극장들은 예전에 잘 나가던 극장이었는데 지금은 멀티플렉스에 밀려서 다 없어졌죠. 피서는 예나 지금이나 영화관보다 더 좋은 곳은 드물죠? 아니, 옛날 그 영화관 얘기하시니까 옛날에 영화표 같은 거 되게 많이 모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한때는 그 영화표가 약간 카드처럼 영화 그 브로마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영화표도 있었잖아요. 아, 이제는 그런 낭만이 없어졌어요. 8005번으로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와, 우리 가족 휴가 왔습니다. 하시면서. 근데 무지 더워서 집에 있을 걸 그랬다는 후회도 듭니다. 푹푹 찌는 날씨. 집에 있어도 힘들고 휴가 가서도 힘들고 어쩌라고. 아, 여름이 지나야 돼요. 그죠? 0721님은 폭식은 여행의 묘미입니다. 여행은 먹방이니까. 근데 체중계 올라갔더니 열받아. 오늘부터 극한 다이어트 시작입니다. 남편과 1박 2일 여행 끝나고 집에 가는 기차 안인데 집에 가는 순간부터 다이어트 시작. 아니 뭐 1박 2일 여행에서 찜이 얼마나 찐다. 아, 저는 뭐 한 10박 12일은 갔다 오신 줄 알았네. 근데 여행 다녀오셨으면 푸사 사진 바꾸셨나요? 그래도 여행 가서 안 먹으면 나만 손해니까 잘하신 거예요. 마징가 부인님 피서 왔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으로 아셨고 라운맘님 푹푹 찌는 더위를 식혀주는 유일한 시간 지수님의 해피송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프로의 자세는 이렇게 더울 때 해피송 함께 듣는 거죠. 자, 계속해서 폭염 피읍 이응 초성 이행시 기다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해숙님 락시트예요. It must have been love.

Du hast mich. Du hast mich.

주유님, 와우! 하셨고, 칵테일님, 와! 더위가 날아갑니다! 그레이님, 오! 시원한 노래네요! 하셨고, 피로와 요나님, 나왔다! 지난번에 신청했던 두 하스트! 하셨는데. 독일산 수댕이었습니다. 람슈타인의 두 하스트, 옥스토바기님, 티모시 살치네님, 또 컬러플래시의 Hard My Heart, 메이플비카님, 진원님, 웅이님 청하셨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폭염, 초성 이행시입니다. 피읍 이응, 1021님, 푸른 오아시스로 들어오세요 하셨는데, 아 듣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안주하는 여행자님, 포기하지마! 영포티 하셨는데 이거 자기소개하시는 거죠? 이쁜 하니님은 폭포 밑으로 여행 가고 싶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 폭포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여름 지나면 금방 가을 지나고 겨울이면 한 살 더 먹고. 솔량이님 편의점에서 일하니까 아이스크림 할인되는 거 다 합니다 하셨는데 아 편리하고 아름다운 곳 없는 게 없는 편의점이죠. 폭식은 일상입니다. 아 누가 쓰신지 본인 알고 계시죠? 알아서 반성하시고. 양주포알라님은 양주코알라님 포천 지나서 철원까지 왔는데요. 유지수의 해피송에 안 잡혀 레인보우로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시나 또 해피송은 놓치시면 안 되죠. 푸딩님은 폭포가 있는 제주도로 왔는데 우연히 해피송 들으면서 놀고 싶습니다.

폭주하는 날씨, 웃을 일이라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신청곡 이어지고요. 6291님 리차드 막세요. Hazard.

수연님, 너무 심한 더위에 출근길이 빨라졌네요. 그래도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아, 이 한낮에는 일보다 내 몸이 먼저입니다. 특히 외근하는 분들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하시고요. 나그네님, 아, PD님이나 작가님 중에 1963년생이 있는 것 같아요. 63년생이면 CBS 지금 퇴사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단 말씀이죠? 저 시나브로님, 보라님이 신청하신 랜디 반 워머의 Just When I Need You Most. 아, 심지어 신청곡이었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화장품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해피그님, 또 창수님, 오늘도 작은 나무님 등 신청하셨고요. 마크 벨의 나이프 전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며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공사장 근로자와 고령자 등이 온열 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온열 질환 관련 구급 출동은 25건으로 2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파주시 금촌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외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고양시 현천동에서는 야외에서 약 4시간 작업한 30대 남성이 열사병 의심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파주에서는 체온이 40.6도까지 오른 80대 여성이 길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열질환이 야외 공사와 하역 정리 작업, 등산, 장시간 보행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기상청의 극한 폭염예보에 따라 제54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개막일인 내일은 오전 경기만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협회는 내일 전국적인 폭염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선수 안전 확보를 위해 오전 경기만 치르고 경기장별 추가 예비일을 확보해 경기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는 협회 등록 고교 104개 팀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교 대회로 오는 27일까지 서울 목동야구장과 신월야구장, 구의야구장에서 열립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의원에게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다음 날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은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나 하는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세 번이나 일으킨 중심이 육군사관학교라며 국방부에 육해공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한 데 대해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사가 쿠데타의 본산인지 몰라도 쿠데타를 막으려면 육군사관학교와 해사, 공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갖고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0: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1: DS 대성하우징.
1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3: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4: 2시 5분입니다.
15: 송인찬의 어떤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8월 6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권은비 여름아 부탁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이틀 동안 어떤가요는 여름 특집으로 한번 만나봅니다. 아이들은 여름방학 기간이지만 그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우리 주부님들은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밥 돌밥 시즌이고요. 직장인분들은 휴가 간 분도 계시고 또 휴가 간 직장 동료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송편님도 계실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여름 특집 어떤가요를 부탁해! 이런 큰 타이틀 속에서 오늘은 제1탄! 첫 번째 부탁 시리즈로 A면에서는 방학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 여름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해봤습니다. 여름 특집 방학을 부탁해 준비했고요. B면에서는요. 무한대 돌밥 시즌을 겪고 계신 우리 주부 송편님들을 위해서 여름 특집 집안일을 부탁해 라는 주제로 에너지 업 되는 노동요 메들리 곡들로 엮어봤습니다. 방송 듣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송편님들의 반응 문자 언제든 환영이고요. 오늘은 어떤가요를 우리 집 배경음악처럼 그냥 이렇게 쓱 깔아놓으시면 일하시다가도 오! 바쁘게 움직이다가도 오! 이렇게 잠시 음악 소리에 멈춰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기도 하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량현, 량아 학교를 안 갔어 언타이틀 학교 H.O.T 열맞춰 세 곡 연달아 함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학교를 안 갔어에서 그 지각한 이유 아시나요? 거기 보면은 뮤비에 미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달이 보느라 지하철을 놓쳐서 지각했다는 사실. 아마 한 2주 전쯤부터 방학이 시작됐을 거고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송편님들 뭐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 놀러도 가야 되고 점심 챙기는 것 때문에 또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특히나 이 시간이 더더욱 바쁜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방학 때마다 좀 이렇게 우리 집은 특별 연례 행사 같은 게 있다 하는 송편님들 계신가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방학 때 뭐 많이 하고 싶어해요? 남자애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낮에는 축구하고 끝나고 PC방 가고 이게 굉장히 거의 매일매일 일상이었거든요. 남자아이들은 뭐 대충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여자친구들은 도대체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뭐 노래방을 간다, 디저트 카페를 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뭐 지금도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아들과 딸을 둔 집안의 그런 어떤 방학에 대한 모습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적어도 아들하고 약간 축구를 같이 하거나 PC방을 같이 가는 그런 가족은 제가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딸이 있다면 딸과 함께 디저트 카페를 가고 이런데 뭐 마라탕 먹으러 가고 이런 거는 또 좀 재밌는 방학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 방학 열심히 챙기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 곡 보내드립니다. 티아라 야야야 크레용파 빠빠빠 최애나 캐치캐치 갈 건데요. 우리 또 티아라 야야야는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부모님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이 캐치캐치 잔소리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티아라 야야야, 크레용파 빠빠빠, 그리고 쉐나 캐치캐치까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제가 방학이 되면은 저는 항상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게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했냐?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매일 4시간씩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1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이제 아... 전날 뭐 피곤해가지고 늦게 잤다, 길게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얘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성인 돼서 얘기해보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분들 방학이라고 게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놀러 다니면은 부모님들이 다 잡아냅니다.

피플. 세계로 가는 기차 핸섬 피플이었고요. 그 전곡 잔나비 꿈나라 별나라였습니다. 이 방학 시즌은 아니었는데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계곡을 갔었어요. 이런 태풍이 한참 불 때였거든요. 그때가 볼라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컸었어요, 태풍이. 근데 그 아침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계곡을 가자. 태풍이 오든 말든 그냥 남자답게 계곡을 가자 해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운이 좋게 날씨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막 놀고 그 계곡에 오신 어르신들이 오리고기도 이렇게 주시고 해가지고 좀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마지막으로 기념샷을 찍자고 뭐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다리를 살짝 스쿼트 자세를 해라.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강남 스타일의 말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야 강남 스타일이 뭐야? 이게 말춤이 뭐야? 했는데 와 불과 몇 달 뒤에 완전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래가 돼서 나타났죠. 아, 그랬던 여름의 추억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안예은 문어의 꿈.

안예은 문어의 꿈 데프콘 힙합 유치원이었습니다. 오늘 송이찬의 어떤 가요는 여름 특집 어떤 가요를 부탁해 함께하고 계시고요. A면 여름 특집 방학을 부탁해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B면에서는 집안일을 부탁해로 또 돌아올 거니까요. 우리 송편님들 B면도 함께해 주세요. 타카피 슈퍼스타 구구콘님의 신청곡입니다.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봐.

0: TBS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

0: 있죠.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세액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으나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09%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04% 줄면서 4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벨트와 강북 지역은 금주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인천시가 2026년 블루스카이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대형 오염물질 배출기업 13개사와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협약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환경설비 개선 등에 525억 원을 투자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연간 할당량의 32% 수준인 3,552톤을 기록해 자발적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고용노동부와 맨홀 지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 공간 작업에 사전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작업을 승인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인천환경공단 현장에 시범 도입하고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빈틈없이 구축해 다치지 않은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양평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돼 연중방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양평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전체 감염목의 34%인 3만 4천여 그루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수종 전환 등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피해가 심한 가평군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림청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가 2025에서 2026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응 우수 시군 6곳을 선정해 재난관리기금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설 분야에서는 수원, 용인, 양주시가, 한파 분야에서는 안성, 이천, 성남시가 각각 1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우수 시군과 유관기관,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재난대응 사례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6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5: CBS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은 김현정 자유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어떤가요는 여름특집 어떤가요를 부탁해 함께하고 계시고요. 비면은 여름특집 집안일을 부탁해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막 방학 때 방학 숙제하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설거지를 막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듣는 노래들이 제 기준에서는 이제 조금 옛날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듣게 되면 약간 좀 자랑하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이 노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송편님들이 듣고 있는 이 송인찬의 어떤가요에서 나오는 노래들 우리 아이들이 듣고 좀 좋은 것 같으면은 분명히 학교 가서 또 자랑을 할 겁니다. 아, 내가 이 노래도 알고 막 뭐 90년대 태어나기 한 20, 30년 전 노래를 내가 막 안다. 이렇게 또 추억거리를 좀 쌓을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의 집안일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집안일이 제일 좋은지, 어떤 집안일이 제일 싫은지도 우리 송편님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집안일 하는 동안 어깨 많이 말려 있을 텐데 어깨 쫙 피라고 거북이 어깨 쫙으로 출발합니다.

거북이 어깨 쫙, 코요태의 패션, 디티마 프리즘까지 세 곡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우리 또 집안일 하면서 시간이 좀 빨리 가면 좋잖아요. 저는 이제 자취를 하니까 집안일을 처음 해보는 것들도 좀 종종 있거든요. 빨래는 제가 집에 있을 땐 잘 안 하다가 이제 좀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빨래하면서 진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저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몫이 정해져 있고 그냥 매일매일 이 소량만 빨래를 하면 되는데, 야, 이게 진짜 3인 가족, 4인 가족 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 많은 빨래를 언제 하며, 건조기는 언제 돌리고, 또 이 건조기 돌린 거는 언제 정리하고. 아, 진짜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우리 주부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이거를 매일매일 불평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매일매일 해내신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집안의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부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세 곡 선곡해봤는데요. 유엔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솔리드 천생연분, 조성모의 다짐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솔리드 천생연분 조성모 다짐 세곡 함께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송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집안일, 제일 싫어하는 집안일은 뭔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저는 요리가 조금 귀찮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카레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남는 재료 다 넣고 만들기 좋은 게 카레, 찌개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제가 막 재고 관리도 잘 못해가지고 벌레들도 많이 꼬이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리를 좀 싫어하는 편인데 우리 승편님들은 어떤 집안일을 싫어하시는지 아니면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요리에 대한 꿀팁, 레슨 이런 것들을 또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곡입니다. 유노유노 땡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안일에 힘쓰고 계실 우리 승편님들을 위한 두 곡 더 나갑니다. 지드래곤 홈 스윗 홈, 싸이 오늘 밤새!

You know, thank you. 지드래곤 Home Sweet Home 피처링 태양과 대성이었고요. 싸이 오늘 밤새였습니다. 제가 오늘 뭐 오늘 밤새에 조금 더 강세를 줬지만 집안일로 밤을 새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번 주 날씨가 약간 좀 쨍쨍한 거를 넘어서 뭔가 열기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 덥고 습하다. 뭐 이런데요. 일단 햇빛이 쨍쨍하기 때문에 빨래를 말리기에는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송편님들? 그런 의미에서 선곡한 곡입니다. 이적의 빨래.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S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S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S.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 여름 특집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A면에서는 여름 특집 방학을 부탁해 했고요. B면에서는 여름 특집 집안일을 부탁해 송편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여름 특집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특집이 있을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 곡입니다. 해피라디칼님의 신청곡 헤이의 주땜물.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0: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 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2,549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루 평균 7명에 달하는 수치라며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통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부터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AI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을 확대하고 대형 반복 사고도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대북 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데 대해 평화 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통일부에 대해 동료와 응원을 보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통일부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지 않나라며 업무 보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2분기에도 깜짝 성장을 이어가자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7월 말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2%로 한 달 전 3%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올 7월에 삼성전자 등 모두 90개 상장사가 7조 원으로 또는 현금 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현금 배당을 결정한 상장사는 코스피 58곳과 코스닥 32곳 등 모두 90개 기업으로 삼성전자 2조 5천억 원, 현대차 7천억 원 등 총 배당 규모는 7조 4천억여 원 수준이었습니다.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는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결정 등 주주 환원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함유한 일부 제품에서 과다한 양의 식물성 멜라토닌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7.4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3: CBS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C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 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오성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 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피하고 싶은 뜨거운 태양. 근데 세상에는 피해야 하는 뜨거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박수는 용기를 주고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뜨거운 열정은 지친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잖아요. 좋아하는 음악에 마음껏 몸을 맡기는 뜨거운 순간은 이 더위마저 잠시 잊게 만들지 않을까요? 축 처진 어깨엔 리듬을, 늘어진 마음엔 에너지를 전해드립니다. 도나 썸머예요. 핫스톱.

0: 도나 서머의 핫스톱,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풍금새님이 첫 곡부터 후끈후끈하네요 하셨는데, 아, 더우셨나요? 저는 약간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나저나 오늘도 약간 피부가 아플 만큼 덥습니다. 이 햇볕이 이제 뜨겁다 못해 따갑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 왔다 갔다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슬기로운 휴직자님께서 지난 겨울 북극 한파 기억하며 폭염을 잠시 잊어볼까 합니다. 좋은 생각이죠? 하셨네요. 이거 또 나름 우리 그죠,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겨울에 그렇게 추우면서 여름 그립다 했잖아요,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 또 지금이 그토록 바라던 때인데, 우린 또 이제 아, 언제 시원해지냐, 언제 추워지냐 이러고 있네요. 던진 도너스님은 여기가 팝송으로 시원하게 등록해주는 곳 맞죠? 하셨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더위를 물리쳐드릴 순 없지만 시원한 음악, 또 좋은 팝송으로 여러분들의 더위를 살짝 날려드릴게요. 하효진의 Like It P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빌리 오션의 캐리비안 퀸이었고요. 호레너츠 I can go for that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노을님 안녕하세요. 라이키팝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구리시 수택동인데요. 날씨가 찜질방보다 더 더워요. 다이어트 지대로입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하셨어요. 진짜 요즘에 그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도 전부 다 이 더위 얘기예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이 주제가 이야기거리 관심사죠. 아무래도 더위가 거의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진짜 맞아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니까 뭔가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없고 하니까 좀 저절로 그냥 다이어트가 되는 기분?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아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러다가 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면 진짜 갑자기 막 쓰러지기도 하고 더위 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잘 챙겨드시고 그래야 합니다. 아, 1497님이 어제 퇴근하고 집 가서 묵국부터 해서 멸치볶음, 숙주무침, 오리고기구이, 계란찜 하고 오늘 점심 준비와 또 신랑 도시락으로 유부초밥도 싸고 피카츄 돈가스 튀겨놨으면 일주일 집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괜찮은 거 맞죠? 오늘은 라면 주려고요.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한 번 다 하셨대요? 아 대단하시다. 심지어 퇴근하고 하셨으면 저녁에 하셨을 텐데 캬 대단하십니다. 그나저나 이 메뉴가 오 휘황찬란한데요? 맛있겠다. 이 여름에 잘 드셔야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라면 허용하겠습니다. 오, 이 정도면은 라면도 감지덕지도 그냥 집에 어제 해두신 걸로 밥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8494님은 하디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걸로 저녁 먹을까 했더니 남편이 골뱅이 무침살이 해준대요. 우와! 부럽다. 오늘이 체감상 최고인 것 같아요. 하디도 잘 챙겨 드시고 더위 이겨내세요 하셨네요. 여러분 저도 잘 챙겨 먹겠습니다. 우리 라이커님들도 뭐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든든하게 식사 잘 하시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진짜 근데 내일이 이제 입추죠. 입추 내일까지 덥고 다음 주는 한 몇 도 또 떨어진다고 그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이번 주 이 고비만 좀 잘 넘어봅시다.

0: 귀여운 미소님이 역시 라이키팝은 인기짱이라 광고도 줄줄이 사탕. 광고도 줄줄이 사탕. 이제 노래 줄줄이 사탕 노래 이어드립니다. 코파는 곰돌이님 청해주셨어요. 알랭롱의 빠로레 빠로레. 그리고 CBS 뮤직 차트 82위입니다.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크.
1: étrange. Je ne sais pas ce qui m'arrive ce soir. Je te regarde comme pour la première fois.
2: Encore des mots, toujours des mots, les mêmes mots.
1: Je ne sais plus comment te dire.
2: Rien que des mots.
1: Mais tu as cette belle histoire d'amour que je ne cesserai

니키 미나즈의 스타쉽이었고요. 패샷 보이즈의 서버비아 함께 들었어요. 아, 그림자님께서 입추로 이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입, 입 돌아갈 정도로 추, 추운 날이 올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옵니다. 옵니다. 기다리다 보면 옵니다. 와야죠. 아, 근데 막 엄청 추운 날씨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좀 견딜만한 더위였으면 좋겠어요. 요즘 특히나 이번 주, 지난주와 이번 주 이 2주간의 더위는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는데 진짜 이게 더우니까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약간 한 시간 졸았다고 했는데 우리 라이커님들이 하디 그건 존 게 아니라 잔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 2주를 보내다 보니까 와 언제 끝나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라이커님들이 계속 말해주시는데 이 또한 지나간다 라는 말을 계속 상기시켜주시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결국은 또 지나가고 또다시 이제 이 날씨가 그리워질 만큼의 추위가 오고 하니까요. 그냥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할까봐요. 그림자님 덕분에 입추는 사실 내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 라이키팝의 자랑이자 선빵 이행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오히려 이 눈이 쏟아지는 그 풍경이 좀 그립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 라디칼님 청해주신 이 곡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들으면서 노래 듣는 동안 이 하얀 눈꽃이 날리고 차가운 얼음성이 세워지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함께 들어보죠. Let It Go 전에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할렐루야 먼저 띄워드릴게요.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였습니다. 하우스 타이거님이 어우 춥다 벌써 하셨고 두윤지님도 아구아구 추워라 하셨네요. 피노키오님 우리 모두 눈이 오는 상상을 해봐요 하셨는데 아 그래요 상상만으로도 좀 뭐랄까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아 춥다 춥다 이렇게 스스로 그냥 하다 보면 뭔가 좀 추운 것 같아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 7564님이 입춘 이행시 또 보내주셨는데요. 입, 입술에 자꾸 추, 추운 장 묻었대요. 점이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일이 입추잖아요. 8월 7일 내일이 2026년에 입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인데 우리 입추로 이행시 하나씩 준비해와서 그 이행시 그 대결 한번 할까요? 뭐 필수는 아니고요.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만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영화 타인의 삶을 원작으로 한 화제의 연극 타인을 향한 연민, 선한 영혼을 위한 소나타 연극 타인의 삶입니다. 이 공연은 8월 15일 오후 2시 LG아트센터 서울 유플렉스 어머 더워가지고 발음이 꼬여요. 서울 유플러스 스테이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하이오진의 라이키팝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CBS 뮤직 차트 81위네요. 리처드 막스의 Straight From My Heart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처럼 입 말 꼬이지 마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저녁 보내세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반갑지 않은 폭염의 기록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인 횡성과 춘천 홍천, 전북 전주와 광주 동부에 폭염중대경보가 더욱더 확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폭염경보 수준인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폭염 대비 꾸준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광주, 대구 25도로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9도, 광주 38도, 춘천, 대전, 대구 37도로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호남 서부 지역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7: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9: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0: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1: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0: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1: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6: CBS 경제연구실.
17: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이에 따른 부동산 정

0: 정책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영향은 무엇인지,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조건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궁금하시죠? 부동산 시장 분석가 제네시스 박 박민수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6: SM 신용정보
7: 1600-9300 1600-9300 Walk it,
8: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2: 경제적 본능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12: 부동산 시장 분석가 제네시스 박 박민수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체제 개편안을 보면서 정말 모든 조관들이 막 두세 면씩 깔고 그랬어요. 네. 하지만 너무나 복잡하다. 그래서 네. 세무사 협회에서 로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것 같고 네네. 국회 통과하면 시행령 정말 그거 파악한데도 머리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13: 네네.
12: 그냥 이거를 깔끔하게 어떤 정책 방향이고 이런 철학이 담겼다.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13: 일단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일반 개인 사업자고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주택 관련해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생존 절세 전략을 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12: 네.
13: 딱 줄이면은 두 줄이에요.
12: 두 줄.
13: 살고 있으면 거주하면 깎아줄게. 근데 보유만 하면 많이 안 깎아줄 거야. 그리고 주택수 이제 필요 없어. 주택 가액 더해서 많으면 주택수 상관없이 많이 내.
12: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걸 더 거칠게 정리해 볼까요?
13: 네네.
12: 거주하라.
13: 네네. 그리고 보유에서 거주로. 네.
12: 그리고 돈 많이 갖고 있으면
13: 네네.
12: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평가됐을 때 그 액수가 크면 많이 내라.
13: 네 맞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12: 알겠습니다. 체제 개편안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13: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단 세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12: 네.
13: 어설프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좀 이렇게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한 80, 90 정도였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지금 한 90, 100 정도가 나왔어요. 90에서
12: 그렇죠.
13: 100 정도가. 네.
12: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정산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13: 네네.
12: 정리하는데 필요한 게 뭐 기본 공제, 뭐 네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다음에 네네. 세액 공제 등등이 있다면 그 네네. 모든 요소들을 네네. 국토부가 정하는 것 외에는 다 건드린 셈이에요.
13: 네네네.
12: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 정도도 굉장히 셌다.
13: 네네네.

0: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유는 됐고 가지고 있는 건 됐고 네. 살아야 돼. 네, 그래야 네. 되는 것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기본 공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1: 네.
0: 기본 공제 금액이라고 하면 이제 공시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네, 까주는 네. 것, 네. 덜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1: 네.
0: 이게 원래는 12억 원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런데
1: 네.
0: 그게 이제 14억 원이 됐어요.
1: 네.
0: 이거는 그래도 주택가격이 좀 올라갔으니까
1: 네.
0: 주택가 올라간 건 좀 반영을 해줘서 14억까지는 공제해줘야지 이거잖아요.
1: 네네.
0: 그럼 이거는 센 정책과는 네. 좀 다른 내용 아니에요?
1: 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해하시려면은
0: 네.
1: 보유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제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
0: 네.
1: 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종부세. 재산세는 안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계산 과정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보통은 1주택자들이 많으시니까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억을 차감을 하는데 이때 12억이 시세가 아니고 이제 공시가격이에요. 그래서 공시가격은 대략 시세의 한 0.7%이기 때문에 12억이면은 거의 한 만 15, 17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0: 네.
1: 근데 그거를 이번에 보유에서 거주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완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거주하면 조금 더 공제 금액을 업해서 14억까지 빼줍니다. 그럼 시세로 하면 거의 한 20억 정도 같아요. 그럼 우리 집은 20억이다.
0: 네.
1: 그래서 14억 공제 금액을 받으면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14억이니까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종부세를 안 내는 구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했을 때 좀 유리하고 나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어요.
0: 어떤 함정이 있죠?
1: 자, 뭐냐면 이제 시작인데 우리 집의 가격이 공시가격이 있으면 거기서 12 또는 14를 뺀다 그랬잖아요.
0: 네.
1: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격비라는 걸 곱해줘요.
0: 맞습니다.
1: 이게 이제 60에서 100까지 했는데 현재는 60이고 내년부터는 전부 다 70 아니면 80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0: 네.
1: 그럼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70으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집값이 20억이에요. 간당간당하잖아요. 거주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이 사람이 집값이 그대로 가면 좋은데 뭐 20억 정도면은 비싼 집이잖아요.
0: 그렇죠.
1: 좋은 집이잖아요.
0: 네.
1: 서울의 중상급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요?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죠.
0: 네.
1: 그럼 얘가 21억, 22억이 되면 기준시가 공시가격 14억 넘겠죠.
0: 그렇네요.
1: 그럼 넘으면 얘가 이제 종부세 타겟에 들어가잖아요.
0: 네.
1: 물론 조금 넘으면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공정시장 가격비율이 60이 아니라 70이죠. 이해되죠?
0: 그렇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곱하기 네. 60이든 곱하기 100이든 네. 빵이었으니까
1: 네.
0: 빵 곱하기 천을 하든 만을 하든 빵인데 거기서 네. 이 숫자가 1만 네. 커지면 문제가 네. 생기고 여기서 여기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80까지 네. 커질 가능성이 있죠.
1: 일단 1주택자는 70. 보면. 그리고 3주택 이상이나 2주택 이상이면 80, 28년도부터.
0: 네.
1: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조금 올라가면 타겟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0: 안심하면 안
1: 네.
0: 된다.
1: 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제 살다 보면 사정이 생기죠.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직업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있어요. 예외사유가 물론 이번에 나왔는데
0: 네.
1: 혹시 그 예외사유에 걸리지 않아서 비거주로 인정받는다. 그럼 페널티가 들어가겠죠.
0: 그렇죠.
1: 그러면 14에서 9까지 떨어집니다.
0: 그러면
1: 20억짜리 집에서 공시가격이 한 14억인데 공제금액이 9까지 떨어지면 이제 초과되는 게 5억이나 되죠. 여기에 70%니까 3억 5천이 되죠. 그럼 이제 종부세가 몇 백만 원 단위로 쫙 올라가는 거죠.
0: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집은 20억이라서 네, 괜찮다고 네. 하던데? 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면 안 된다가 핵심이네요.
1: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게 공제금액,
0: 네.
1: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럼 이제 종부세를 계산하는 기본 단위인 과세표준 과표라고 나오는데 그게 나와요.
0: 네.
1: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근데 건드릴 수 있는 거 다 건드렸죠?
0: 네.
1: 뒤에 이제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율에 그 두 번째 철학이 담겨 있어요.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겠다. 그래서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는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슈가 있다.
0: 어떤 이슈?
1: 무슨 말이냐면은
0: 네.
1: 현재 종부세 세율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금액을 이렇게 낮은 금액은 세율을 좀 낮게 했어요. 뭐 1% 뭐 0.5%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리고 과표가 12억이 넘는 구간 3주택 이상은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 2주택은 1.3%가 들어가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0: 네.
1: 근데 2% 그 중과세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부담이 엄청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0: 아니요. 이해 잘 안 돼요.
1: 어쨌든 주택수가 4개 3주택이면은 똑같은 과표가 12억이라 하더라도 세율이 1.3이 아니라

0: 2%라면은 종부세 부담이 몇백만 원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주택이 아니라 1주택 아니면 2주택으로 가니까 네. 현재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1: 네.
0: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 2주택 이 경우에는 1.3이었어요.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2%였어요. 근데 과표는 이제 금액은 똑같아. 그러면 이거를 세율이 두 개니까 하나로 합치는 건데
1: 네.
0: 1.3으로 합쳐야 되겠어요? 2%로 합쳐야 되겠어요?
1: 보통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납입자에게 약간 유리하게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일원화하는 건가요?
0: 단계를 거쳐서 28년부터는 전부 이 중과세율로 다 합칩니다. 일원화입니다. 그러면은 28년도가 되면 주택 가액이 오르면서 가액 기준으로 세율은 하나로 한 건 좋은데 그 세율이 하필 기존에 있었던 중과세율로 다 넣어버린 거예요.
1: 센 세율이 됐다.
0: 네. 그리고 그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과표 10이요. 그러니까 시가 한 40억, 40억. 이상. 그러니까 지금 시가 40억 이상이면 이제 강남 그리고 한강 벨트
1: 네.
0: 거기를 딱 타겟으로 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1: 그래서 핀셋 얘기가 네. 나오는 거군요.
0: 네.
1: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근데 뭐 내 집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워낙에 비싼 집이고 40억 이상이고 그래서 신문 이렇게 헤드라인 같은 것도 쫙 봐도 40억 이상부터 내는 세금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다가 50억이 넘어가면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런 걸 봐도 이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돈 자산값이 비싸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팔아
0: 네네네.
1: 이거잖아요. 거기 있는 매물이 나올 거잖아요.
0: 네네네.
1: 얼마나 나올까요?
0: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건데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1: 왜요?
0: 왜 그러냐면 네. 이미 기존에 규제를 많이 했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학습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당장 올해 2월 3월 달에
1: 네.
0: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 실제 강남권에서 10% 15% 떨어진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금방 언제 그러냐는 듯이 보합되고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물론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뭐 장담은 못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망 그리고 심리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오른다는 거는 집값이 왜 오르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 아.
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예전에는 만 원짜리를 들고 가서 시장 가면 뭐 이것저것 살 수 있었죠.
1: 그렇죠.
0: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얘기 하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 만 원짜리 가서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1: 점심값도 못. 안
0: 점심도 안 나오죠. 네. 지금 주택 가격에도 이제 공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서울 분양가는 17억, 18억 정도 하고요. 경기도에 있는 부천도 최근에 분양가 16억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게 뭔가 큰 어떤 센세이션이 있어서 갑자기 분양가가 10억으로 내려갈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1: 그럼 또 거칠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내가 이 세금이 무서워서 이 집을 팔았을 때의 실익과 좀 세금의 부담을 안더라도 이 자산 해칭은 물론 심지어 올라가는 수준에서 누릴 수 있는 실익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된다.
0: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저는 이렇게 뭐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1: 네.
0: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보면은 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처음 샀을 때가 언제냐면 2014년도에 샀어요. 그때 제가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별로 없지만 대출 다 포함해서 3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예산을 다 해서 그때 왜 그걸 샀냐면 제가 이제 그때 애를 이제 태어나서 가졌거든요. 5층에 30채로 저는 월세 살고 있었어요. 빌라에서. 빌라에서 살면서 저랑 와이프는 행복했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 담배를 안 펴요. 그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1: 있죠.
0: 애한테 그걸 절대 맡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파트를 산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집값이
1: 이해하죠.
0: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특히 2014년이면 사람들이 집값 떨어져서 집 안 샀을 때였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제가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2억 6천을 받아요. 돈이 워낙 없으니까. 겁이 났겠죠. 연봉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수익률이 뭐 세금 때문에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것도 중요한데 집이라는 건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잖아요.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 친구도 그러는데 주식을 굉장히 잘해요. 주식 잘하고 엑셀 잘 다루고 여기 또 PD분들 계시면 남자분들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계산으로 접근을 해요. 집을. 그래서 숫자로 딱딱 떨어져가지고 막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수익률로만 계산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0: 왜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냐면, 아까 지금 우리가 종부세, 보유세 얘기하고 있는데, 보유세가 너무 많이 오르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특히 이제 강남에 계신 고령자분들이거든요. 가장 직격탄을 맞을 분들이. 근데 이분들 거기서 20년, 30년 사신 분들이에요. 그게 과연 맞냐?
1: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생활 뭐랄까 기준이 다 거기서 정해지고
0: 당연하죠.
1: 상당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심지어
0: 네.
1: 병원 같은 것도 네트워크도 다 거기에 형성돼 있을
0: 그럼요.
1: 텐데 주거의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세제 드라이브, 정책 드라이브가 맞냐 그 말씀이신가 봐요.
0: 네, 그럼요. 네. 물론 이제 그걸 뭐 일부러 해서 힘들게 하려고 하진 않았겠죠. 정책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라는 거는 의외의 어떤 결과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집은 보유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다. 맞는 말이죠.
1: 그렇죠.
0: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주택 수를 너무 많이 가져 있어서 뭐 투기 소유로 간다든지 뭐 임차인들이 피노물을 흘린다든지 전세 사기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하나만 가져라.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유세가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거주를 안 하면 특히.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많이 안 계세요. 시가 70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여기 이제 재정경제부 자료가 있는데 내가 실제 10년 거주하고 오래 살아도 올해 보유세가 1,780만 원이 나와요. 근데 28년이 되면 이게 4,600으로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이 연세 지금 70세이신 경우거든요.
1: 소득이
0: 소득이
1: 없겠죠?
0: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일부는 매각을 하신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매각을 할때 기분이 좋을까?
1: 그리고 또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게 더 궁금하네요.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요.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0: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정부가 바라는 거는 70억에서 대출 어차피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준 사람이 없을 거다. 없을 거고 이게 안 팔리니까 60억, 50억
1: 가격이
0: 떨어져서
1: 내려갈
0: 가격이
1: 거다.
0: 내려갈 거다. 이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통했다면 올 초에 이미 그렇게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고 오히려 지금은 상승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만 돈이 없어. 우리만 돈이 없어.
1: 그렇죠.
0: 무슨 말이냐면
1: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비슷한 상황일 것
0: 미안,
1: 같아요.
0: 정말 죄송해요. 이게 30대 사회 초년생도 마찬가지인데
1: 네.
0: 양극화가 어마어마해요.
1: 맞습니다.
0: 제가 2년 전에 30대 CEO들 대상으로 세미나, 프라이빗 세미나를 했어요. 그분들의 주제가 뭐였냐면 해당 법인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세무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고 개인으로 사셔야 되는데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씩 다 있어요.
1: 그런 그룹은 있다.
0: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 대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1: 그렇죠.
0: 그런데 어차피 서울에 예를 들어서 뭐 반포에는 레미안 원베일이다. 그건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1: 맞아요.
0: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고소득자들 줄을 서 있습니다.
1: 받아줄 사람이
0: 받아줄
1: 그
0: 사람이
1: 그룹이 있다.
0: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내가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소득도 끊기고 이제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세제 혜택이 줄어드니까 정부 말대로 그냥 팔고 가겠다. 그럼 이 사람은 매도를 했어요. 근데 매수한 사람은 누구죠? 상대적으로 젊고 고소득자죠.
1: 그렇죠.
0: 그리고 어느 정도 보유세가 나오는지 내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들어가는 사람이죠.
1: 정보도 많고,
0: 그러면 무슨 사람이에요? 맷집이 센 사람이에요.
1: 맷집도 세고, 저는 여기서 바로 또 양극화가 더
0: 그러면
1: 심해지겠구만이라는
0: 이
1: 생각이 드네요.
0: 물건이 다시 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1: 안
0: 안
1: 나오겠죠.
0: 나오죠.
1: 그리고 가격은 내려가지
0: 자,
1: 않겠죠.
0: 그러면은 요한 50억, 60억 초고가라 그룹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견고해지겠죠.
1: 그렇네요.
0: 자, 근데 그 다음이 무서워요. 자, 70억, 50억짜리 판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를 갈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행자분께서. 내 주변
1: 모르겠어요.
0: 삶이 여기 다 있고 지인들도 있고 인프라를 누렸는데 물론 이제 그걸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가고 그러면 뭐 양도세 가면 5억, 3억 한도로 해주겠다 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좀 감정이 안 좋을 거잖아요. 내 삶의 터전을 뺏긴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리고 이제 연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가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강남에서 주변으로 가는데 가격을 좀 낮춰갈 거잖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1: 그만 분당 정도 갈까요?
0: 한강벨트 가겠죠.
1: 한강벨트가 나 아, 그 너무 워낙 센
0: 왜냐하면
1: 그룹이니까 한강벨트
0: 내가
1: 정도
0: 40억,
1: 가는구나.
0: 50억짜리를 팔면 예를 들어서 마포 아니면 성동, 광진 이렇게 20억, 30억대는 한강벨트를 갈 가능성이 높아요.
1: 아, 그렇군요.
0: 한강벨트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한강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한강뷰로 좋아서 가신 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예요.
1: 교통.
0: 교통이 좋아야 돼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0: 이분이었죠. 대표님 여기 압구정 현대는 뭐가 좋아요? 왜 여기서 사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강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올림픽대로를 타야 돼.
1: 사통 팔달이야.
0: 시간이 돈인 사람이야.
1: 그렇네요.
0: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울의 인프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특히 병원, 그렇죠. 어르신들은.
1: 그렇죠.
0: 자, 그러면 한강벨트를 가면 20억, 30억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판 사람들이 감정이 좀 안 좋은데 한강벨트를 사러 들어왔어. 그럼 거기 가격들은 어떻게 될까요?
1: 올라가네.
0: 견고해지겠어? 안 견고해지겠어?
1: 올라가네요.
0: 자, 그러면 여기 최상단층도 견고해져. 여기도 견고해져. 그러면 이제 그 밑에가 이제 15억 이하죠. 15억 이하는 지금 이 세제 개편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초고가 주택이 아니니까.
1: 네.
0: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대출 나올 때 그냥 빨리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알아서 가는 구간이에요.
1: 네.
0: 답이 나왔죠, 그러면.
1: 그분들도 사실 대출 받아서 한강벨트를 가고 싶은 분들일 텐데요.
0: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한강벨트가 위아래에서 이제 압력을 받는 구간이 될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갑자기 여기를 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분도 나는 언젠가 저길 가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이 나왔죠. 내가 만약에 무주택이다.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 때문에 담배 냄새 맡기 싫어서 샀어. 근데 이제는 뭐 제가 뭐 괜히 뭐 조급하게 하고 뭐 공포감을 주려는 건 아닌데 걱정이에요.
1: 이 조건대로라면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므로
0: 구체적으로는
1: 시장에...
0: 전월세 시장이.
1: 어.
0: 왜냐하면 보유해서 거주라 그랬죠.
1: 네.
0: 다주택이 아니라 하나로 가라 그랬죠. 이 모든 메시지가 뭐예요? 전세, 월세, 물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1: 전월세 얘기를 그러면 좀 마저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거주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주의 중요성도 있지만
0: 네.
1: 보유로서 투자의 개념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형편상 일단 얘기되는 데를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곳을 보유하고
0: 네.
1: 나는 좀 적당한데 전세 살지 뭐 이런 분들이
0: 그렇죠, 그렇죠.
1: 무리해서 또 자기 집으로 들어가겠죠.
0: 네.
1: 그러면 지금 서울의 한 60%가 임차 세대 정도일 텐데 이분들의 공간은 사라지는 거네요.
0: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 관계자분 어떤 분께서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매매로 돌아서면 임차 수요도 없어지고 매매 수요로 돌아서니까 임차 수요가 사라니까 똔똔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건 조금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1차적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시계열이란 말이 있죠.
1: 네.
0: 시간 순서대로 봐야 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임차 수요, 매매 수요는 매년 생깁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 필요할 때가 가장 언제죠? 결혼했을 때. 아니면 애가 생길 때. 이게 세대가 늘어난지를 봐야 돼요. 인구가 아니라. 근데 인구는 이제 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1: 가구가 변화할 때마다.
0: 매년 늘어나요. 매년.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올해만 나오고 내년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그 사람들 처음에는 보통 전세에서 시작을, 임차에서 시작을 하고 싶을 건데 요즘 같은 시기에 매매로 시작하는 것도 되게 능력 있는 거잖아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1: 대출도 안 되고.
0: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갈 곳이 별로 안 보이죠. 왜? 주택이 두 채, 세 채인데 다 팔으래. 하나만 하래. 근데 그 하나도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하래. 이해되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정책의 취지는 늘 선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그렇긴 하다.
1: 그렇죠. 네. 악마는 디테일이 있고요. 그러면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정도 정말 부작용을 예상 못했을까 싶기도 해요. 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세금을 걷겠다라는 의지가 그런 부작용을 상쇄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였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탈탈 털어서 보면 그렇게 해서 걷는 세금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되게 소수기 때문에.
0: 꽤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물고 매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예측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굉장히 세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격이 안 좋을 될 거다. 그래서 예상하는 거에서 좀 시나리오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1: 그것도 한번 나중에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이 제도를 보면서 너무 타겟이 분명해 보여서 거주하지 않는 자,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 이런 식으로 타겟이 돼 있어서 폭탄은 여기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쭉 들으니까 사실 가장 많은 폭탄 투하가 되는 곳은 압력이 굉장히 모이는 곳이네요.
0: 그 마용성이라고 불리거나 그 폭탄으로 인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0: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에 의해서 다 영향을 미치는 공통 부문은 임차인한테 갈 겁니다.
1: 그러면 가장 큰 폭탄은 임차인
0: 근데
1: 쪽이다라고
0: 이게
1: 정리를?
0: 돌아 돌아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직접적으로는 잘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뭐 이미 현장에 계신 뭐 중개사님들이나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벌써 이제 통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번에 나온 개편 중에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저는 말잘 듣습니다. 매도를 하고
1: 정책에
0: 있었는데,
1: 맞서지 않는다.
0: 아니, 굳이 소나기
1: 네.
0: 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무임대 기간 4년 혹은 8년 동안 5%밖에 올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도 내가 들어야 되고요. 부기등기라는 것도 해가지고 뭐 법무사도 써야 되고, 굉장히 공적 의무상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럼
1: 의무가
0: 항상
1: 많다.
0: 아시겠지만 우리는 의무와 권리가 세트로 가죠.
1: 네.
0: 그게 법치국가잖아요. 그로 인한 세제 혜택 권리가 뭐냐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장기부득표공제를 50% 받게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 예상한 것처럼,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혜택을 계속 줄수 없으니 27년 말까지 팔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저도 내년에 이제 임대차가 만기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에서 통보합니다.
1: 팔
0: 죄송하지만 팔아야
1: 거니까,
0: 된다고.
1: 팔 거니까
0: 근데
1: 나가주세요.
0: 그분이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계세요.
1: 집을 사기도 만만치 않고,
0: 네.
1: 집을 빌려야 할 텐데
0: 그
1: 나오는
0: 주변에
1: 집은
0: 전세가
1: 없고.
0: 없어요.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제 물건 갖고 있는 단지들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월세도 없습니다.
1: 도래할 미래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는
0: 이미 벌어지고, 그리고
1: 상황이군요.
0: 이미 다 지금 통보들 하고 계세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이제 말씀드린 김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상생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어떤 세제 혜택에 대한 처분 기한이 없었던 것들을 다 일정 기간 두면서, 뭐 1년, 뭐 짧으면 3년, 뭐 이런 식으로 두면서 하는데, 이거는 어떤 확보된 권리에 대해서 이게 다시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정책 신뢰성에 있어서는 좀 어찌 됐든지 간에 상처를 받는 것밖에 없다.
1: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이 바뀐 세제 개편안,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만,
0: 네네.
1: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고, 그래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제네시스 박민수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CBS 우리가 좋아하는
3: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2: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3: 배즙일이지.
2: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3: 배즙일이니까.
2: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3: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4: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입추를 하루 앞둔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엇갈린 반응을 보인 여야가 세제 개편안 법제화를 앞두고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 15곳의 국고채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이슈들을 팩트체크해봅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입추가 내일이지만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 기세는 여전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은 휴가지를 향했고 도심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첫 소식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가을 문턱을 앞두고 있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서울역에는 더위를 잊기 위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8: 어차피 어딜 가도 더우니까 빵 맛있는 거 먹고 하려고. 짜증나지만 디저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9: 더우니까 한강수영장 가서 시원한 게 온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더웠던 게 다 사라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7: 일본에서 온 관광객은 서울의 더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본에서 온 24살 미우 씨입니다.
10: 저 일본 사람인데 일본보다 더운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찝찝하고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떠나고 싶어요. 저 삿포로 가고 싶어요.
7: 평소 점심 식사 후 산책하는 직장인들로 붐볐던 여의도 공원은 텅텅 비었습니다. 남성들도 당연하다는 듯 양산을 쓴 채 연신 부채질하는 모습입니다.
11: 그냥 나오는 순간 큰 보온밥솥 안에 들어온 느낌. 그래서 숨이 되게 막힐 것 같아요.
12: 대구 사람인데 처음에 왔을 때 원래 이게 양산을 조식 같은 것 때문에 안 쓰려고 했는데 하루 견디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눕겠더라고요.
7: 극한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이번 주말부터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폭염 상황 점검 회의를 두 차례나 주재했습니다. 폭염을 국가적인 기후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13: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극한의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용수 공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세부적인 대책도 지시했습니다.
14: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랍니다.
13: 특히 폭염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해 인권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 이미지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폭염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며 모든 재해는 어려운 처지의 국민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전통시장은 냉방시설 부족으로 손님이 줄어 여름마다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관련 설비 구축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두 차례 회의에서 직접 폭염 대책을 챙긴 건데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0: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27도, 광주 대구 26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전주 39도, 춘천 광주 38도, 대전 대구 37도의 분포로 내일까지가 이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폭염에 대한 대비는 꾸준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제13호 태풍 돌핀은 점차 중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동풍을 강화시키면서 이번 주말 주일 사이에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반갑기는 하지만 매우 강한 비를 동반한 호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폭우 대비도 단단히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법제화를 앞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감싸면서도 시장 파장은 예의주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증오의 과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다음 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입법화입니다.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부동산 세금의 정상화로 프레임을 잡은 반면 야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부동산 시장, 여론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당장 오늘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 의원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영배 의원의 설명입니다.
3: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리고 그것이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결의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2: 국민의힘도 오늘 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세체제가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라거나 전월세 상승을 불러 청년 세입자가 무주택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에서 별도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는 모습이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고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이 같은 야당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민주당 당대표들까지 한 목소리로 요구 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1: 반도체 수출의 호조로 지난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월 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품 수출 규모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한국은행은 올해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 행진으로 사상 처음 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6월 한 달 흑자가 지난해 상반기 전체 흑자보다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흑자도 지난해 상반기에 4배나 되는 역대 최대입니다. 한국은행 김영환 경제통계 1국장입니다.
5: 2026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1910억 1000만 달러 흑자로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의 약 4배로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4: 상품 수지 역시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 수출은 1년 전보다 85%나 급증하며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월 수입은 660억 달러로 원유,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30% 늘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2억 9천만 달러 적자였지만 여행 수지는 역대 두 번째인 4억 4천만 달러 흑자로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316억 달러 넘게 역대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정부가 돈을 빌리려 국고채를 팔 때마다 입찰에 나선 금융사들이 담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합 혐의에 따른 낙찰액이 76조 원을 넘을 수도 있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금융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0: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은 국고채 전문 딜러인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입니다. 이들은 국고채 인수 우선권을 갖는 대신 시장 조성 의무도 함께 지는 사업자들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입찰 담합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전형적인 경성 담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희망 수익률인 투찰 금리를 비롯해 금리와 물량 등을 구체적이고 빈번하게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담합 대상이 된 낙찰액 76조 2천억 원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인 관련 매출액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최고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15조 원대에 이릅니다. 기존 담합 사건 최대인 전분전분당 담합 과징금 7,500억 원은 물론 단일 사건 최고 과징금인 퀄컴의 1조 300억 원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다만 최종 제재 수준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예상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1: 진실 혹은 거짓, 팩트 체크.
2: 네, 논란의 이슈를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됐고 익숙한 현상인데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주장의 그 사실 여부를 홍재표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3: 네, 안녕하십니까.
2: 전시 작전권 환수는 이게 참 해묵은 숙제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장과 논란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상황부터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3: 네. 국방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가을 한미안보협의 즉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르면 내년 말에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이 완성됩니다. 이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2012년 전환에 합의했지만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 연기됐고 특히 박근혜 정부는 조건부 전환 방식으로 꾸면서 사실상 무기연바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연기의 사유는 과거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군의 역량이 부족하고 주변 정세는 더 악화됐다는 것인데 여기서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연합사 해체했다는 우려 등 세 가지 쟁점입니다.
2: 네, 말이 나온 김에 먼저 그 전작권 전환 시에 연합사가 해체된다는 얘기 이거는 사실일까요?
3: 네, 보수 진영의 단골 주장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 이제 해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불안을 크게 자극하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아예 백지화하자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4: 지금 연합사령관이 뭐라고 합니까? 전시작전권 환원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다면 연합사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에 미군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3: 네. 그런데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2: 네.
3: 이것은 지난 5월 말 국내 한 언론이 알려졌다 식으로 보도한 것이 근거가 되는데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사실 연합사의 존속은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2018년 한미안보협의 공동성명 제9항은 현 연합사 구조를 유지한다. 그리고 미래 연합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각각 한국군과 미군 사성장군으로 임명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연합특수작전 구성군 사령부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어제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 네.
5: 또한 연내 연특사를 상설화하고 내년에는 마지막 남은 연정선을 상설하여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육 해, 공군, 해병대, 특전사 등 6개의 연합 구성군 사령부를 구축함으로써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2: 네, 또 미군은 타국군의 절대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건 어때요?
3: 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 출병한 미군이 영국군과 프랑스군 휴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데서 비롯된 원칙인데요. 당시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퍼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미군은 한국군 지휘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연합사 체제는 붕괴될 것이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퍼싱 원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퍼싱은 당시 미군이 실전 경험이 없으니 부대를 쪼개서 영국과 프랑스군 휴하에 배속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미군은 프랑스군 포슈 원수의 지휘하에 있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초강대국이 된 뒤에도 2011년에 리비아 카다피 제거 작전 등에서 보듯이 외국군의 지휘를 허용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그러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토 국가들, 나토의 그 국가들도 전작권을 미군에 넘겼다. 따라서 전작권을 군사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좀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저 팩트 체크해 볼까요?
3: 네. 나토 최고 사령관을 미군 사성 장군이 맡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처럼 전작권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나토의 회원국들은 할당 병력, 지정 병력, 국가 병력으로 군사력을 구분하고 이 가운데 할당 병력만 나토 관할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연합사의 전작권도 한국군의 지정 부대에만 한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전 부대를 연합사 휴하에 둔다는 점에서 나토와 사정이 다릅니다. 전작권이 군사 주권이 아니라는 주장은 만약에 그렇다면 자존심 강한 프랑스를 비롯해서 32개나 되는 나토 국가들이 군사 주권을 포기했겠느냐 하는 논리에서 뒷받침이 되는데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2: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할 때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논거들, 이게 결론은 대체로 거짓, 이렇게 보면 될까요?
3: 그렇습니다. 일부 와전된 것까지 포함해서 대체로 거짓입니다. 사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긴 세월을 거쳐오면서 이런 우려와 오해를 스스로 불식시켜온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국민들의 식견이 높아져서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데다 우리 군의 능력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더 미루자고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대북방어는 한국에 전담시키는 대신에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갈수록 일방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만일에 대비한 면밀한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재표 기자였습니다. 서울 수유동 50대 여성 살해 혐의를 받는 남성이 과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15차례나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도 그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지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2살 남호 씨. 살인 사건 당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CBS 취재 결과 나 씨는 과거 성인이 되자마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은 나 씨에게 전자발찌 5년 부착을 명령하면서 나 씨의 아동 성폭력 범죄 전력만 15차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나 씨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를 반복해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나 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도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나 씨의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2015년 음주운전과 이듬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매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나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수정입니다.
2: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지면 여러분은 어떤 곳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 10명 중 7명은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바랐습니다. 정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장기 요양 실태조사 결과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의 69.4%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3년 전 조사보다 약 20%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의 80%가 시설이 아닌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주 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은 3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급자 10명 가운데 7명은 80세 이상이

0: 수준이고 85세 이상은 47.3%까지 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도 43%를 넘겼고 시설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족들이 집에서 돌보겠다는 의향은 전보다 높아졌지만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 요양 인력의 63%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를 확대하고 병원 동행과 방문 재활, 영양 등 재가 중심의 서비스를 늘리는 한편 장기 요양 인력의 처우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1: 중국 공세에 밀려 휘청이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CBS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중국 기업들의 공세 속에 첨단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현실을 박성환 기자가 짚어봅니다.
2: 한국은 2004년부터 17년 동안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중국 정부가 많게는 투자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직접 대주는 방식으로 자국 기업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다만 첨단 기술 패권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범용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LCD 패권은 중국에 넘어갔지만 AI 시대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라고 평가받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약 70%로 여전히 1위입니다. 그러나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OLED 기술 초격차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최근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투자가 곧 경쟁력인 만큼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해달라는 게 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1990년대 액정 왕국으로 군림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은 1% 안팎으로 하락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호소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3: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첫 소식은요.
4: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 오늘 가져온 첫 소식은 인간용 냉장고입니다. 그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이 들어가는 냉장고인데요.
1: 네.
4: 일본의 한 산업용품 업체가 올해 초부터 팔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이제 사람 키만한 상자 형태인데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앉아서 더위를 식히는 구조입니다. 그 마치 우리 식당 가면 그 물 넣는 그 냉장고 있잖아요. 네. 업소용 냉장고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리문을 닫으면 이제 차가운 바람이 머리와 목, 어깨 쪽으로 쏟아져서 10분 만에 체온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가격 궁금하시죠? 15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벌써 2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내부 온도가 섭씨 15도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앉으면 섭씨 5도의 찬바람이 나오고 그 보통 이제 일반 가정용 냉장고가 섭씨 2도 안팎인 걸 감안하면 이 사람이 견디기에 딱 좋은 온도로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4: 업체 관계자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열탈진이나 열사병 같은 이 온열 질환을 악화하는 걸 막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도 쉽고 전기 콘센트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려운 쇼핑몰 그다음에 그 여름 축제 같은 야외 행사장에서 특히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회사 측은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점점 더워지니까 진짜 이런 이색 제품까지 등장하네요.
4: 맞습니다.
1: 다음 소식은요.
4: 그 한더위 찜통더위 속에 차량에 방치됐던 대형견이 구조됐다는 이 안타까우면서도 좀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주차장에서 시동이 꺼진 차 안에 이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헥헥거리면서 이 힘없이 누워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가 되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알고 보니 이 개가 차 안에서 5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1: 차 안에서 5년을요?
4: 예, 골든 리트리버인데 이름이 칼이고 올해 7살이거든요. 그 시동 꺼진 상태에서 창문만 열려있고 이 철판이니까 내부가 상당히 뜨거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을 찍은 목격자가 그 견주가 차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다시 들여보낼 때 강아지가 버티는 모습도 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구조단체에서 확인해보니까 이 나름대로 견주는 뭐 쿨링 조끼도 입히고 어린 물도 먹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요. 그 단체 설득으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아내면서 이 골든 리트리버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은요.
4: 이번엔 조금 미소를 짓게 만든 소식인데요.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 집 앞에 배달된 우유가 자꾸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함정 수사를 벌였습니다.

0: 있습니다. 그 보안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누가 도대체 이걸 가져가나 이렇게 봤더니 다름 아닌 범인의 정체가 야생 여우 새끼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커다란 귀와 이 되게 앙증맞은 얼굴이 그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용서가 됐다 이렇게 했고요. 범인을 알게 됐으니까 우유 배달을 구독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못 가져가도록 우유 보관 상자를 놓아둘 계획이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1: 네, 오늘 어텐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이덕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도민이라면
4: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의 두 번째 TV 토론에서도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공방부터 신천지 개입 의혹까지 파장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청와대에서는 핵심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윤리위 징계가 개파전으로 번지는 상황,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본방송 후에는 유튜브 연장방송 블루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4: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CO.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6: 네, 정치 평론계 최고의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6: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6: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6: 그리고 최근에 뉴 정청래로 돌아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0: 예, 안녕하세요.
6: 오랜만입니다.
10: 예.
6: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어제 이제 당대표 후보 두 번째 토론회 뭐 다들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 2차 토론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부터.
7: 일단 그 정청래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매서워지고 독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당대회 때 어떤 비판을 좀 하더라도 실명까지 좀 거론하진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표현하는 그 단어도 병이 도졌다 이런 말은 오히려 배신했다보다 훨씬 생각할수록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1라운드에 조금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서.

0: 많이 초조해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페이스북도 너무 많은 메시지가 난발되고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어쨌든 2라운드 치르고 결국에는 3라운드 호남에서 결판이 날 것 같아서 그때까지 모든 후보들이 좀 선전하길 바랐는데 확실히 이제 3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송영길 후보는 모두 다 돌려가기 하니까 예. 확실히 마음이 좀 편해 보이더라.
1: 예.
0: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3라운드 세 번째 토론에서는 더 좀 거세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아니 정청래 후보가 좀 쫓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근데 정작 본인은 2차 토론회 이후에 SNS 메시지를 내고 어제 토론회로 끝났다. 뭐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끝났다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 의미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기고 네. 있다. 뭐 내가 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의 강도가 좀 더 세졌다는 것으로 정청래 후보 본인이 생각하는 판세라든지 이런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저도 정청래 의원이 계속 김인석 후보 뭐 윤리위 제소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세게 얘기하고 물론 김인석 후보도 강하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1: 예.
2: 이렇게 뭐 빠지거나 하지 않고 이런 양상이 여당 전당대회의 모습으로 맞느냐는 생각은 정말 듭니다. 20년도 훨씬 지난 일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1: 예.
2: 하나씩 지적을 하는데 미래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곱씹어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대체로 정청래 후보가 조금 쫓긴다 예. 뭐 이런 평가들이신데 너무 토론이 일방적으로 기우니까 뉴 정청래 우리 신 변호사 서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3: 전당대회 시작 전에요.
1: 네.
3: 과연 이게 정청래가 나올 수는 있을까? 또 이게 러닝 메이트는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압도적으로 김민석의 승리로 끝날 거다.
1: 네.
3: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충청에서 뭐 접전하고 부울경까지 하면 이게 0.99 이겼잖아요. 실제 그 충청의 고향은 고향이지만 조직은 전부 김민석 쪽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마포에서 국회의원 내보냈지 충청도 정치인 아니거든요.
1: 예.
3: 저는 상대 선전했다 예. 이렇게 보고 관건은 이제 그 호남인데
1: 네.
3: 아무래도 이게 그 죽은 노무현과 산 이재명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1: 네.
3: 죽은 사람은 지지율이 안 떨어져. 그런데 살아있는 이재명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1: 네.
3: 요즘 이게.
1: 네.
3: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청래 상대 호재다.
1: 네.
3: 한번 보십시오. 호남이 2002년 어겐 노무현 2002년에 그때 이인재 하나가 꺾었습니다. 이번에 정청래 호남에 기적이 날 겁니다.
1: 네.
3: 저는 호남에서도 이리 한다. 수도권 말할 것도 없고 이래 봅니다.
1: 강수영 변호사 반박해 주시죠.
4: 어디서부터 손을 대는지 모르겠는데.
5: 노력해봐.
1: 아, 일단. 아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뉴 정청래가 맞네요. 우리 서 변호사가.
4: 와,
5: 대단합니다.
4: 약간 종교 집회 온 듯한 느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충청권이나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정청래 캠프 안에서도 크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선거 전략을 짰었기 때문에
1: 네.
4: 오, 처음에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그 정청래 캠프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앞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갈수록 워딩이 세지고 처음 토론 때는 거의 평양냉면 같은 분위기였다가 고추짬뽕에서 거의 불닭볶음면까지 갔다고요. 지금 무지하게 매콤하게 가잖아요.
2: 아니, 더 남았는데.
4: 더 매운 쪽으로 더 캡사이신을 더 넣을 기세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요.
1: 네.
4: 그다음에 지금 짚어주셨던 지금 이인재와 노무현의 그 경선 대결에서의 그
1: 정청래 후보가 뉴스공장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4: 네.
1: 호남에서의 분위기가 노무현과 이인재 대결처럼 되고 있다.
4: 이거는 근데 진짜 심각한 저는 자충수라고 봅니다. 완전히 실패한 수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 지지자들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을 동급으로 비교하는 거는 다 거부감을 느껴요. 어느 누가 돼도. 감히 어떻게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하고 비슷한 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1: 네.
4: 그다음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2002년 대선 운동 당시에는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활동을 안 했어요. 쌀입이라는 필명은 있었지만은
1: 네.
4: 본인 스스로가 노사모활동 안 했다고 얘기하는 2003년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오마이뉴스에. 네. 그리고 자신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2003년 10월경 인터뷰인데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해요. 악수 한 번 한 적 없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되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잘 아는 건 줄 아는데 나 잘 모른다. 활동하지 않았다. 노사모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 불 더 불을 지핀 게 영남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호남에 가가지고 뭔가 깨우칠 거다. 그래서 이인재 조직을 물리쳐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그럼 호남에 있으신 당원들이 그거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 호남

0: 있는 당원들은 뭐 자고 있나요 지금?
1: 네.
0: 깨우러 가야 돼요. 그 완전히 지금 누가 한 거지 제가 추정을 하는데 이 캠페인은 완전히 실패한 도박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 예정돼 있는 호남 경선의 분위기까지 지금 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전 지금 네. 2주 차죠. 네. 그러니까 제주, 인천,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 여기서 비기면. 여기서 비기면 호남에서 본인이 한 표라도 이길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 이상 득표해서 2순위표 볼 거 없이 1순위표로 이긴다. 근데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충청권 경선 시작하기 전에 7% 이내로만 지면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유보적으로 전망을 하다가 좀 자신이 있어졌어요. 근데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전에서 비긴 결과가 나오면 그 인식은 같아요. 2차전에서 비기는 결과가 나오면 호남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아까 이제 노무현 이인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후보들의 각각의 전망, 즉 과반으로 이길 거다. 2순위표 까볼 필요 없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뉴 정청래 서정욱 변호사부터.
2: 아마 이제 과반 안 놀 거예요. 네. 호남에서도요. 송영길 후보가 조금이라도 선전할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표를 갉아먹어요. 어차피 이게 정청래 표는 정해져 있어요. 저는 한 45에서 48 정청래 표를 봅니다. 결국 1순위는 정청래 1등입니다. 그런데 48이 넘느냐 못 넘냐. 48이 되면 정청래가 50이 넘어요. 왜 송영길의 2순위 표는 3-7로 가져갈 거예요. 김민석이가 7,
1: 네.
2: 정청래가 3. 네. 그러니까 48이 되면 50이 딱 넘어요. 그런데 정청래가 46, 뭐 45다. 이러면 이게 김민석 후보가 역전할 수가 있거든요. 2순위 표로. 그러면 이게 당에 대불복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1: 네.
2: 야, 1순위 전 사람이 2순위표로 당대표가 돼? 나 승부 못해. 재선거해. 뭐 이럴 수도 있고.
1: 바램 말고 전망을 얘기해 주세요.
2: 전망은 정청래가 1등은 하는데
1: 네.
2: 48을 전후해서 김민세가 2순위표로 역전될 가능성도 좀 있고 그건 반반이에요. 그런데 1등은 정청래 합니다. 50은 없어요.
1: 서정훈 변호사 저렇게 수치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청래 캠프의 취재원이 있는 것 같아요. 내통자가 있어.
3: 정청래 캠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부족해서요. 네. 네,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근데 네. 일단 그 김민석 후보 측은 지금 모드를 챔피언 모드가 아니라 도전자 포지션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때도 그렇고 이게 도전자를 해야지 챔피언 모드로 지키고 있다가는 이게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1라운드 때는 충청도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기 때문에 조금 열세라고 봤고 또 제 후기로 들은 건데 세종 같은 경우가 또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께서 정청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시면서 상당히 세종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감지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내가 -7% 정도면은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 네. 조금 자신감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인천이 좀 중요하거든요.
1: 네.
3: 근데 인천은 또 송영길 후보의 또 홈코트예요. 그리고 인천 그 강원 제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당원수가 적어가지고
1: 예.
3: 인천에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우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도전자 모드로 가는 것이 호남 선거 전까지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1: 자 과반 확보 득표 가능성.
4: 과반은 1순위표로 과반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떤 후보도 지금까지
1: 어떤 후보도 1순위 과반은 어렵다.
4: 1순위 과반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6분의 1 정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 한 10% 하고 나머지 호남은 33% 나머지 한 40%가 서울 경기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회 경선이다 보니까
1: 네.
4: 중간중간에 누가 이기냐 그런 승패를 가지고 뭐 여세를 몰아서 간다 밴드웨건 효과를 간다 요것 때문에 많이 집중하시는 듯 해요.
1: 예.
4: 근데 거기에 영향받을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차 2주차 다 이겼다 하더라도 호남에 계신 분은 1, 2주차를 다 이겼네 해서 그 사람에게 간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결론은 호남 특히 이제 전남 광주 이쪽에 계신 분들이 더 비중이 높으니까
1: 예.
4: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서울 경기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전북은 지금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선다. 근데 처음에 전략을 좀 잘못 짜셔서 쉽게라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좀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1: 처음에 전략을 잘못 짰다는 거는 명천구도.

0: 좀 흐트러지고 신천지 샛길로 좀 빠졌었다.
1: 거. 예,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까지 왔으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기는 이길 걸로 봅니다.
0: 강수용 변호사께서는 과반득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 송영길 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과반득표를 하기는 어렵지만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저 워딩을 내는 거는 이기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세를 굳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뭐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인천이나 뭐 강원이나 제주나 뭐 대구 경북 다 합치고 그 전에 충청 부울경까지 다 합쳐도 호남 당원보다 적습니다.
0: 적죠. 30%가 안 되니까.
2: 그러니까 다 합쳐도 안 돼요. 호남 당원 다 합치면 52만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게임을 앞두고 호남에 계신 권리당원 분들의 투표 동력이랄까요? 나는 이 사람 지지하는데 분위기를 쭉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0: 네.
2: 결국 그걸 다 양측 캠프 다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든 존재 작업을 해놓고 상대방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투표장에 안 나오게끔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이 호감도를 바꾸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 좋아하는데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이건 어려우니까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의 고질병이 이제 확장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확장성이 없다?
2: 예, 그게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 움직임이 어려워서 마지막 연끌 이제 그게 이제 노사모 뭐 이런 정통성 강조 이런 건데 그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넉넉히 김민석 후보가 이기라고 보고 오히려 관건은 최고위원 투표다 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0: 근데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과 바람의 대결이다 얘기하면서 이 조직은 바람을 못 이긴다. 근데 당 일각에서는 아니 누가 조직이고 누가 바람이야. 1년 동안 당대표 하면서 호남에 뭐 조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본인이 바람인 척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바람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충청에서 확실하게 이겼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뭐 본인은 질 거라고 생각했다. 뭐 현역 의원들이 나를 지지한 사람이 충청도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엄청나게 이길 거라고 막 기세등등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 1라운드에 증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직도 정청래 후보 측은 이번 전당대회 의미에 대해서 규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첫 번째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잘 서포트해가지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그래서 총선 대선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과 이인재 그런데 노무현과 그럼 정청래가 등치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천에 계신 노사모 형님도 저한테 그건 아니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그건 아니지.
3: 아, 그건 아니지.
0: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는 오히려 패착이다.
3: 그건 아니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김민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보고 지지하는 건데 호남에서는 뭘 걱정하고 있냐면 이재명이 흔들려 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삼전 닉스가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이거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지 이거 호남의 반도체 공장 끝까지 지켜줄 건데 그래야 우리 애들이 거기서 좋은 일자리 만들 일 다닐 텐데 이러한 불안감이 있어서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반향이 있다.
0: 그러니까 강성필 부대변인보다 정청래 캠프 사정을 더 잘하는 것 같은 서정욱 변호사가 보기에 누가 바람이고 누가 조직입니까?
4: 뭐 제가 보기 둘 다 뭐 조직이 있어요.
0: 네.
4: 왜냐하면 정청래는 당대표로서 특보에도 엄청나잖아요.
0: 그렇죠.
4: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김민석도 그 원래 조직이 있죠. 현역 의원들이나 저는 둘 다 조직이 있고 둘 다 솔직히 바람은 별로 없죠.
0: 아, 둘 다 바람은 별로 없다?
4: 둘 다 바람은 없고 둘 다 조직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조금 전에 강승필 이분이 그 정청래를 노무현하고 뭐 둘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청래 비하했다가 나중에 지금 제가 보기에 좌파 진영의 대선 후보가 조국, 김민석, 정청래 삼국지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청래나 이분들이 대선 후보 됐다. 대선 후보. 그래도 정청래는 노무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너무 같은 당의 대표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4: 노무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정청래
3: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무현 공격수가 정청래였어요.
2: 그러니까요.
3: 아 유시민 장관
4: 급이 다르다면서 급이
3: 아니 등치가 노무현. 안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4: 나중에 정청래 대선 후보 되면
2: 아니 잠깐만요. 정청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보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지 않아요.
4: 여론조사는 3명이 돌아가면서 노자는 조국 김민석 정청래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후보 본인도
0: 여론조사에는 장동혁 대표도 나옵니다.
2: 아니 후보 본인도 대표 자리를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대선 주자라는 급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바람 조직 두 가지 구도에서 다 저는 문제가 보이는 게 정청래 후보가 바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지난주쯤에는 최소한 자신이 50%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가장 우호적인 여론조사인 꽃에서조차 예.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 김민수 후보의 실제 득표보다 십몇 퍼센트 다 적게 나오는 예. 초우세 여론조사에조차 예. 과반을 하나도 한 번은 못 넘겼어요. 바람이 없습니다. 그럼 오죽하면 김어준 씨가 본인이 희망상 아니냐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바람이 존재하지 않고 조직도 우세하면은 솔직히 지금 직전까지 당대표 하면서 지방선거 당선자들 공천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조직이 더 우세하지 어떻게 김민석 총리 하시면서 지방선거 당시에 전국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돈 사람을 어떻게 그 조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나 조직이나 제가 봤을 때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이야기는.
0: 그 네. 지금 김어준 씨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어제 이제 김어준 방송에 정청래 후보가 나갔고 네.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가 나갔습니다. 근데 화제가 됐던 건 어제 정청래 후보 출연했을 당시에 평소에 정청래 후보 출연 시에 김어준 씨의 반응이나 리액션하고 너무 달랐다. 근데 이런 관전평들이 많아요. 웃음기도 전혀 없었고 우호적인 리액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건조하거나 내지는 조금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를 본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1: 회사 오너 대주주가 전문 경영인 불러다가 왜 이렇게 성과가 안 좋냐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아마 그 구조로 보면 비슷하게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직전 당대표가 어떻게 바람을 일으킵니까? 네. 바람이라고 하면은 21년도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될 때 그런 게 바람이라고 봐요.
0: 아, 갑자기 새 얼굴이 아니다.
1: 그렇죠. 네. 바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청래라는 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아는데 어디서 바람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김어준 씨 표현대로 그냥 본인의 기대 아니면 그만큼 내가 지금 지고 있으니까 내가 바람이라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 정도 봐야 되겠죠. 김어준 씨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뭐 많이 비난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은 아직도 조금은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태세 전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 정청래 후보에게 김어준 씨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2라운드 어떻게 전망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정청래 후보가 아유 뭐 전망하면 뭐 합니까? 어저 맞으면 좋고 틀리면 기분 나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당원들 만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김어준 씨가 웃으면서 원래 그 결과하고 전망 그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즐겨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뭐 남의 거는 뭐 잘하는데 제 건 못합니다. 뭐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아, 확실히 좀 김어준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 돌아섰다라는 표현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속된 말로 좀 열중셔. 이제는 그래도 중립적인 건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0: 정청래 후보가 방송 패널 중에 본인 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강수영 변호사, 뭐 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여기 뭐 다른 당이지만 전부 다 지금 제가 방송 한 15분 진행하면서도 전부 다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에요. 왜 이렇게 편을 안 들어줍니까? 강수영 변호사 왜 이렇게 편을 안 들어줘요?
2: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자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패널들이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 나 100대1이야. 100대1. 이제 3대1도 아니고 100대1로 두드려 맞는다고 자꾸 그러던데. 네. 그럼 본인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자성하는 거를 좀 내면서 하면 동정심이 있을 텐데.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2차 토론에서조차 또 선거가 진 거냐, 이긴 거냐, 이긴 거 이런 거 가지고 인식 차이 드러내고 당정청 협의해 가지고 이긴 걸로 하기로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평론가 중에 누가 그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건 대통령 이걸 또 이제 역용하시는 분들은 야 전부 대통령한테 굴종하려고 말이야 한 자리 얻으려고 다 밑에서 저렇게 조아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던데 그건 정청래 후보가 잘했을 때 당대표로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냈고 평들이 좋은데 억지로 대통령이 예전에 윤석열이 하듯이 자기 측근들이나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이용해서 주저앉히듯이 그런 일이 네.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일이지 네. 지방선거에서의 성과가 기초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그걸 국회의원 의석수로 환산하면 과반이 무너졌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졌다고 네. 봐야죠. 네. 근데 끝까지 이겼다고 그러고 외신을 보라 최민희 후보. 네. 그러니까 뭐 욕할 수밖에요.
0: 근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네. 정청래 후보 네. 편을 주던 패널, 유일한 패널인 우리 서정우 변호사가 보기에는 왜 민주당 패널들이 이렇게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4: 그거는 이제 이거 대통령한테 용역 받은 거죠.
0: 아, 전부 용역 촉법들이어서.
4: 그렇죠. 네. 아마 대통령이 정청래를 밀고 김민석이 안 밀면 전부

0: 정책 내편될걸요? 그렇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정권 1년밖에 안 됐고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민석이 편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의 아바타 그림자기 때문에 패널들이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근데 저번에 박찬대하고 붙을 때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정청래에 대해서 네. 이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때도 대통령은 약간 박찬대 쪽에 제일 가까웠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저는 패널들이 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1: 아니 근데 1년간에 당대표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런 식으로 민주당 패널들이 그러면요 평소에 계속 비판해야 되잖아. 평소에 왜 정청래가 당하고 대통령하고 저 갈등하느냐. 근데 평소에 비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 전당대회 막 이렇게 정청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1: 지금 우리 용역 강수혁 변호사가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에 대해서.
2: 올 초에 1월부터 목 놓아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3: 쓰러질 것 같아요.
4: 아니 연임한다고 안 했으니까.
2: 용역을 대통령이 발주하신 바가 없어요. 저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4: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보면 돼요. 국민의힘도 당권파 패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대표 하실 때도 다양한 소통 채널과 다양한 미디어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뭐 김호중 씨 방송만 나가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씨 방송에서는 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패널들이 자기들끼리 같이 유튜브 채널 그렇죠. 하면서 네. 많이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다 거기서 저희들을 안 불러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남탓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1: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보죠. 그 당대표 선거 얘기는 많이 했고 최고위원 그 지금 경쟁도 못지않게 뜨겁고 지금 격렬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최민희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뭐 서미아 후보하고 악수도 하고 논란을 의식한 장면 보이긴 하던데 일단 관심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수석 최고위원을 누가 아느냐. 두 번째로는 이제 5위까지가 당선권인데 5위 안에 누가 드느냐 그리고 5등으로 이를테면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등등이 지금 관심사인 것 같은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수석 최고위원.
5: 일단 지금 논란되고 있는 최민희 후보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라도 최민희 후보가 지금처럼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1: 네.
5: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오늘 서미아 후보와 뭐 친근한 모습을 연출을 했잖아요.
1: 그랬죠.
5: 근데 이분이 또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적어도 민주당 구성원들에게는 많은 충격을 줬기 때문에
1: 네.
5: 1위는 어렵다고 보고 그나마
1: 1위가 어려울 거다.
5: 1위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뭐 당선권에는 들 거라고 봐요. 8분 중에 5분이니까.
1: 지금 최민희 후보가 많이 앞서 있잖아요. 네. 22% 정도 득표한 거로. 예. 물론 아직 남아있는 표가 훨씬 더 많긴 한데. 그런데 네. 이제 관심은 다음 주에 호남으로 갔을 때 수도권으로 왔을 때 지금의 최민희 후보의 우위가 유지될 건가. 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 강부 대변인 어떻게
4: 저는
1: 보세요?
4: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고위원으로 당선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석 최고위원은 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에서 사실 이제 서미화 후보에 대한 선전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분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남이고 장애인이고 여성이고 또 악수 패싱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서미화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민수, 이성윤 후보들이 그 표를 좀 뺏겨버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1: 자,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내가 용역들은 잘 몰라.
1: 자, 이제 1부 이어서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중간 얘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막 손짓발짓까지 나오면서 격렬하게 중간 토론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강수영 변호사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5인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1: 오.
2: 예,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자존심을 되게 상했어요. 우리가 민주당에 그러니까 수석 최고를 노린다는 걸로 초반에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홍보가 막 되다 보니까 수석 최고는 당대표 옆에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2: 뭐 실질적인 뭐 권한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1: 그렇죠.
2: 그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얼굴 중 하나가 되는 건데
1: 그렇죠.
2: 가장 제가 봤을 때 뼈 아픈 건 그 당 내에서 다른 사람들 뭐 연설할 때 야유 보내고 이것도 크지만 서미아 후보의 악수를 무시하고 간 것이 민주당 안에서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고 간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그냥 실수 없는 과거거든요. 특히 민주당은 그래도 진보 정당이고 사회적 약자를 더 돕는다. 그것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논란이 있습니다만 진보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원들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네. 당내에서도 저렇게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네. 깔보고 선미아 후보가 지금 뭐 화해한 듯이 얘기하지만 칼 있는 얘기를 전 했다고 봐요. 인터뷰 보니까 그 최민희 후보가 전당대회에 안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서 후보가 안 나올 줄 알고 가방위원장 네. 시절에 네. 나 뽑아달라 나 네. 찍어달라 나는 네. 나 찍어주는 사람하고만 얘기해. 그걸 공개를 했어요. 예.
1: 둘이 나왔던 대화를 공개를 했다.
2: 그렇죠. 예. 이거는 또 한 번 치명타를 매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니 그 어떻게 당내에서 나 안 찍어주면 난 이야기 안 해. 네. 왜 애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당원들이 아주 예의 깊게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김민석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네.
2: 그에 비례해서 김민석 당대표의 최민희 수석이라고? 이거는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1: 너무 부조화스럽다.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호남이든 수도권에서든 비토 정서가 더 커지리라고 좀 봐요.
1: 자, 우리 서 변호사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0: 저는 최민희가 수석 최고는 뭐 무난하다 봐요.
1: 무난하다?
0: 예, 예. 왜 그러냐. 제 근거를 대면 최민희, 그 다음에 한민수, 이성윤, 세 예. 명이 48%예요.
1: 네.
0: 정청래 득표율하고 비슷할 겁니다.
1: 그렇죠. 얼추 비슷하죠.
0: 자, 근데 예. 이 사람들이 한 표는 무조건 최민희, 그 다음에 홀수, 짝수, 나눠서기 이성윤, 하고기 한 표씩 한민수 나눠주라 이 운동을 한다고요.
1: 그렇게 하고 있죠.
0: 그럼 정청래가 48% 얻는데 그중에 한 표는 무조건 최민희 주면 최민희가 수석돼요. 저쪽은 5명이잖아. 5명이 표를 나누는 거예요.
1: 예.
0: 52지만
1: 예.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3대1로 정청래 쪽이 돼요.
1: 예.
0: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알려주면 김민석 측에
1: 네.
0: 임미애하고 김영호 사퇴해야 돼요. 그래서 아. 3대3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저쪽이 3명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친명표가 5명이 나눠 묵잖아요.
1: 예.
0: 몇 프로 얻어도 인매가 몇 프로 얻어가고 김영호도 몇 프로는 얻어가잖아요.
1: 예.
0: 그럼 이게 두 표밖에 못 찍는데 분산된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정청래 쪽이 세 명이 팀플레이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최민희가 수석됩니다.
1: 이대로 가면 3대2고 최민희 의원이 수석이 된다.
0: 예.
2: 잠깐만요. 제가
1: 우리 강 변호사님.
2: 우리 2부 시작할 때 영역들은 잘 몰라 하면서 방송이 시작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제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의회의 움직임이 뭐냐면 그 친청계로 분류되는 세 분을 다 살려야 되는데 제일 좀 처진 분이 이성윤 후보잖아요.
1: 네.
2: 근데 이성윤 후보가 너무 처지니까 최민희 후보를 무조건 1번 찍지 말고 지금 살려야 된다. 이성윤 후보를.
1: 네.
2: 그러니까 무조건 1번을 최민희 후보 찍는 게 아니라 좀 양보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움직임이 있어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욕심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1번은 최민희다 그렇게 결집돼 있지도 않아서 궁지가 없을 거라고
4: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네.
4: 그러니까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 혹시 호남에서 전남 광주에서 최고위원 득표율 여론조사 보셨어요? 백데이터? 안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면 최민희 후보가 확실히 선두에 있는 건 맞습니다.
1: 아, 그런데
4: 문제는 뭐냐면 이 한민수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가 불과 1% 차이가 안 나면서 하위권에 있어요.
1: 네.
4: 6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둘 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친천계에서는

0: 솔루션이 이렇게 된 거 최민희 1등 만들고 한 명만 살리자 이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네.
0: 그러지 않으면은 의외의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1: 자, 우리가 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하자면 네.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하고 또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부 업무보고 부처 업무보고에

0: 이게 딱 바뀌었단 말이야. 1항 2항 검사에 할 수 있는 역할.
1: 네.
0: 어느 법이든 뭐는 못한다 이렇게는 안 하죠.
1: 네.
0: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뭐 보안수사를 요구한다느나
1: 네.
0: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안 봤다? 저는 안 봤다면 이게 진짜 무책임한 거잖아요.
1: 네.
0: 이 중요한 걸 안 보고 대통령이 발언한다?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놓냐면요. 거기에 합수단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마약이나 또 이게 주식
1: 9개 정도 있죠 지금 현재.
0: 예. 네. 그런데 합수단에 검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냐 없냐. 아마 이걸 좀 두고 싶었던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고는 안 돼 있지 않냐. 못한다고는 안 돼 있으니 합수단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 자꾸 이걸 묻더라고.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안 됩니다. 검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 하나를 안 봤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쇼를 한 게 아닌가.
1: 그러니까.
0: 조문 내용을 알면서 합수단 유지하려고 계속 그냥 그런 건 없지 않냐. 검사가 수사 못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쇼를 한 것 같아요.
1: 서 변호사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의도는 합수단의 검사 파견을 유지하려고
0: 쇼를 하는 거다.
1: 예, 법을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0: 안 볼 리가 없거든. 조문 하나인데.
1: 우리 윤 대변인.
2: 쇼라는 건 전 잘 안 하답고요.
1: 네네.
2: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통과된 형소법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듯해요.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자꾸 되묻는 거잖아요.
1: 네네.
2: 자, 합수단의 검사가 파견이 됐는데 지금 있는데 10월 2일 이후로는 그럼 수사 참여하는 게 되냐 안 되냐.
1: 네네.
2: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장관과 정성호 장관 법무부 차관은 의견을 달리했잖아요.
1: 네.
2: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셨다는 거는 조문을 안 읽어봤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1: 네.
2: 그러니까 내가 안 읽어봤다는 얘기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내가 별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국회에서 했다니까 뭐 이 정도 표현을 그 정도 수사법으로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굳이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단어 선택을 왜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오늘 성기용 그 청와대 대변인 얘기로 대통령이 다 보셨다. 다만 맥락상 이게 합수단에 그 파견되어 있는 검사의 이제 수사상 지휘 이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대통령이 안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장면이 이게 합수단을 가지고서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약간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어요. 행안부 장관은 기존의 합수단은 아니지만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합동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소청에서도 검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반면에 정성호 장관은 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걸로 보여요.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이 쟁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
3: 그 가장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것이 골자라면 합동수사본부가 뭐예요? 합동수사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게다가 이제 중수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검사 출신 인사가 이제 다 가 있는데 그러면은 가령 그 이제 피고인들이나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수사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가 된 건데 수사 권한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수집된 증거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 수집 증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최근에 그 형사소송법에 그 공소 기각 요건이 더 늘어난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심각한 수사, 위법 수사 들어가 있잖아요.
2: 위법 수사네.
3: 그러면 이건 공소 기각돼야 된다고 딱 난리 칠 거예요, 변호인들이.
1: 그렇겠죠.
3: 합수본에서 수사한 건 다 네. 공소 기각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길이 열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이게 민생 사건이 많습니다. 합수본, 뭐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그게 지금 합수본이 많이 꾸려져서 잘 운영돼 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었던 파견돼 있던 검사들 내쫓아야 되냐. 합수본 해체시켜버려야 되냐. 경찰이 당연히 당신들이 다 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검사들은 방에 처박혀서 경찰들이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 합수본을 해체야. 이거 너무 과하잖아요. 서민들이 보호막이 되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래도 아예 수사 못한다는 얘기까지 없으니까. 네.
1: 네. 지금 그 기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소리가 지금 고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에서 오디오 문제 점검 중인데요. 어찌됐건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청취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대통령께서 그 사의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관심사였어요. 근데 잘 버텨보시라.
4: 네.
1: 정성호 장관은 계속해야 된다. 여권 전체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이 한국일보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아니 정치권을 아예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 본인의 지금 상태를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호 장관?
0: 뭐 정성호 장관
4: 장관에 대한 임명권과 그리고 임면권까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설득을 하시면 전 당연히

0: 대통령 뜻을 받아서 저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사의를 정성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무적으로도 중수청 출범해야 되는데 하던 사람이 아니라 또 사람 바뀌면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또 업무 파악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연말까지는 부탁을 한것 같습니다.
1: 연말까지는 정성호 장관이 계속 직을 수행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그 지금 중수청 공소청 출범하려면 뭐 직제부터 시작해서 인원부터 시작해서 또 업무 분장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후속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업무 연속 손상을 생각하면 여권 내에서는 그런 바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근데 어제도 정성호 장관은 글쎄 그런 얘기를 직접 표현 안 했지만 행간에 그런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여전히 이번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조금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거 없애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판사분들과의 대화에서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가 뭐 사적 대화이긴 하지만 잡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성호 장관은 지금 정말 법무장관직을 단한 시간도 더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 2단어를 썼잖아요. 버티시라고.
1: 버티시라.
2: 본인도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1: 예.
2: 본인 심정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 영혼의 동지인 정성호 장관과 같이 이 상황을 뚫고 나가자. 이 얘기는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상황이 입법 시행 이후에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성호 장관 계셔 주셔라. 여기까지 감안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근데
1: 자,
3: 저는 아예 한 마디
1: 우리
3: 물어야 되는 게
1: 예.
3: 아예 정성호 장관이 그냥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사태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성호 장관이 언론에다가 막 여러 번 나에게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고 의지도 없고 뭐할 일도 없다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에요.
1: 네.
3: 두 분은요 사법연수원의 노동법 학계부터 평생 동지입니다.
1: 그랬죠.
3: 진짜 사퇴할 것 같으면 조율했겠죠.
1: 네.
3: 전화를 수시할 수 있죠.
1: 네.
3: 나에게 이재명 대통령 나 못하겠다 사퇴하라 마라 둘이 조율했겠죠. 아무 조율 없이 언론에 여러 번 사퇴하겠다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나는 보안수사권 이게 나중에 문제될 거예요. 나는 그때 사퇴까지 내가 표명해서 반대했지 않냐. 이런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한 그지 진정으로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마디 버티세요. 하니까 사퇴한다는 말도 없어요. 국민한테 이렇게 언론 해놓고 그럼 자기가 당당히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0: 아 근데 너무 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쇼한다고 하고 장관도 쇼한다고 하고. 아 근데 본인이 하면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조율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와대에서 이제 곧더 맡아주시라 하니까 이제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은 표명을 한 거고 집권 여당의 사실 법사위 보셨어요? 정성호 장관한테 하는 막 의원들 태도 보면 제가 봐도 진짜 화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꾸 쇼쇼 하면 안 됩니다.
1: 아니 우리 또뭐 평소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오늘 창조적인 해석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그 검찰 공무원들을 향해서 경고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검찰 수사관이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한요 글에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글쎄요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고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김용민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검찰 공무원 전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강 변호사님.
4: 정말 저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될 때두손 번쩍 들던
1: 네.
4: 김용민 의원 그 장면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김용민 의원 기존 지지층들에게 이렇게 인기 끌려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행동, 전 저걸 자기 정치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 총선, 다가올 총선에 적어도 김용민 의원 때문에 10% 이상의 표가 저는 빠진다. 저런 행동들 때문에. 검찰 공무원들 그래서 잘 나와 있지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한
1: 검사도 아니고
4: 그럼요,
1: 검찰 공무원 전체는.
4: 그리고 경찰들은요. 지금 경찰들 이 수사 너무 과중한 짐이 지어지니까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 수사기소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가 과중해져서 수사 부서를 다 기피를 하는데
1: 네네.
4: 그래도 묵묵히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서 짐을 몇 배를 더 얹어요 지금. 시한 내에 못하면 징계하면 되고 교체하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채찍질만 하지 경찰의 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도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만세 부르고 검찰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봉화마을에 뭐 봉투 들고 갖고 사진 찍고 이게 과연 공무원들과 그 경

0: 조직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관료 조직들을 다 적대시하고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큰 자충수라고 봅니다.
1: 뭐 우리 윤희석 대변인 할 말
2: 자충수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직도 공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나는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1: 네.
2: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본인 스스로 표현할 자유는 분명히 있고 또 국회의원이니까 어느 정도 더 크게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전체를 상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비판할 거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비판하라든지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글쎄요. 공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1: 자, 관련해서 그 요건 이제 윤석 대변인한테만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민 의원의 그 봉하마을 사진에 네. 댓글을 달았던 부산 둘러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
2: 네.
1: 이분이 참석한 이제 토론회 앞두고서 서범수 의원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커지고 있고 지금 뭐 윤리 징계 회부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였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서범수 의원의 그 얘기에 대해서 아직 한동훈 의원은 입장 표명이 없어요. 이를테면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다 어쨌든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토론회를 주최했던 한동훈 의원은 왜 말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이제
1: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도 아직 그 발언한 두 당사자 분들이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직 후속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개인 SNS 뒤에 있지 말고 예를 들어 국회 소통관에 나와서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육성으로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아직은 당사자들에 의한 해결 단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행사 주최자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한동훈 의원이 뭔가 나서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순서상 맞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예, 그 정도 생각합니다.
1: 메시지를 그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앞으로?
2: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러면 김진주 씨 관련해서 이번에 네. 강성필 부대변인한테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 김진주 씨가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댓글도 달고 대통령이 보실 것 같아서 본인이 X도 시작했다. 그리고 본인은 형사소송법을 다 읽어봤는데 대통령께서 안 읽어보셨다니까 의아하다. 뭐 이런 발언도 최근에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이후에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만났어야 될 사람은 저 김진주 씨와 같은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주 씨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맞네. 그분부터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약속을 했었어야 됐네.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검경 학수본 이 자체가 금지가 아니잖아요.
1: 네.
3: 근데 이제 세부 조문에 보면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것을 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세히 꼼꼼하게 봤다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또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좀 미련을 남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민주당이 좀 발빠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김진주 씨 찾아가서 네. 여러 가지 조금 액션을 좀 취했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여론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회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김진주 씨나 아니면 제주 장윤기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지금 그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있지만 앞으로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런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맞습니다.
1: 우리 강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중요한데 서영교 법사위원장께서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을 자주 하시면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김진주 씨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 앞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걸고 말씀드리지만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건 민주당이

0: 이걸 설득해내지 못하면 시민이나 당원이 아니라 네. 범죄 피해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이게 원래 원고에는 네. 이제 다른 그 주제들을 우리 제작진이 주셨는데 네.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조금 더 질문을 여쭤봤고요. 그 국민의힘 얘기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들의 네. 서명 네. 뭐 2만 2천 명 네. 했다는데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이 100만 명인데 뭐 2만 2천 명 그 이전에 했던 얘기들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렇게 그냥 일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8월 15일을 전후해서 쇄신안 발표, 개혁안 발표를 할 거다. 좀 이따 이제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물어보겠지만 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2: 장동혁 대표에 대한 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뭐 당원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만 2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네. 직접 의사표시를 그만큼 했다는 거. 내가 참여해서 서명까지 해서 장 대표 퇴진을 요구했던 분이 2만 2천 명이다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지금 투표를 한번 보세요. 150만 당원 중에 6분의 1 정도 지금 지나왔는데 실제로 득표를 몇 표로 했나를 보면 실제 의사표시하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당원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 단순한 2.2%의 당원의 의사표시로 치부하기는 어렵죠.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뭐 2천 명만 했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본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임기 반도 안 지났는데 그러한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성찰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뭐 2.2%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나한테 퇴진하느라고 해서 내가 물러날 리가 있겠어? 나는 더 갈 거야. 나 개혁안 낼 거야. 뭐 연임 생각도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죠.
1: 성찰이 없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권파 소식에 아주 그 밝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 거취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이런 거는 이게 그 저는 뭐 찻잔 속에 태풍도 아니고요. 네. 98만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98만이
1: 지지하는 거 맞아요?
3: 맞아요.
1: 반대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3: 방송에 보면 압도적으로 장동혁 지지하고요. 아마 장동혁 대표는 내년까지는 가요. 네. 다만 이게 본인의 선택에서 몇 달 정도는 단축할 수 있어요. 예. 전략상. 그러게 다음에 연임 놓읍니다. 연임 놓으면 현재로서는 경쟁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연임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1: 아니 그런데 예. 그 지금 최고위원 두 명만 사퇴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무너지는 취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아직은 관망하는 거지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와 끝까지 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지금 이게 신동우 최고는 서울시장 보궐에 좀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물러납니다. 그다음에 그 뭐 김재원 이분에게 제하고 방송 자주 하는데 절대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최고위원들이 내년까지 네. 물러날 가능성은 제로다. 네.
1: 한 가지만 더 10초. 네. 유승민 의원의 최근 행보 정치 복귀입니까?
3: 그렇죠. 그건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광포경보를 하고 있죠. 엄청나게 만나고 있어요. 사람을요.
1: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3: 예, 오세훈 시장하고 자주 만나는 게.
1: 전당대회 아니고.
3: 아, 전당대회는
1: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되니까.
3: 그렇죠. 네. 서울시장이라고 전부.
1: 저 우리 대구에서 네. 유승민 의원 잘 아는 강수영 변호사.
0: 네.
1: 유승민 그 대표의 행보 성공할 것 같습니까?
0: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딸 문제가 있어서.
1: 어떤 이유로? 네, 딸 문제?
0: 네, 그 교수 임용 관련된 네. 그 문제가 리스크가 사법적인 완전한 그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떤 출마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4: 이미 네. 이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한 승부사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1분 기상정보입니다. 내일이 절기상으로는 입추지만 폭염의 기세는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를 비롯해 강원 영서와 전북 전주, 광주 동부를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더욱더 확대 발효됐고요. 내일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밖에도 춘천, 광주 38도, 대전, 대구 37도의 분포로 내일까지가 이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도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27도, 광주 대구 26도로 아침부터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만 주말인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당분간 35도 안팎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겠고 태풍 돌핀은 점차 중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번 주말 주의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0: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보세요.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3: 인천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8: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7: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8: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7: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8: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7: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8: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7: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지용의 한판 승부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박지용 앵커를 대신해서 하루 진행을 맡게 된 박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반갑네요.
0: 예, 예전에 저희가 같이 방송도 좀 하고 그랬죠. 그랬었는데,
1: 그랬죠.
0: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니까 새롭습니다.
1: 예, 뭐 진영이 바뀌어져서.
0: 아니 근데 피곤하셔서 그런지 입술이 이렇게 부르트셨어요.
1: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0: 아, 그러시군요. 예, 그 고민 한번 오늘 한번 좀 여기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먼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 할 때 보니까는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뭐 히틀러 사장까지 이렇게 들고 나오셨던데,
1: 네.
0: 국민의힘에서 뭐 비판하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1: 아, 이게 뭐 이제 워낙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뭐 그 전에 2024년 총선 이후부터
0: 네네.
1: 숫자의 힘으로 무섭게 그냥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0: 네.
1: 소수 야당으로서의 원내 투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서로의 그 파트너십을 인정해주고 협치로서 풀어가겠다고 한다면
0: 네네.
1: 충분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최대 공약수 내지는 최소 공배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야 간에 거의 전쟁 수준의 그 극단적 대립과 갈등만 있기 때문에
0: 네네.

0: 여당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고,
1: 네.
0: 이제 야당은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내에서의 투쟁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1: 아니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또 야당의 역할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 이외에 국민의힘이 말씀하셨듯이 마땅한 원내 대응이 없는데 물론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는 걸 저지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민들을 향해서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을 설득하고 여당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반대하는 건 알겠고 비판하는 거 알겠는데 그것 이상 국민의힘의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제한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0: 뭐 그거는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인데 네. 사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1: 네.
0: 소위 그 검찰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 무력화시키겠다는 네. 과거 검찰 무력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네. 확고한 그 입장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건이기 때문에 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타협안이랄까 중재안이랄까 새로운 대안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원천 봉쇄돼 있었다고 저는 그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1: 네네.
0: 다만 우리가 원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웠던 대목은 있어요.
1: 네.
0: 이제 이게 예정돼 있었던 수순이기 때문에
1: 네.
0: 2기 원 구성에서부터 좀 더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제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1: 네네.
0: 저야 사실 한 36년, 40년 가까이를 의회를 지켜봤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요러요러하게 하면 민주당이 조금은 주춤주춤 하겠다 한 게 있는데.
1: 아니, 원내 지도부의 그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기 그러셨어요.
0: 근데 이제 제 스타일이 말이에요. 예. 상대가 물어보지 않으면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1: 아니, 그리고 당의 최고위원이신데.
0: 아니, 이제 예. 최고위원 이라 하더라도 제가 원외니까
1: 네네.
0: 원내 전략과 관련해서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훈수 두는 거
1: 네.
0: 뭐 그렇게 저도 별로 편치 않고 그 다음에 또 원내 지도부가 제 얘기를 그 깊이 있게 경청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고
1: 네.
0: 공은 그렇습니다.
1: 자 그런데 그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야당이 비판하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이긴 합니다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참석이 예정된 토론회에서 서범수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 뭐 이런 아마 사실상의 결정까지 내린 것 같은데 이 사안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0: 이제 그게 그거였죠. 뭐 간담회.
1: 네.
0: 저는 그 간담회에 꼭 그분을 불렀어야 되느냐 하는 그 아쉬움은 있어요.
1: 당사자를.
0: 예.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부산에 가서 개별 면담하고 내가 면담을 한 결과 그분이 이제 굉장히 저는 뭐 직접 대면해 보진 않았지만 많은 아픔이 계시지 않았겠어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우리 수사의 문제에 대한 분노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국회라는 공개되고 오픈된 장소로 모시기보다는 부산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일단 그 원내에서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한 진정성 문제보다는 그 약간의 그 자기 그 PR적 성격의 간담회를 하지 않았나. 저는 뭐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 예.
0: 그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1: 네.
0: 모셔서
1: 네.
0: 간담회를 하는 그 장소에서 그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신 나간 소리예요.
1: 네.
0: 예.
1: 정신 나간 소리가. 네.
0: 예. 정신 나간 소리고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아주 그 참 어떤 비난을 들어도 그 마땅하다는 그런 그 판단이고요.

0: 그런 그 표현을 썼다는 것 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고, 또 거기에 맞장구를 저는 발보다 손을 씁니다. 이것도 사실은 수준이야죠.
1: 네.
0: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랬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엄청나게 크나큰 과오를 그나마 본인이 그래도 제대로 깨닫는다면,
1: 네네.
0: 본인 스스로 빨리 당을 떠나는 것이.
1: 자진 탈당을 해라.
0: 예.
1: 네.
0: 그나마 최소한의 책임, 공인으로서의 자기 그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다른 게,
1: 네네.
0: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징계 결정권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정치적 의사표시만을 할 뿐이죠.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론 공개 발언도 했습니다만,
1: 네네.
0: 본인이 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당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런데 아마 그냥 요 태도를 보면,
1: 네.
0: 탈당할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밤 사이에 본인이 그 판단을 해서 당의 부담 드리는 건 죄송하다. 전격적으로 사퇴하겠다. 이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여러 접하는 방, 이제 느낌으로 보면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이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본인의 잘못과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1: 자, 뭐 이제 윤리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사과를 했고, 당사자도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사과를 수용했다 그래서 이 서범수 의원의 발언의 잘못이 희석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안팎에서 여러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윤리위원회 징계 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의 그 성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나오고 있고, 또 윤리 부위원장이 윤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사태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윤리에 회부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또 다양하게 이제 윤리의 공정성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물론 윤리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 윤리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결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지나가십니다.
1: 없죠.
0: 하는 사람 있나요?
1: 없죠.
0: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 네.
0: 그 뭐 방구 낀 사람이 성낸다고
1: 네.
0: 그 이를테면 윤리위의 징계 대상자가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그냥 방어일 뿐이에요. 자기 방어일 뿐이고, 다만 아쉬운 점은 윤리위가 잘 몰라요. 왜? 정당으로 따지면, 국가로 따지면 사법부잖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원회의는 의결기구고,
1: 네.
0: 그리고 사무처는 네. 집행부서고,
1: 네.
0: 윤리위원회는 사법부고,
1: 네.
0: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1: 네.
0: 다만 전혀 몰랐다가 제가 최근에 들은 상황인데, 원래 그 이게 처음에 윤리위원들을 위촉을 했을 때
1: 네.
0: 요 윤리위원을 최고위원회의 멤버 중에 한 분이 흘렸어요. 언론에 흘렸다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게 나갔어요.
1: 네.
0: 나가서 그게 이제 그 뭐 일간지에 또 오픈이 됐고, 그러면서
1: 네.
0: 부담을 느낀 윤리위원이 사퇴를 하셔가지고
1: 네.
0: 5명 체제로 운영이 됐죠. 근데
1: 네.
0: 징계와 관련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윤민호 위원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그 징계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터무니없는 그런 그 강성 주장을 그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전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1: 네.
0: 그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윤리위원장 자리에 욕심이 나서 윤리위원 한 분과 그 합세를 해서
1: 네.
0: 위원장을 심하게
1: 네.
0: 그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 얘기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사안은, 원래 사법부도 합의부 같은 데는 판결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절대 발설하지 않잖아요. 그죠?
1: 네.
0: 그냥 판결문으로만 얘기를 갖다 하는 네. 것이죠.
1: 네.

0: 그런데 윤리위원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저는 정보가 없는데
1: 네네.
0: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란 분이 언론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을 하고 그거는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윤리에 대해서는 네. 뭐 부위원장 쪽이나 또 윤리위원들 간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뭐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지금 우리 조강한 최고위원께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기회가 있다면 다른 윤리위원들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은
0: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1: 네네.
0: 그 저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옆집 가가지고 떠들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그게 그 이성적인 자세고 합리적인 사람의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 자체 내에서 생긴 것들을 밖에 나가서 그것도 언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아름답지
1: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저런다. 라는 말씀은 다소 좀 일방적인 의견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제가
0: 아니, 그런 의견이
1: 예, 조강한 최고위원의
0: 접했다.
1: 예,
0: 그런 의견을
1: 의견이시라는
0: 예,
1: 점을
0: 제 판단이 아니고 예. 당내에서의 그런 의견을
1: 그러니까 조강한 최고위원의 네. 전언이라는 점을
0: 그렇죠 전언
1: 제가 분명히 예. 말씀드리고 예.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어쨌든 국민의힘의 변화 쇄신 뭐 개혁 그건 장동혁 대표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0: 예.
1: 개혁안도 발표하신다 그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 내에 그 다소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윤리위와 같은 그런 징계 정치를 다시 가동하는 게 맞냐? 그게 지방선거 이후에 당의 변화 쇄신 통합 뭐 이런 걸 위한 노력과는 좀 상반된 모습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징계정치 카드를 빼든 건 결국 지금 당내에서 본인을 향한 지방선거 책임론이나 이런 이 문제제기를 회피하는 그런 강경책으로 강공책으로 윤리적 이 징계정치를 가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0: 아유 그거는 뭐 장동혁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1: 네.
0: 왜냐하면 그 명백한 잘못이 있는 분들이에요. 조경태 의원의 추태는
1: 네네네.
0: 많은 의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1: 네.
0: 우리 소속 의원들 중에 조경태 의원을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 조경태 의원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죠.
1: 네.
0: 제가 전에 들었는데 우리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민주당 수석 부대표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정말 얼굴이 화끈해져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떠들면서 자기의 그 추태를 네.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당 소속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후보를 배제시키고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뛰었다. 우리 저 의원님도 의원하셨잖아요.
1: 네네.
0: 의원님이 이제 그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셨는데
1: 네.
0: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동료
1: 네.
0: 의원이
1: 네.
0: 와서 무소속 네. 의원님하고 치열하게 경합하는 후보를 지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네.
0: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1: 네.
0: 이런 부분이
1: 저기 진종호 최고위원 말씀이죠.
0: 그럼요. 이런 부분이 네. 당 기강의 문제예요.
1: 기강의 문제다.
0: 당 기강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1: 네.
0: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의 간판이 22번이 바뀌었어요.
1: 네.
0: 22번이.
1: 네.
0: 며칠 하신 분도 있고 한 달 하신 분도 있고 세 달 하신 분도 있고
1: 네.
0: 그랬다가 잠깐 대행하셨다가 다시 또 비대위원장 하신 분도 있고
1: 네.
0: 어쨌든 이 이제 책임으로 따지면 22번 당의 간판이 바뀌었거든요.
1: 네.
0: 그때 그때마다 그 호흡을 길게 내다보고 당의 생명력
1: 네.
0: 그리고 당의 앞날 미래를 네. 보고 깊이 있게 자기 희생적 또는 자기 양보적 정치적 행보를 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자기 눈앞에 8등에 떨어지

0: 이익을 탐닉하기 위해서 당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왜? 지도부가 안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로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1: 네.
0: 첫째, 이를 선거에서 박살이 난 경우, 정말 참패를 한 경우. 그 두 번째가 도덕적 하자가 생긴 경우.
1: 네.
0: 세 번째가 건강상의 치명적일 경우.
1: 네.
0: 그 세 개 어디에도 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그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그 이를테면 관리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은 내려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철없는 주장일 뿐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탁 그 사안을 가지고
1: 네네.
0: 명료하게 정리해서 이렇기 네.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라고
1: 예.
0: 한 것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붙이면서
1: 네.
0: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고장난 레코드판 같이 그냥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를 작년 12월부터 지금 금년 7월까지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죠.
1: 자,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의 목소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네, 이런 의견이시고 윤리위 관련해서 요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지금 징계의 대상이나 당사자가 된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뭐 인정한다 치고 그러나 윤리위나 징계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뭐 당의 원로들한테 막말을 했던 젊은 대변인들이라든지 과거에 한덕수 후보를 한밤중에 대선 옹립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라든지 또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님도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그 젊은 최고위원한테 뭐 욕을 했다라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왜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가냐. 그러니까 이게 당내 사법기구나 윤리위가 결국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당권파의 징계정치 수단으로 동원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0: 형평성 지금 결과가 나왔어야 형평성을 따지는 거죠. 재판을 아직 시작도
1: 예.
0: 안 했어요.
1: 예.
0: 재판을 시작하고 나서
1: 네.
0: 나는 예를 들면
1: 아니 그분들은 이제 징계 회부도 안 됐으니까
0: 왜 징계 회부 안 됐어요? 제소된 사람들은 다 징계가 지금 윤리위원회 그 징계 청원이 다 올라가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런데
1: 우리 조 최고위원님에 대해서도 올라가 있습니까?
0: 저도 올라가 있어요.
1: 네.
0: 우선순위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아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1: 네.
0: 정치권에서 조금 격한 언사로 상대를 공격하고 했던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지금까지?
1: 네.
0: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교양 있는 언사와
1: 네.
0: 항상 존댓말과
1: 네.
0: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발언만 우리 정치권에서 이루어졌나요 지금까지?
1: 그렇지 않죠.
0: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1: 또 그로 인해서 징계도 받죠.
0: 그러니까 막말에 네. 막말에 이제 그 이 수위가 어느 정도냐
1: 네, 네.
0: 하는 것이고
1: 네.
0: 그러면은 저보고 이제 그 어린 뭐 친구 이런 표현을 썼는데
1: 네, 네.
0: 그러면 그 친구가 아니 지명직 최고가 선출직 최고한테 그래도 되는 겁니까?
1: 네,
0: 이렇게
1: 네.
0: 얘기하는 건 그건 막말 아닌가요?
1: 같은
0: 직책인데 그것도 막말이고
1: 네.
0: 그러니까 막말에 우리 그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전혀 그 이 성적 그 이를테면은 수치심을 그 이렇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불쾌했대요. 그럼 그게 뭐 성립이 되잖아요.
1: 네.
0: 말 조심은 해야겠죠.
1: 네.
0: 그런데
1: 정치라는 그러니까 욕을
0: 게
1: 하신 건 아니다.
0: 아니 그럼요.
1: 우재준 최고위원한테.
0: 예, 예, 네. 예. 그럼 본인이 이제 욕했다고 주장을 하면,
1: 네.
0: 그럼 뭐 그거를 더 크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죠.
1: 네, 네.
0: 예. 저는 뭐 어린 친구가 매사가 저래 이렇게 얘기를 했죠.
1: 알겠습니다.
0: 뭐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되네요.
1: 네. 그러면은 요것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취임 1주년입니다. 그래서 취임 1주년에 당 개혁안을 발표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8월 15일 전으로 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혹시 지도부하고 글쎄, 상의를
0: 아니요,
1: 하셨습니까?
0: 아니요. 저는 뭐 여쭤보지 않았어요.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요청이 오거나 문의를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 네. 상의를 하는데 네.

0: 웬만하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경우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제 특성이에요. 네. 다만 이제 그
1: 예상을 하신다면
0: 대화를 쭉 네.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 정치가 지금 이래서는 안 돼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신뢰도
1: 네.
0: 그리고 존경도 이런 건 뭐 최악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의 그 온상인 정당의 시스템이나 정당의 목표가 조금 더 그 변화되고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에서의 고민과 그런데 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안을 낼 수가 없잖아요.
1: 네네.
0: 그건 뭐 이상적인 안 내놨다가 네. 그게 실현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실현 가능한 다소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실현 가능하고 착실하게 당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명력을 복원시킬 수 있는 방안에 제도 개선이 나온다면 참 의미 있는 진전이고 변화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1: 관련해서 짧게 그 지금 공직자 평가 TF를 최근에 구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직자 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할 거고 또 당원 주권을 굉장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힘줘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당직 공직 선출에 있어서 당원들의 결정 비중을 높이는 그리고 그건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말하자면 연임을 포함해서 당권 강화를 위한 그런 개혁안이지 국민의힘에 진짜 필요한 개혁안 아니지 않냐 이런 반론이 벌써부터 있어요. 어떻게
0: 민주당의,
1: 보십니까?
0: 민주당의 당원 주권주의와 당원 중심주의는 당권 강화 방안으로만 진전이 됐나요?
1: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0: 예, 네. 그건 비판일 뿐이죠. 네네. 사실은 당원이 정당에 좀 더 그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였어요.
1: 네.
0: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진도가 조금 더 빨리 나갔죠. 저는 그렇게 봐요.
1: 네.
0: 국민의힘은 명망가 중심과 네. 그다음에 이제 영남 그 기득권이 중심이 돼서 전체적인 당의 그 문화를 그 좌지우지했죠.
1: 네네.
0: 이제 처음으로 국민의힘도 이제 그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형성되고 있는
1: 네.
0: 당원이 좀 더 당의 그 미래와
1: 네네.
0: 당의 그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당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당원들의 요구와 열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1: 네.
0: 그런 당원들의 요구와 열정을 당 지도부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국민의힘의 조광한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에

0: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네, 오늘 하루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한판 승부 진행한 박원석이었습니다. 저녁에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CBS 오늘도 안전하게 휴가철 고속도로 안전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확인하세요. 타이어에 100원 동전을 끼웠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두 번째, 연료와 엔진 오일이 부족하지 않은지, 냉각수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운전 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주세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하세요. 네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갓길에 자동차를 세워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하세요. 다섯 번째, 사고차로부터 1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운전으로 즐거운 휴가철 보내세요.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5: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네 번째 페이지 중복과 말복의 중간 초계탕 대신 초계분지 이야기로 더위를 싹 가시게 해줄 보양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들었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 그러신가요?
1: 운석 크레이터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네. 뭔가 우리가 항상 밤하늘의 공간, 저 먼 우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지구 표면 얘기를 하는 게 또 새로워서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운석 크레이터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그 경상남도 합천하면 우리 편집장님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1: 사실 뭐 합천은 이제 해인사
2: 맞아요. 네, 그렇죠. 그 팔만대장경을 예.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로도 더 잘 알려진
1: 가야산.
2: 맞아요. 이제 합천인데 사실 저는 약간 오늘 좀 과감하게 예. 새로운 제안을 한번 이 합천에 계신 우리 또 지자체
1: 군수님?
2: 공무원 분들께 한번 좀 요구를 해보고 싶어요.
1: 예.
2: 요새 최근에 또 이제 거제가 핫하지 않습니까?
1: 핫하죠.
2: 그것처럼 합천도 저 같은 미약한 먼지가 한번 네, 또 부흥시켜보는 네.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원이 거제 원이라면 웅이가 이제 예, 웅이가 예.
2: 합천의 명물은 해인사 팔만대장경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천은 이제 역사의 메카가 아니라 또 과학의 메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런가요?
2: 네. 합천이 되게 재미있는 게 위성 사진으로 이제 보잖아요.
1: 네.
2: 뭐 구글 어스 같은 위성 사진으로 보면 되게 선명하게

0: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주민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주변에 동그랗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어쩌다 산이 둘러싸여진 약간 대전 같은
1: 양구 펀치볼처럼
0: 그렇죠. 예. 그런 지역 그냥 분지 지역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산이 솟아올라서 생긴 그런 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1: 오.
0: 사실은 저기가 한 4만 2천 년 전에
1: 오.
0: 한반도에 네. 한 200m 정도 되는 커다란 운석이 저기에 똥 하고 떨어졌습니다.
1: 그래서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다.
0: 그쵸? 그러니까 합천에서 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레이터 바닥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저기 진짜 집이 바글바글하네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평지가 돼서 저기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농사도 짓고 하시는데
1: 물론 저분들은 뭐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0: 아, 그쵸,
1: 신기하실 이제. 것 같아요.
0: 네.
1: 진짜.
0: 그러니까 네. 내가 살던 동네가 사실은 네. 크레이터였다니. 우리가 크레이터라고 하면 네. 뭐 가끔 달 표면에서
1: 그렇죠.
0: 보는 이제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1: 예.
0: 근데 우리가 망원경으로 봤을 때 달에 보이는 그런 운석 크레이터
1: 네.
0: 그 안에 네. 한복판에 네.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1: 그건 좀 짜릿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1: 좀 자랑하고 싶어.
0: 그때 한 4만 년 전이면 이미 그때 제가 알기로 한반도에 사람도 살고 있었거든요.
1: 구석기인들이 있었겠죠.
0: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뭐 합천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1: 네.
0: 뭐 위쪽에 뭐 충청도나 강원도 정도 일대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우우 하면서 살고 있었던 네. 먼 원시인분들 인류, 예. 인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 진짜 장관이었을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때 운석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저기를 정확하게 합천의 적중 초계 분지라고
1: 그래, 초계
0: 이제
1: 분지.
0: 지질학적으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1: 네.
0: 저 그때 이제 한 주변에 8k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커다란 이제 크레이터가 저기에 남게 되었고 지금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 거죠.
1: 참 재밌네요. 근데 저렇게 움푹 파인 지형이 아까 말씀하신 대전이나 아니면 양구처럼 그냥 일반 분지 지형인지 아니면 운석 충돌구 크레이터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0: 이제 되게 다양한 지질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특히 이제 합천 지역에서 나온 되게 독특한 돌멩이가 암석에 하나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이거를 그 원뿔 모양처럼 이렇게 약간 그 티라노의 이빨처럼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1: 네.
0: 셰터콘이라고 하는 그 돌이 있거든요.
1: 콘콘.
0: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 갑자기 강한 압력과 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 돌멩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엄청 큰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강한 압력을 받았을 때
1: 네.
0: 그때 이제 저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광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대표적으로 운석 같은 그런 급 강력한 사건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성분이다 보니까 저걸 근거로 이제 일찍이 많은 지질학자분들이 아 여기가 운석 크레이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1: 합천에서도 발견이 됐군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자, 그렇습니다. 4만 2천여 년 전에 떨어진 운석이 형성한 합천의 충돌구인데요. 근데 뭐 요 사실 정도는 사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근데 오늘 먼지님이 합천 운석 충돌구를 주제로 골라오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네.
0: 운석만 있어도 물론 재미있는 곳이지만 놀랍게도 또 최근 지질학자분들의 탐사를 통해서 이 합천의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어떤 놀라운 사실이?
0: 여기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지구가 교과서에서나 들었을 법한
1: 어허.
0: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1: 뭐죠?
0: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1: 내가 들어봤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뭡니까?
0: 이게 네. 보통은 그 호주에 유명해요.
1: 저게 호주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인가?
0: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네. 뭐냐면 미생물이 만든 지층이거든요.
1: 미생물이 만든 지층.
0: 네. 예. 그래서 저건 정확하게 오래전 이 영역에 살고 있던 고생물의 흔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스트로마가 제가 알기로 고대 그리스어 중에 그 레이어, 층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1: 네.
0: 옛날에 뭐 이불, 약간 침대, 매트리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층층이 쌓는 것처럼 만들어진 돌이다라고 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1: 네.
0: 저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냐면
1: 네.
0: 이제 바닷속에 지층이 잠겨 있어요.
1: 예.
0: 그럼 거기 당연히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은 그 돌멩 그 암석 표면 위에 이제 미생물들이 가라앉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끈적끈적한 어떤 층을 만들게 돼요.
1: 네.
0: 이 미생물들이
1: 예.
0: 약간 그 지층을 쌓을 때 일종의 그 본드층
1: 예.
0: 그런 역할을 악요 같은 역할을
1: 예.
0: 하는 거죠.
1: 예.
0: 근데 이게 한 번 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층이 쌓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단면을 보자.

0: 형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네. 이 합천 지역이 일단 태생적으로 미생물들이 여기에 한창 살고 있는 환경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면 일단 땅이 움푹하게 파이겠죠.
0: 그렇겠죠.
1: 그리고 그 안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도 차게 되면 이제 커다란 구덩이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면은 이 일대에서 이제 물의 온도도 되게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고 그 안에서 미생물들도 많이 그 살아 있고
0: 그러니까 호수처럼 물이 차 있는 거죠. 그쵸? 구덩이에.
1: 그러니까 예. 운석에 떨어져서 네. 밥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 밥그릇에 오래 전에 물이 차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물 바닥에서부터 미생물들이 이제 하나하나 가라앉고 땅 위에 하나하나 층을 쌓아가면서 네. 이제 이런 스트로마 톨라이토 화석을 쌓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네. 보통 우리가 운석이 떨어진다고 하면 처음에 폐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공룡도 멸종시키고 생명도 다 죽여버리고 네. 하는 되게 파괴적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0: 네.
1: 운석 충돌이라고 하는
0: 당연하죠.
1: 게.
0: 당연하죠.
1: 근데 역설적으로 그 운석 충돌이 또 오히려 새롭게 미생물들과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 거기 얘가, 파인 곳에 물이 차고 거기서 미생물 같은 생물들이
1: 네.
0: 아 신난다 스트로마 톨라이트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1: 맞습니다.
0: 혼성한다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운석이 떨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일대는 뜨거워집니다.
0: 그렇겠죠.
1: 네, 엄청난 네. 충격파와 거기 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온도가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거기는 단순히 차가운 물이 그냥 고여있는 그런 저수지가 아니라
0: 네.
1: 미지근하게 계속 달궈진 일종의 열수 환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한 물이 형성되면 미생물들도 더 생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0: 예.
1: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광물질, 미네랄들을 얘네가 다 끌어안아서
0: 네.
1: 층층이 땅 아래에다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0: 아, 그러면 이제 운석이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질 환경에서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1: 사실 그냥 운석이 떨어지기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무조건 생기진 않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미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가 또 끌어안아서 같이 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합천 일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암석을 조사해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탄산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탄산 이온을 머금고 있고 칼슘 이온을 머금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 탄산염은 사실 물에도 되게 잘 녹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탄산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광물들이 이 일대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0: 네.
1: 애초부터 이 환경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성장하기에 되게 유리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운 좋게 그런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위한 건축 자재가 되게 많은 지역이었는데
0: 네.
1: 거기에 운석까지 떨어지면서 네. 갑자기 거기서 본격적인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
0: 물도
1: 거예요.
0: 물도 고이고 뜨끈하게 대표도 주고 하니까
1: 네.
0: 최적의 공사 환경이 됐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게 발견이 됐을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이런 흔적이 나와도 우리가 항상 화성 탐사할 때도 그렇지만 뭔가 이상한 흔적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생명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흔적인지 아니면 다른 화학적인 혹은 지질학적인 뭐 화산적인 흔적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흔적인지 그러니까 비생물학적인 흔적인지 아니면 실제 생물학적인 흔적인지
0: 네.
1: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0: 네.
1: 한 가지 잠깐 좀 다른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0: 좋아요.
1: 예. 예전에 화성에서 날아와서 지구에 떨어져서 발견된 운석이 하나 있었어요.
0: 아 진짜요?
1: 그러니까 화성발 운석이 가끔 지구에서 발견되거든요.
0: 아 그게 종종 있어요? 예.
1: 그래서 이게 화성에서 온 건지 아닌지도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지구의 성분도 아니고 뭐 다른 달의 성분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이제 화성에서 온 거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우리가 탐사 로봇을 보내서
0: 네.
1: 화성의 성분도 알고 있잖아요.
0: 네, 네.
1: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탐사 로봇으로 확인한 화성의 성분과
0: 네.
1: 우연히 지구 사막이나 남극에서 주운 이 돌멩이의 성분을 비교했을 때 화성과 일치하면 이건 화성발인 거죠.
0: 그렇겠죠.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성에서 온 건지 아닌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0: 네.
1: 참고로 화성발 운석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석으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으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흔한 소행성 운석 말고 화성 운석을 줍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0: 뭐 저기 금성발 이런 건 없나요?
1: 금성에서는 날아오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0: 어려워요?
1: 너무 대기도 두껍고 해서
0: 네.
1: 이 화성에서 떨어진 운석 중에
0: 네.
1: 옛날에 남극에 앨런 구릉 앨런 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운석이 하나 좀 시끄러웠는데

0: 무거웠어요.
1: 왜요?
0: 그래서 앨런 실에서 발견된 운석이어서 네. 아마 일련 번호가 ALH8400인가 그랬을 텐데
1: 네.
0: 이 운석을 이제 연구했던 당시 나사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냐면 그 운석 조각을 얇게 잘라가지고 다양하게 현미경 분석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뭔가 지렁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그
1: 지렁이 같은 게
0: 진짜로
1: 찍혀 있다고?
0: 지렁이 화석이 거기에 약간 몰드처럼 네.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그 과학자가 드디어
1: 찾았다.
0: 화성에 살고 있던
1: 찾았다. 외계 생명.
0: 고대 외계 생명의 화석이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 약간 심취한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네이처 논문도 썼습니다. 그래서 화석 물론 이제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다양한 뭐 탄산염, 어떤 화학 성분들, 뭔가 생명 활동을 애매하게 보여주는 여러 간접적인 흔적들 플러스 네. 진짜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수상해 보이는 미생물 화석까지.
1: 그 당시에는 혹시 모를 가능성이니까.
0: 그래서 당시에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 발표까지 했어요.
1: 뭐라고요?
0: 드디어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표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큰 이슈였어요.
1: 그러네.
0: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했던 게 일단 미생물이라고 보기엔 너무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외형을 보면 진짜 지렁이 약간 무슨 그 막대 모양의 박테리아처럼 생겼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일단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게 독립된 생명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따라오는 질문. 정말 이거 생명활동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뭐 화학적인 반응 아니면 화산적인 반응
1: 우연히 그렇게
0: 뭔가 지질학적이고 화학적인 생물과 무관한 그런 반응 때문에 이런 이상한 애가 흔적이 남은 거 아닐까라는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1: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합천에서 스트루마톨라이트가 나왔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럴 때에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과학적으로 얘가 정말 생명 활동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1: 비생물학적인
0: 그런 현상 때문인 건지
1: 어떻습니까 이번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0: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구진들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그 현미경으로 분광 탐사를 해요. 그러면은 약간 그 전자 탐침 미세 분석이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층들이 어떻게 층별로 그 성분들이 층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쫙 마치 건물 지도 그리듯이 알 수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걸 보니까 약간 잘게 부서진 쇄설성 광물이라고 하죠.
1: 쇄설성?
0: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유기물 특히나 이제 유기물이 풍부한 층을 보면은 그 석영 같은 성분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과학자들이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루마톨라이트는 미생물들이 암석 위에 낮게 깔려서 일종의 매트층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광물을 끌어안아서 이제 함께 쌓여나가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1: 매트층이라는 게 그 매트리스 할 때 매트. 그
0: 맞습니다.
1: 층층.
0: 맞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일관되게 그 유기물층에서 석영층들이 계속 많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그 유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쌓이는 과정에서 이 석영 같은 물질이 같이 많이 쌓였다.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생물들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광물을 모아서 이 일대에서 같이 쌓여 나가는 흔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생물 활동의 결과라는 게
0: 미생물의 흔적이다.
1: 아.
0: 그러니까 유기물층에서 이런 성분들이 유독 많이 검출된다는 건 어떤 미생물들의 역할이 여기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합천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생성 시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0: 맞아요. 이게 되게 이번 발견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런 암석 돌멩이들의 연령을 잴 때는 어떤 걸 많이 사용을 하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탄소에도 여러 동위원소들이 있고 이런 동위원소가 붕괴하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약간 시계 삼아서 반감기를 몇 바퀴 돌았는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그 돌멩이의 나이 같은 거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나이가 분포할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층이 쌓이면 아래쪽부터 쌓이겠죠.
1: 가장 오래됐겠죠.
0: 그렇죠.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나이가 어려지게 될 거예요.
1: 네.
0: 보통은 이제 이래야 되는.

0: 네. 이번에 분석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암석들을 보면은 일부에서는 거꾸로 아래쪽에서 더 나이가 젊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다시 오래되다가 또 다시 또 나이가 뒤집어져서 또 다시 올라갈수록 젊어지고 하는 약간 나이가 역전되는 것 같은 그런 징후들이 보이는 거예요.
1: 왜 그런 누가 뒤집어 놨나?
0: 누가
1: 말이 안 되지.
0: 뒤집어서 다시 붙였을 리는 없고.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0: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냐면 그이 환경은 그냥 예쁘게 미생물들이 착하게 살아가면서 쌓여있던 환경이 아니라 운석에 한번 세게 때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갑자기 원래 쌓여있던 모든 물질이 뒤섞이게 돼요.
1: 아,
0: 그러니까
1: 충격에
0: 그쵸,
1: 의해서.
0: 이런 강력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래쪽에서는 더 나이가 많은 애들이 쌓여 있고
1: 그랬겠죠.
0: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더 젊은 애들이 쌓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될 텐데 운석이 떨어지고 다 부서지고 성분이 뒤섞이게 되면 이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만으로 정확하게 이 암석의 연령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1: 일부분에서 좀 뒤죽박죽 된
0: 맞아요.
1: 거네요.
0: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런 나이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안에 운석 물질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0: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지구에 있지 않은 성분들이 이제 많이 날아오잖아요, 운석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오스뮴 같은 그런 좀 되게 희귀한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도 오스뮴의 어떤 동위 원소들을 비교하면 이게 지구에서 온 건지 아니면 지구 바깥 다른 우주에서 날아온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화학성분들의 함량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확실히 지구의 성분은 아니다. 네, 이건 확실히 지구 바깥 어떤 우주 돌멩이에서 기원한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검증할 수가 있었던 거죠.
1: 이런 몇 가지 연구 결과가 확실한 운석 충돌을 입증해 준다는 거죠, 지금.
0: 네,
1: 앞전에
0: 맞습니다.
1: 크레이터에 대해서.
0: 네.
1: 아까 이제 크레이터가 떨어지면 합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구덩이가 생기고 거기에 물이 담기고 열수 효과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런 열수 활동은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보통?
0: 이런 열수 활동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추정하기로는 한 2만, 그러니까 충돌이 딱 있고 나서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한 2만 7천 년에서 3만 년 정도 사이에서 이런 열수 활동이 계속 지속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1: 그렇게 오랫동안 뜨거움이 유지되나요?
0: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질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1: 왜죠?
0: 왜냐면 우리가 지구 전체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1: 지구
0: 있는데,
1: 전체의
0: 네,
1: 역사.
0: 지구 전체 역사. 우리가 지금은 지구에 산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우리가 숨 쉬고 하는 거의 지구 대기의 한20% 가까이가 다 산소로 채워져 있는데, 원래 지구에 이렇게 산소가 많지 않았어요. 지구의 그 산소 농도의 변화를 우리가 여러 고 지구 대기학적인 흔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25억 년, 4억 년 전에 갑자기 급격하게 지구에서 산소의 농도가 확 올라가는 소위 산소 대폭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1: 왜 그렇게 된 거예요?
0: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수상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이제 물 밑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 살고 있던 애들이 본격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들고 하는 작동이 그때부터 돌아갔고 덕분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 산소가 많아지니까 너무 많아져서 O2면 우리가 숨 쉬는 산소고 O3면
1: 오존?
0: 맞아요. 오존. 그래서 산소 세 개가 붙어서 오존이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형성되고
1: 그러면 뜨거워지겠네요. 안 뜨거워지나?
0: 오존층은 이제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오존층은
1: 잊어주세요.
0: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고
1: 오히려 반대네.
0: 네. 그러면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오존층이 없을 때는 애써 용기 내서 물 바깥으로 못 나오고 있었는데 다 쫄아가지고 근데 오존층 보호막이 싹 깔린 거예요.
1: 육상생물.
0: 이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막 비집고 올라오고 식물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게 가능했을 거다. 그럼 또 본격적으로 더 많은 이제 광합성이 벌어지고
1: 그렇지.
0: 생명체가 창궐하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생물학자들은 그리고 있거든요.
1: 산소 대폭발.
0: 근데 이 산소 대폭발이 물론 이제 지금 설명드린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들 좀 동의하고 있는 큰 그림이긴 해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산소 대폭발의 그런 급격한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약간의 비판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0: 운석 크레이터에서 형성된 열수 환경이 국지적으로 그 지역 일대에서 산소의 양을 많이 높이는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일대에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 배트가 계속 자라나고 산소가 계속 뿜뿜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따뜻한 열수 환경마다 일종의 지구 곳곳에 깔려 있는 산소 발생 장치가 되는 거죠.
1: 그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그 미생물들이.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그 크레이프 케이크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지구 전역에 여기저기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지구의 산소 대폭발에도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가설까지 맞다면 합천은 더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구 전체에서 산소를 채워주었던 그 현장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우연히 남아 있다는 게 되는 거니까 되게 뜻깊은 지역이 될수 있는
1: 되게
0: 겁니다.
1: 산소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였을 수도 있는 건데,
0: 네.
1: 그때 어떤 산소의 오아시스 역할을
0: 네, 맞습니다.
1: 합천의 그 크레이터가 해줬을 수가 있다.
0: 네.
1: 와. 근데 우주먼지님을 비롯한 천문학자들이 이런 생명 탄생의 과정에도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1: 왜냐면.
0: 자, 합천은 운석 크레이터였어요. 그리고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열수 환경이 갖추어지고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살아남아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어떤 명확한 생명 활동의 흔적을 여기에 남겼어요. 운석은 지구에만 떨어지나요?
1: 아니죠.
0: 화성에도 떨어지고 달에도
1: 달에도
0: 떨어지고
1: 떨어지죠.
0: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게다가 화성은 옛날에는 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아주 먼 옛날 물이 좀 있었던 화성에 운석이 떨어졌다면 거기도 충분히 생명 활동의 어떤
1: 생명활동이 있고
0: 징후가 있을 수 있지
1: 산소도
0: 않을까?
1: 공급되고.
0: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잘더 연구를 해보면 화성 크레이터 위주로 열심히 땅을 파보고 뭔가 탐사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화성에서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같은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
0: 그렇죠?
1: 진짜.
0: 마침 제가 알기로 올해 2026년이 그 화성에서 본격적으로 생명체를 찾겠다고 날려보냈던 바이킹이라고 하는 착륙선이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마침 바이킹 그 50주년이 되고 있는 이번에 이 합천에서도 이 우주 생명체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씩 이 우주 생명체의 어떤 그 우주성, 우주 전역에 이제 존재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실마리들을 계속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석 충돌하면 어떤 대멸종, 이런 대파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또 다른 생명 활동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게 흥미로운 것 같고,
0: 네.
1: 합천 크레이터에서 발견된 생명의 신비를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오늘 알아봤습니다. 먼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우리나라 지자체 공식 마스코트를 보면 뭐 하나하나 물론 귀엽지만 조금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곰, 호랑이, 수달처럼 지역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나 딸기 같은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철원의 궁예의 캐릭터죠. 철궁이처럼 어떤 지역의 유명한 인물을 캐릭터로 만드는 정도? 뭐 이 정도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경남 합천군만큼은 다릅니다. 이름 별쿵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42,000년 전 합천에 떨어진 운석을 과감하게 또 마스코트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독특하고 좋습니까?

네, 먼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계분지와 별쿵이, 해인사와 가야산에 있는 합천군으로 여러분 떠나보시죠. 잡지사도 연락만 주시면 당장 달려가서 특별판 찍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S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5: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42일 만으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를 강화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태세와 필요한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9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은 39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경기에서 전북과 광주, 강원 영서로 확대된 가운데 내일까지 폭염이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주말에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폭염 대책회의를 두 차례 주재하고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거 노인과 쪽방촌 주민,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전력 용수 공급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냉방시설 확충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 정상화라며 정부안을 옹호하면서도 전월세 시장과 여론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오의 과세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2살 남모 씨가 과거 아동 대상 성범죄를 15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나시

0: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하면서 나 씨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를 반복해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흥미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 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외에도 외출 제한을 어겼고 음주운전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나 씨는 이번 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69.4%는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이 80세 이상인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과 60세 이상 돌봄 인력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를 확대하고 방문 재활과 병원 동행 등 재가중심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을 넘으며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내가 내딛는 길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세계 0.1% 여성 항해사가 인생을 항해하는 법, 김승주 항해사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3만 톤의 배를 몰고 대양을 건너면서 선원들은 수 없는 시련과 외로움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이럴 때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다 위에서 얻은 깨달음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광고 듣고 김승주 항해사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세계 0.1% 여성 1등 항해사 김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제가 항해사이고 배를 탄다고 하면 고기잡이 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고기잡이 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는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화물선을 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지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총 물동량의 90% 이상이 해운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해운 무역의 역군으로서 컨테이너가 배에 실리면 바다를 건너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는 배는 약 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어요. 운동장 4개를 합친 크기고요. 파리의 에펠탑보다 더 길어요. 마치 작은 섬 같은 배를 타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건넙니다. 네. 여러분, 싱가포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끝단, 인도네시아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양과 동남아시아를 이어주는 길목에 있어서 싱가포르 스트레이트라 불리는 이곳은 배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항상 배들이 줄지어서 다니다 보니 선장님도 그렇고 항해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에요. 3등 항해사 때 일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긴장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선교회는 선장님, 저, 당지타수 이렇게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파시르 구당 항구를 나와서 싱가포르로 가는 항로인데 대각도로 크게 변치마에서 큰 길로 합류해야 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 큰 길에는 배들이 줄지어서 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선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다른 배들의 속력을 체크하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이제 쌍안경으로 앞에 피해야 할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제 변침을 해야 하는 구간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선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망사, 네가 뭐라? 그러면서 선장님이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서는데 갑자기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네. 마치 초보 운전자에게 밀리고 있는 차 사이에 끼어들어라 하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배는 훨씬 더 크고 또 물 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떨렸어요. 그런데 지금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타수에게 지시를 내렸죠. 일단 배가 선회를 하기 시작했고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배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계속 지시를 내리면서 큰 대열에 무사히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봐도 우리 배가 지나온 길이 삐뚤빼뚤한 거예요. 뒷배에서도 우리 배를 불러서 의도가 뭐냐고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선장님이 눈치를 봤죠.

선장님은 여전히 팔짱을 끼시고 무표정으로 있는데 아, 뭔가 화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잘했다. 응? 혼날 줄 알았는데 잘했다고? 순간 놀랐어요. 내가 지시한 대로 배를 대열에 잘 합류시켰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방법도 틀린 게 아니야 하시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간 길이 틀린 게 아니구나. 바다는 도로처럼 눈에 보이는 길이 없는데 그냥 내가 내딛는 길이 답이구나. 정해진 정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선장님이 내가 조선하고 있을 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사망사 너 뭐해?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나무라면서 자신이 조선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 항해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정해진 답이 있는 줄 알고 혼나지 않는 길, 그 길만 찾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선장님 덕분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항해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틀린 길은 없어. 내가 내딛는 길도 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도 어릴 적부터 항해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성적에 맞춰서 취업이 잘 되는 곳을 찾다 보니 항해 관련 대학을 진학했고 항해사가 되었어요. 여성 항해사는 잘 뽑지 않는데 노력하여 입사했기 때문에 처음 배를 탈 때는 패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신입 시절부터 험난한 항해 인생이었어요. 첫 출항 때 3등 항해사가 선교에서 출항 준비를 해야 해요. 불 끄는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도선사님 커피도 제대로 못 타드리고 기록해야 하는 것도 적지 못해서 내가 생각해도 엉망진창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망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쓸모없는 인간이 된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결국 울음이 터졌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어요. 아, 울면서 배는 이미 출항을 했고 이곳이 감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참 울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옥은 누군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지만 나는 내가 안으로 들어와서 잠근 거잖아요. 그건 감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이 배는 나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실망했다는 선장님의 말은 기대했다는 의미였을 거고 이미 바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선장님과는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잘못됐나?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가 밤당직을 설 때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네. 태평양과 같은 대항에 나오면 배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당직을 서야 해요. 지금은 인터넷이 되는 배들이 많지만 제가 배를 탈 때는 인터넷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와 모든 것이 차단된 칠흑 같은 공간. 이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가족들이 보고 싶죠. 친구들이 보고 싶죠. 하고 싶은 거 생각나죠. 먹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이 생각났죠.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잊혀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배를 타다 보니까 찾아두는 사람도 없고 육지에서 나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있어서 외롭다기보다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지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나 왜 여기 있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벌려고 왔겠지? 돈을 벌려면 꼭 배를 타야 하나? 타야지. 배 타는 거 좋아하니까. 배 타는 게 좋아? 응. 이때까지 배워온 곳이기도 하고 이 생활에 만족해. 행복하다고 느껴. 배 타는 게 행복해? 응.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으로부터 행복을 느껴. 행복은 내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지.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뭐야? 내가 싫어하는 건 뭐야? 무엇을 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잊혀진 나는 어떻게 기억되었을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묻고 답하기 시작했어요.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책을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책에 손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위로가 되었어요. 책을 읽으니 몸은 배에 고립되어 있지만 생각이 뻗어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질문과 고민을 적고 답도 달아보았어요. 쌓여가는 글을 보니 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내면적으로는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글을 쓰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모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책이 되었고 첫 번째 책 나는 27 2등 항해사입니다가 나왔습니다. 책이 나오고 나서도 꾸준히 글쓰기를 했고 항해사의 생활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런 능력은 키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책 오진다 오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의 시간도 있지만 육지에서의 시간도 있어요. 저는 두 개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의 시간, 또 하나는 육지에서의 시간. 육지에서의 시간은 짧기 때문에 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에게 실패가 두려울까요? 실패도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해보고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혹은 나의 전략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도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저는 오늘 강연을 기준으로 일주일 후면 배를 타러 갑니다. 일주일 동안 육지에 있고 나면 한 살을 더 먹어버리네요. 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저는 배를 탄다고 하면 늘 받는 질문이 있어요.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바다에서 5m, 7m, 8m가 넘는 파도를 만나면 배는 무지막지하게 흔들리죠. 냉장고, 문과 온갖 서랍들이 다 열리고 물건들 마구 떨어져서 뒹굽니다. 세상이 끝날 것처럼 느껴져서 무섭기도 해요. 이때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튕겨져 나갈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붙잡고 날씨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배는 계속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우가 치고 무지개를 만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높은 파도가 왔을 때 꼭 붙잡고 인내하다 보면 인생이라는 배는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높디 높은 파도 같은 꿈입니다. 바로 엄마 선장이 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겠죠. 이 0.1% 여성 항해사라는 숫자가 보여주듯이 여성은 배에서 오래 못 버틸 것이라는 편견이 있으니까요. 제가 넘어야 할 높은 파도는 세계 0.1% 여성 항해사로서 끝까지 잘 성장해 나가는 것, 또 엄마 선장이 되어 후배들에게도 여성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전공법입니다. 파도가 왔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인생이라는 배는 나아갈 거니까요. 저는 전공법으로 제 인생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가 내딛는 길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세계 0.1% 여성 항해사가 인생을 항해하는 법. 김승주 항해사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로드 스튜어트가 부른 세일링, 웻웻웻의 비욘드 더 씨 감상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입니다. 의료 인류학자이자 내과 전문의 겸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인 이기병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이기병 교수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라고 물으면 정말 다양한 대답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대답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냐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환자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병 교수는 환자의 병과 연결된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의사와 환자의 소통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기병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성공담과 다르게 저의 실패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실패담이지만 실화이기 때문에 현장 증언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증언은 역사의 재판장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리고 결론을 바꾸는 힘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결정을 바꾸어내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보셨을 때 어떤 때에는 진단명이 나오고 치료를 해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험 갖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의사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완전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한테 다부져 보이는 30대 흑인 환자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셨어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이었고 난민 계류 상태, 숨이 찬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처럼 번역기가 있었으면 달랐을까요? 그분은 토착어만 할 줄 아셨고 우리는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젊고 호흡곤란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숨이 차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과거력으로는 써갖고 오셨는데 피버라고, 열났다고 한마디만 써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혹시 열 안 나고 크신 분 계세요? 아, 이거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디서 일을 했었냐 하면 전 서울에서 단 한 곳 있는 아주 특별한 병원에서 공중보건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공보이라고 하면 군복무 대신에 병의원이 별로 없는 지방의 보건소로 발령이 나는 편이에요.

당시에 저는 신혼이었고, 그래서 딱 한자리 있는 내과의 서울 TO가 있더라고요. 거기 지원을 용감하게 했고 뽑혔습니다.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적순 아니고요. 추첨입니다. 이것도 좀 대단하죠?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정말 빡센 곳이었어요. 하루에 한 많으면 100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들, 적으면 한 4, 50명 이렇게 보는 곳이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환자분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목격한 거는 우리의 고통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에서 출발해야지 우리의 고통이 정말 이 총량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 환자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버라는 힌트 한 가지만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순차라고 하니까 검사의 끝에 제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지 심장 판막이 상당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낡아서 퇴행성 질환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처럼 젊은 분들은 류마틱 피버라고 하는, 류마티즘 열이라고 하는 진단병 때문에 일종의 세균 감염의 합병증이에요. 어려서 병을 앓았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생긴 후유증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장이 이상이 생겼고, 그가 적어온 피버는 그럼 여기서 뭘까요? 이 류마틱 피버를 얘기하는 거겠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축구선수 드록바의 나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를 탈출한 그가 보트피플로 떠돌아서 이 땅에 닿은 난민 계류 상태였고, 영어도 할줄 모른 채 난민 캠프에서 어떤 의료진에게 당신의 심장의 문제는 류마틱 피버 때문이다라는 말을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유일하게 기억나는 단어였던 피버를 이 타국의 의사에게 제발 좀 알아달라고 꾹꾹 그 마음을 눌러서 담아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어렸을 때 11번 안난 사람 있냐는 생각으로 그 환자를 바라보고 얘기를 받았던 거죠. 저는 제 편견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조선족 환자분들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언어가 통하니까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근데 그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의사니까 이제 오시면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한 번에 일곱, 여덟 개의 증상을 확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거기 그이 환자들을 마주대한 의사였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 겁니다. 1번. 네. 2번.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네. 3번. 화가 난다. 4번. 근처의 종합센터로 안내한다. 5번. 네, 최선을 다해서 과잉 진료한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1번. 네, 감사합니다. 2번. 네. 3번. 네, 아무도 없네요. 4번. 네, 고맙습니다. 5번. 네. 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서 3번엔 아무도 손을 안 드셨는데, 저는 3번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많이 났어요. 의사들은 증상을 들으면 그 증상을 듣고 어떤 장기의 문제로 이어져서 마침내 진단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8개의 증상이 나오면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막 소환되기 때문에 진단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95명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조선족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들 그러셨어요. 제가 한 후는 근데 저희 병원에 찾아온 인류학도 한 분이 연구를 나오셨는데, 그분한테 제 고민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조선족 환자분들 진료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고민을 듣더니 논문을 이렇게 하나 주셨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 논문을 받으면 읽으시나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데 제가 그걸 읽은 거예요. 예, 그때부터 제 인생이 좀 꼬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 제가 인류학을 공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19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지시 아래서 홍위병들이 인민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예를 들면 도시의 교사로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상산하향운동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저쪽 산간지방에 가서 개간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가능하겠어요? 가기 싫죠.

많이 싫고 겁나고 불안합니다. 근데 내가 겁나고 불안해서 못 가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혁명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낙인이 찍혀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대신에 몸이 아프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파서 못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신체화,

거죠. 상황이 뭔가 비슷하잖아요.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해본 적 없는 노동을 해야 하는, 마치 그래서 당시에 트라우마가 재현되면서 여덟 군데가 아팠던 이런 얘기들 중에 일부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겪는 마음의 문제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지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럼 이게 화가 나고 이랬던 거는 그분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런 건 전혀 몰랐던 무지한 저의 잘못일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긴 후회의 기록을, 이런 여러 깨달음을 얻은 것을 제 책으로 적었습니다. 제 책은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인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즐거운 것도 많은데 왜 하필 고통에 초점을 맞추냐고.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의 인터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진짜가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뭐가 진짜냐라고 묻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통받는 것만 진짜다. 제우스 신전이 무너져도 제우스가 고통받나요? 은행이 파산해요. 은행 자체가 고통받아요? 아니죠. 근데 전쟁에서 병사가 총을 맞으면요. 그건 아프죠. 그리고 코로나의 여파로 우리가 하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 고통스럽겠죠. 결국 허구에 봉사하지 않으려면, 가짜에다가 우리 에너지를 다 쏟지 않으려면 누가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 에너지와 자원은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쓰게 만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4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구사하셨습니다. 감기 기운에 가슴이 불편하다고 오셨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오셨어요. 이게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마스크 문화가 이렇게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심하신가 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청진기를 대려고 다가갔는데 제가 흠칫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던 거예요. 그분은 만취 상태였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분의 진단은 알코올성 확장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이 병은 술 때문에 심장 기능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술을 끊으면 근데 다른 신부전이랑 다르게 좋아질 수가 있고, 이분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때 상태가 되게 심각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입원하라고 할 거고, 거기서 입원하면 직장을 잘린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셨어요. 이분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네팔에서 힌두교와 불교가 섞여 있는 마을에서 자랐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4년 전에 한국에 왔고, 이분이 매달 가족에게 돈을 붙이지만 자신의 병과 힘들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가부장 문화의 그런 남성이셨어요. 왠지 우리의 아버지들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정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터에 네팔 노동자분들이 여러 같이 있었는데 이분들끼리 왠지 고향 얘기도 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팔은요, 인도랑 유사하게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나라입니다. 이분이 계급이 낮은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리기가 힘든 거죠. 몸은 아프고 친구는 없고 가족한테도 얘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정신건강의학과에도 가보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정신과 선생님이 반신반의 하면서 알코올 자조 모임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 근데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인 노동자의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나 보다. 이런 정도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모종의 위협, 나태함, 사회적 비용, 잠재적 폭력 같은 게 상상이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후자라면 우리는 팩트를 이해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이라는 질병에 붙어 있는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수잔 손태기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질병에 부착된 은유가 질병 자체보다 위험하다. 이분이 술 때문에 해고를 당하고 더 힘든 일을 하게 되고 그러셨지만 저한테 1년 정도 다니시면서 많이 호전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에
좀 쌀쌀한 겨울날이었는데

제가 거짓말 같은 이분의 부고를 듣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봤더니 이미 싸늘하게 식은 주거미 있고 그 옆에 이제 어지러운 술병들만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분을 잃고 한동안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역부족이었어요. 고민이 담긴 처방을, 더 많은 수의 상담을, 만약을 대비한 소견서, 이런 것들이 다 해봤지만 이분을 구하지 못했던 거죠. 괴로웠습니다. 후회의 말들이 남았어요. 이게 제가 책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가 알코올 중독이었든, 심장병이었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지녔든, 그의 외롭고 무거웠을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해주어야 했던 말은 이것이다. 이것들은 어찌 보면 그냥 질병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질병에 붙어 있는 은유와 낙인까지 함께 짐을 지어 미안하다고. 이 모든 원인 중에 당신의 책임은 단지 일부라고, 당신이 모든 걸다 짊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 중에서 유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발음이 제가 신경 쓰였다는 거죠. 이 말을 여기서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 그분에게 제가 못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도 죄송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이요.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 중장년의 고독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있죠. 세바시에서도 방영이 됐었을 것 같은데 40대, 50대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외롭게 죽어가죠. 중독이라는 이슈는 이미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알코올뿐 아니라 약물도 문제가 되고 있죠. 카스트 같은 명목성의 계급은 없지만 이 땅에도 재력이나 학력 같은 물질적, 상징적 자본의 계급이 존재하죠. 그리고 가부장주의는 우리 시대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고 아파할 때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이해받고 돌봐주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고 치유해주는 곳으로 인식하시나요? 아니면 가능하면 아프지 말아야 하고 알아서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나요? 혹시 후자 아니신가요? 그럼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고통의 크기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세상의 고통에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릭 울프라는 인류학자에 따르면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전략적인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밑바닥에 고통받는 층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편, 이 고통의 층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고통의 위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자신은 고통받지 않으니까 이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밑바닥에 꽉 눌려서 이 고통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면 이 거대한 고통의 총량은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적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서 자신의 입지를 전달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실제로 바꿔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분들이죠.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세바시에 여기 와 계신, 여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만약 우리가 감수성을 개발하고 저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 연결된 고통의 거대한 층위에 균열이 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함께 아파하고 반응하고 목소리를 내고 바꾸려고 할때 그들의 고통도 우리의 고통도 줄어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고통의 총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원천과 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가 내딛는 길이 내 인생의 답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세계 0.1% 여성 항해사가 인생을 항해하는 법, 김승주 항해사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란 제목으로 이기병 교수의 강연 들었고요. 이어서 유재하가 부른 가리워진 길,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가슴 아파도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디어 헌터에서 스탠리 마이어스가 작곡한 카바티나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

0: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9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은 39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경기에서 전북과 광주, 강원 영서로 확대된 가운데 내일까지 폭염이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주말에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폭염대책회의를 두 차례 주재하고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전력 용수 공급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냉방시설 확충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 정상화라며 정부안을 옹호하면서도 전월세 시장과 여론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오의 과세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2살 남모 씨가 과거 아동 대상 성범죄를 15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나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5년을 명령하면서 나 씨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를 반복해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흥미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 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도 외출 제한을 어겼고 음주운전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나 씨는 이번 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집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69.4%는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 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이 80세 이상인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과 60세 이상 돌봄 인력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 급여를 확대하고 방문 재활과 병원 동행 등 재가 중심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42일 만으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를 강화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태세와 필요한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독도 인근 해역에서 올해 첫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 해군은 우리 영토와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 훈련으로 참가 전력과 방식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경상수지가 497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을 넘으며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33.2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9: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9: 주방 싱크대도.
1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9: 어디로?
1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1: DS 대성하우징.
1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3: 지옥이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책 속 이야기,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한 문장입니다.
8: 9시 5분입니다.
14: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잔나비 멤버가 될 뻔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송윤호 전도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제가 이제 대학생활에도 정말 다 담을 순 없지만 간증이 정말 많거든요.
2: 아, 그래요?
1: 제가 그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여호수아서 장면을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 그때 먼저 발을 넣었을 때 요단강 물이 마르게 되었거든요.
2: 예.
1: 제가 먼저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제가 그 강을 건너게 하셨던 경험이 너무 많아서 다 그 이야기를 너무 해주고 싶어서 청소년들 네. 그래서 또 청소년 사역으로
2: 그러네요.
1: 지원해서 또 하게 되고.
2: 근데 이렇게 공대생이 되셨다가 결국 이제 신학을 또 하시게 됐단 말이죠.
1: 네네.
2: 하나님께서 어떤 터치로 어떤 만지심으로 이제 신학까지 가게 되셨을까 그 얘기를 나눠볼게요.
1: 아 네네.
2: 예.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대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탄탄한 직장들이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1: 제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었겠어요.
2: 네.
1: 다 인생이
3: 잘 풀렸잖아요.
2: 네. 잘 풀렸죠.
1: 제가 사실 정말 원래 이 프로그램은 고난 이렇게 막 받으신 분들이
2: 아, 아니에요.
1: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었는데
2: 아, 괜찮아요.
1: 네, 그래서
2: 그렇잖아요.
1: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거든요.
2: 네.
1: 거의 준비하고 목표하고자 했던 게 다 이루어졌고 이제 그게 또 저의 노력이 아니고 뭔가 예배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 예.
1: 엄청 교만해져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완전 예. 그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복 주시고
2: 네,
1: 나는
2: 네, 네.
1: 내가 못하면 벌 주시고
2: 예.
1: 이런 하나님이라는 그 예.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2: 예.
1: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신앙이 조금 그 좀 강단 있으시고
2: 네.
1: 이렇게 좀 보수적이세요.
2: 예.
1: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다툼이 있으셨는데 그날 또 제 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거든요. 좀
2: 예.
1: 크게.
2: 예.
1: 그래서 어머니는 그거를 아,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 딸이 사고 당했다.
2: 아.

0: 그리고 저는 정말 어린 시절에는 예배 빠지면 벼락만 들어요. 정말로.
1: 그렇죠. 네.
0: 그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괜히 가다가 나 때문에 내 친구들 다 죽는
2: 그런 크리스찬들 지금도 많아요. 네.
0: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깊이 아주 깊이 아주 완고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런 게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저한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23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 있는 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교환학생에 가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지금도 네. 저와 잘 교제하는 형제인데 네. 이제 그 카페에서 저만 음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네. 형님이 네. 그래서 왜 안 시키시냐 하니까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식이라면 저도 해봤으니까 네. 한 2박 3일 정도는 해봤으니까 예, 예. 하고 한 2박 3일 정도 하고 있나 보다 하고 아 그러면 뭐 내일 모레 정도면은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27일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1: 40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3: 40일 금식 기도.
0: 그냥 본인은 정말 생명을 걸었다. 하나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자기는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정말 빛이 났거든요.
1: 그러니까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전혀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이 있고 그 본인 일상생활도 다 하고 계시는.
2: 힘이 없는데 사람이.
0: 근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1: 예.
0: 근데 그 형과 제가 미국에서 이제
1: 함께
0: 1년 정도 계속 교제하면서 예. 계속 뜨겁게 기도하면서 계속 그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 널 많이 사랑하신다. 이 그 메시지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완전 이제 그 금식한다는 그때도 네. 이제 행위를 보고 어쨌든
1: 예, 예.
0: 금식한다는 아,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의 영성은 진짜다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그게 또 깊숙이 이제 제 마음속에 예. 스며들기 시작한 예,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1: 네.
0: 근데 그때 당시도 이제 제가 흡연을 계속 이제 하고 있을 때였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거 너무 끊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끊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 넘어지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루는 이제 말씀 보면은 이제 눈으로 죄를 짓느니 그 눈을 빼가지고 예.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낫다.
1: 예.
0: 그 말씀 보고 이 손을 내가 진짜 찍어버려야겠다 하고
1: 아 이거 못하게?
0: 네.
1: 아 이거 어떻게 손가락을 네. 자르자?
0: 이제 그래서 이제
1: 아 그 왼쪽 손 있죠? 아 입을 입을 찢어야지.
4: 그냥 다 없어.
1: 입을 막아야지.
0: 사실
1: 코르피지.
0: 사실 찢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1: 그렇지. 네.
0: 근데 이제 그때는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이 그냥 감정의 또 동료가 돼서
1: 20대니까.
0: 이제 돌멩이 딱 가지고 와서 아스팔트에 손을 대고 이렇게 딱 내리쳤는데 겁이 나가지고 저도
2: 살살
0: 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4: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0: 이것도 내가 못할 정도로 겁도 많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그 형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고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야. 이 말씀 저한테 계속 하셨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저를 회복하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제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담배 피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잘못된 어떻게 보면 맨날 불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와닿기 시작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니까 저희 부모님이 조금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자주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늘 정죄했거든요. 어떻게 교회 권사가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막 서로 하냐 이러면서 이해 못하고 막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그런 이제 비전이 생기더라고. 내가 집에 가서는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 우리 부모님을 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겠다는 그러한 경험으로 하나님이 또 저를 가시더라고요.
1: 그 후에 어떻게 이건 어떻게 됐어요?
0: 이제 손가락은 다치지 않았고요. 그냥 가볍게 까져가지고 이제 밴드 붙이고. 근데 이제 끊어냈죠.
1: 금연을
0: 네,
1: 하게 됐고.
0: 네, 금연은 이제
1: 저 아는 분 중에도 이거 냄새 난다고 젓가락 나무 젓가락 끼는 분 있어요. 집에 간 부인한테 걸린다고 나무 젓가락 끼는 분이 있어요.

0: 이제 철야를 막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막 했었거든요. 예. 철야 딱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담배 피면서 그 주신 마음 묵상하고 그랬던
1: 오랫동안 예. 참다 피면 맛있거든요.
0: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막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 참 이게 또 네 것도 어쩌면 선물이 아닌가
2: 봐요.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고
0: 예. 맞아요. 예.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네.
2: 그럼 1년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라는 결심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신학대를 가셨어요?
0: 이제 신학을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하나님을 예. 뜨겁게 만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예.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학교에 가고 싶다.
2: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래서 난 자퇴하겠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아까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3: 아까워.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0: 엄청 반대하셨어요. 미쳤니?
1: 혹시 지금까지 들어간 게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도
2: 아무리 신앙 좋아도 또 그거 반대예요. 어머님들이.
3: 그러게요.
2: 이제
0: 저는 근데 또 그때 마음이 내가 만약에 대학교 4학년 때 연세대 자퇴했다 그러면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 간증할 게 많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의를 드러내야겠다. 네, 그게 딱 계산이 생겼어요. 예, 예. 들어가면서 아주 철없던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정말 철없는 시절이에요. 네, 철없는 생각.
1: 너무 철이 없어.
2: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어. 근데
3: 뭔가 드라마 같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래야겠다. 이게 네. 엄청난 그 도전을 주겠다.
2: 신앙의 도전이니까. 네,
0: 그렇게 예.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 욕심이라는 생각만 계속 들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그냥 그때 당시 대학교 4학년 때 일단은 나를 부르신 자리가 이곳이니 나를 부르시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또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특허도 내게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뭐 외국으로 나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 S대 이제 그 대학원까지 연결을 이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길이 예, 나를 부르신 예, 그 길인가 보다 예,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서울대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 한 과목 계절학기 들어야 되는 예. 그 과목이 인원이 미달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합격증은 받았어요. 11월 제 생일 26일인데 네. 25일 날 합격증이 나와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일 선물이구나. 예, 근데 26일 날 교무처에서 연락이 와서 이 과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 이제 멘탈이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진학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 3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고.
3: 너무 아쉬웠어.
2: 너무 아쉽다.
0: 그래서 대학원도 못 가게 되고 계속 길이 막히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최근에 군 전역하기 이제 전에 저도 예. 이제 진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유학을 가야겠다. 근데 대학원은 못 갔으니까. 근데 예. 역시 국내가 아니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예. 날 해외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그 이제 또 헛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미국으로 갈까요? 독일로 갈까요? 영국으로 갈까요? 이러면서 행복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신학교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 생활하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선뜻 순종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예. 왜냐하면 전 상상도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마음을 주시고 잠시 이제 그거를 이제 얼른 이제 보자기로 감싸놓고 저는 이제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로 가라는 마음을. 근데 제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도를 이제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때 이제 제비로 뽑거든요. 예. 그 제비로 기도한 후에 제비 뽑아 마띠아가 됐다는 말씀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2: 설마
0: 제비로 뽑아야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재미없으니까 딱 하나씩 만났어요. 하나는 신학대학교 아이고, 가는 하나는. 거다. 하나는 그냥 내 유학 가는 거예요.
2: 어디로 가려고? 어디?
0: 네, 제가 원래 독일에 있는 그 미넨 공대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막 하고
2: 진짜 지멘스인데.
0: 네, 맞습니다. 그 독일이 다 독일 업체다.
2: 독일 업체죠. 네.
0: 그래서 학교 선배들도 많이 있었고.
2: 그래요.
0: 그 미네네. 네.

0: 바이에른 뮌헨 축구도 보고.
1: 맥주 먹고.
2: 갑자기 또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있네요.
3: 맥주가 프랑크푸르트거든요. 네. 근데 그걸 했어요?
2: 그랬는데 이제 제비를 넣었죠. 그리고 정말 간절히
3: 그러니까 바이에른 그러니까
2: 뮌헨
3: 공대와
2: 그리고
3: 신학대를
2: 네, 신학대학원
4: 딱 하나씩만
2: 네 하나씩
4: 뮌헨 한 10개 신학대 하나 이렇게
2: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이게 예, 또
5: 양심이
2: 찔려가지고 아니
4: 그렇게 해서 신학대 나오면 아 진짜 가야 되나 네. 이제 하나하나 하면 아, 네. 아 했는데
2: 아마 마음은 100장 만들어 100대의 비율이었는데
3: 그렇지 네, 어쨌든 러시안 룰렛인데 이거
2: 그러고 이제 뽑았어요.
4: 내가 쫄린다.
2: 이제 신학대학원이 나왔어요. 처음에.
3: 근데 가?
2: 그런데 당연히 못 가겠는 거예요.
4: 못 가지.
5: 너무 한 번만 더 아쉽잖아요.
4: 한 번만 더 할까?
2: 네. 그래서 아 이거 그러고 이제 더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예.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 잘 이끌어 주셨잖아요. 예. 이 공대 공학도의 네네. 길로 예예. 하나님 저는 정말 부자가 돼서 예. 교회도 잘 섬기고 예.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싶은 네네네. 제 비전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예. 기도를 하는데 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뽑겠습니다
4: 뮌헨 예. 나올 때까지 네.
3: 그래서 인생은 3세 번인데
2: 뽑은 게 있었는데 다시 네. 잘 접어가지고 네. 이제 헌금 바구니 넣었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흔들었어요
4: 그걸 또 헌금 바구니 됐어요 네.
2: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네. 또 뽑았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신학대학원이 이제 나왔어요.
3: 또 나왔어.
2: 네, 근데 아직은 4분의 1 확률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네. 이제 저의 그 신앙의 그런 전수해 주신 네. 분이니까 네.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엄마 내가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두 번이나 뽑았는데 신학대학원이 나왔다. 네. 나는 오늘 기도하러 온 이유가 어디로 유학 갈지 어느 나라로 갈지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네. 가지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엄마도 기도해 볼 테니까 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뽑아봐.
3: 그래, 이렇게. 엄마도 네. 바로 신학대 이건 못하거든.
2: 네.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기도 한 30분 하시, 저도 이제 30분 더 기도하고 뽑았는데 신학대학원이 나왔어요.
3: 또 나왔어. 결국. 네.
2: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간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냥 다 이제 내려놓고 아 이제 내 인생 어떡하나
3: 어머니 반응은 어땠어?
2: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3: 기도하셨는데?
2: 네 어머니도 이제 마음이 너무 서운하셨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그런, 네, 군생활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잘 이렇게 풀려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목회자의 길이 좀 힘든 길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참 착잡하게 저도 이제 앉아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틀어놓은 그
3: 찬양?
2: 음원 찬양이 예.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예. 이제 찬양이 나오면서 피아노 반주가 나오면서 예. 그 말씀 구절이 이제 한 30초 정도 비쳤다가 또 다른 구절로 넘어가고 이런 예.
3: 영상들이,
2: 네,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켜놓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착잡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딱 이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정면 그 스크린에 그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그때 들어오면서, 와,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 확신으로 신학교의 길로 접어서게 되었습니다.
1: 아, 듣는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마음이 아파.
3: 아, 아깝죠, 막.
2: 네. 아, 전 너무 행복합니다. 네.
3: 아, 근데 아마 그때 뮌헨을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든 내가 쓰시고 하는 맞아요. 종인데 네. 어떤 방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서울을 네. 가는데
5: 더 고생을 하셨을 수도
2: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3: 국도로 가느냐, 맞아가지고. 고속도로로 가느냐, 어느 도로 가느냐 어차피 서울로 오게 돼 있으니까
2: 기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3: 네, 기어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오히려 잘한 선택일 수 있다는
2: 네.
3: 거죠.
2: 네.
3: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사님의 지금 살아온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면 바로 목적지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음악도 경험하셨고 여러 가지 또 공대생으로서 또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2: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네. 대학교 4학년 때는 사실 제가 뭘 모르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늘 부모님이 용돈 주시고 그냥 한마디로 이제 돈의 무서움을 몰랐던 그리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신지도 몰랐던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주 그 배송이 빨리

0: 달려오는 그 업체, 네. 네, 그 업체에서 또
1: 일도 하시고,
0: 네, 좀 중요한 부서에서 일도 네.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바로 신학교를 갔더라면 그 정죄와 교만 네. 그것으로 왜 못하냐고 이렇게 다그쳤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정말 잘 품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 예. 오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섬기고 계신데 네. 어떻게 전도 집회 잔나비 한번 초청 안 하나? 한번 와서 한번
0: 그 친구들이
1: 두들겨 주면 한번 네,
0: 예수를 만나야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1: 본인이 전도가 안 됐군요, 참.
0: 네. 제발 이제 전도가 되면 여기 네. 새롭게 하소서나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 집회.
1: 네, 하나님 언제가 네. 부르시겠죠.
0: 아멘.
1: 네. 네. 자, 우리 연일자매 굉장히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깝죠? 그걸 결혼한 게.
2: 네. 아깝고. 네. 저는 네.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 연단하시는 과정과 빚어가시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또 섬세하시고, 또 위대하신지가 막 느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또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참 귀한 시간이었고 사실 우리는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계실 때 우린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너무 가슴 깊이 와닿아서 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되게 이렇게 막 되게 러블리 하시네요. 네. 공경영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3: 저는 참 새롭게 하소서에 그동안은 참 주님들 세게 만나신 분들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따지면 평양냉면처럼 이게 좀 슴슴하지만
0: 아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3: 네, 슴슴하지만 참 생각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참 저 목사님 이제 저 전도사님이 가는 길은 또 어떻게 가실까? 또 주님이 또 가장 결정적일 때 또 가장 낮은 자리에 또 보낼까 봐 그게 또 걱정되기도 하면서 그 기도를 함께하는 자리였고 앞으로의 그 신앙 간증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1: 그럼요. 예. 저는 어떤 사람이 직업을 이렇게 바꿨을 때 그 전향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네.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전향이라는 건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송윤호라는 사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치셨던 드럼 연주도 배웠던 공대에서 배웠던 학습도 또 사회생활했던 경험도 전 하나도 아낌없이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 조각조각 퍼즐처럼 맞추셔서 앞으로 하실 사역에 다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왜 그때 그런 걸 하게 됐을까? 왜 그곳에 가게 됐을까? 헤어질 건데 왜 만나게 됐을까? 그 여자친구를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도 버림없이 나의 삶이라는 히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다 퍼즐 조각을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성유로나라는 이 귀한 사역자의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많은 길에 음악도 사용하실 것이고 의술도 사용하실 것이고 그 좋은 머리도 사용하실 것이고 그 신앙심도 사용하셔서 하물며 젊은 시절에 했던 흡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조각을 퍼즐을 맞추셔서 앞으로 미래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께서 그 밤새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을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그 기도가 본받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내 자녀를 만드는구나. 그 이 아이가 뭐가 될까 궁금하셨지만 그 눈물로 흘렸을 그 기도가 내 아들을 만든다는 또 하나의 확신이 생기면서 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현우 선생님 귀한 목회자로 성공하셔서 또 귀한 사역하시는 성공하는 사역자로 우뚝 서시길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0: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스트라이크를 당할 때마다 나는 다음번 홈런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말입니다.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3: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틈을 지키는 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암벽 등반을 해보시거나 중계를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대한 바위벽을 오르는 클라이머들을 보면 경이로움마저 느낍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위산을 정복하는 방식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산 전체를 한 번에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 간신히 들어갈 작은 틈, 발끝을 겨우 걸칠 수 있는 아주 작은 홈 하나를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판 하나를 딛고 올라서서 마침내 거대한 벽 전체를 정복해냅니다. 영어성경 NIV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번역할 때 바로 이 암벽 등반의 발판을 뜻하는 단어 foothold를 선택했습니다.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이 번역은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방식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적은 어느 날 갑자기 거창한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 한 구석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작은 틈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이 치명적인 틈, 즉 어둠의 세력이 딛고 올라서는 발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앞절인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우리 마음의 가장 위험한 틈새는 다름 아닌 해소되지 않은 분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풀지 않고 밤새 묵혀두는 마음, 섭섭함을 넘어 미움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응어리가 바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 섭섭함쯤이야 라며 내 안의 작은 미움을 방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성찰이나 심리학에서도 이 작은 틈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지만 그것을 매일 품고 있으면 결국 내 삶의 평안을 삼켜버리는 괴물이 됩니다. 악한 것은 한 번에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소소해 보이는 미움과 불평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기쁨과 감사를 모두 무너뜨리고 맙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를 향해 혹은 어떤 상황을 향해 분노의 틈을 열어두지는 않으셨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음의 틈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그 틈을 든든히 메우십시오. 내 마음의 틈을 지키는 것이 곧 삶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의 남은 분노의 발판들이 모두 허물어지고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 종종 때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런 대사 한번 들어보셨어요? 나에게 설교하지 마!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 이런 말 들을 때면 가슴이 좀 아립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뭐 이거 왜 이러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전하나 못 전하나 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이 있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설교자로 살아가야 되지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보면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강력한 이야기들의 힘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그냥 글을 올려도요 수만 수십만의 조회가 되고 삽시간에 퍼져나가기도 하죠. 각각 포털이나 이런 데 기고하는 글들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한 권의 성경을 붙잡고 설교를 한다라는 것, 나에게 설교하지 말라는 소리는 점점 커질 것만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당 밖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새 예배당 안에도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나에게 설교하지 마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만약 계셨다면 여기 없으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다른 버전으로 나에게 설교하지 마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어? 이거 서로 나눠야 되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요. 때로는 뭐냐면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의 법정 앞에 세우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건 되게 불편해요. 어느 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내 법정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흥황하게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가 칼빈조차도 똑같은 설교를 100명에게 하면 20명은 순종함으로 듣고 80명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반발한다, 야유를 보낸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주전 8세기로 올라가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때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강력하게 일어섰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정치적인 혼란도 겪었고 신앙적인 혼란도 막 겪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이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도 가서 전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격변기고 뭔가

어려우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 약속 어기신 분이시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완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특히 팔레스타인 그 더운 지방에서요. 잠깐 비가 광야에 내리면 그 비 때문에요. 잠시 들풀이 자라기도 합니다.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동풍이 확 불면 어떻게 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덧없음과 허무함에 대한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바로 조문으로 가기도 하지만 중간에 이제 찾지 않습니까? 몇 호실인지. 그러다 보면 이 고인 되신 분의 살았던 생애와 또 유족들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죽음, 모든 헤어짐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간혹가다 정말 가슴 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더군다나 아이들을 남겨둔 그 엄마의 그 먼저 떠나감. 이거는 일면식도 없는데 가슴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것은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설교하지 마. 나 그거 듣지 않겠어 라는 이 존재는 실제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좋은 강좌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테드 영상이나 뭐 세바시나 아주 좋은 강연들 듣고서 내 삶의 유익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정말 귀한 것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냥 소통의 통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을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될까요? 없는데 존재를 만들어버리십니다. 존재를 존재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요 정말 뭐라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정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존재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친한 지인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됩니다.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의 존재도 의심하게 되고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대원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니? 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날 고꾸러졌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늘 들었어요.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뻔한 얘기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다 뻔히 아는데. 이게 기독교인 어려서부터 너무 익숙한 이에 나에게 설교하지 마잖아요. 나 그거 알아. 근데 그날 아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설교하지 말라는 앳된 치기의 젊은 청년이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새 자신의 말씀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했다는 거죠. 어느 날 중학교 학생이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와,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위로 올라가겠다. 그래야 늦지 않지.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서 있는데요. 갑자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라게 확 들어옵니다. 저는 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예요. 전주에 들었니 전전주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다윗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옛날 개혁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요. 지금은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혹 세수를 하거나 할 때 간혹 외치는 게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와 더불어서 제 속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입니다. 자칫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제가

사울왕 이야기를 모르고 다윗왕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아는데 그게 그날 들어와서요 저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소망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게 각각 어떤 말씀으로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속에 임해서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고백하게 해주세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분들도 이미 계실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조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들도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더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각각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주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이걸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더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또 영과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처럼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 있어서요 막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더군다나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가장 내밀한 곳,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소년에게도 들어왔던 그 말씀은요 그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됐거든요. 그때 사도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 외쳐라는 것처럼요 서서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드러내게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신대요. 정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연설 때문에 이들이 마음에 찔려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 그들 안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찔리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피드백은 정말 간혹 있는 피드백인데요 이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거 나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요 나 들으라고 한 겁니다. 맞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목사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오늘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왜 외쳤습니까? 들으라고 외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들으라고 한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옆에 집사님요? 나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듣게 하는 내 귀에 들리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은 내 컨디션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낱 풀 같고 한낱 꽃 같은 나인데 우리가 간혹가다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요 그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어느새

내 앞에 말씀을 세웁니다. 그건 맞고, 그건 불편하고, 이건 부담스럽고, 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반응한 것은 감동적인 연설 때문이 아니라요, 말씀이 정말 임하면요, 나를 드러냅니다. 중학생 학생에게도 남자 중학교, 학교 가면 얼마나 온갖 욕설이 난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게 저를 드러냅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목사들 같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어떨까? 이게 나를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요, 찔리기만 한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찔리고 그냥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찔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반발합니다. 찔렀어? 나도 찔릴 수 있어.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이 임하니까요,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냐면 이들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 가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이 생겨요.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비판이 아니라 물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같이 반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이 질문과 물음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나갑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정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질문 이후에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간할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 오로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들도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진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진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니까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말씀의 역사예요. 단지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결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조물로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사탄마귀가 말씀을 듣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 방해할까요? 최선을 다해 방해할 겁니다. 전력을 다해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는 내 말 잘 듣는 노예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살기로 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는 나의 사탄의 놀잇감이었는데, 사탄의 놀이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탄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전에 집중력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설교 중에는 막 딴 생각을 집어넣고요, 설교 후에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거 포기해야 할까요? 너무 듣기 힘듭니다.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인데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요, 말씀이 사라지고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미사가 더욱더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0: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위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선배들이요 말씀을요 예배의 중심 가운데로 복원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반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의 복음 선포가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 이것저것이 발달하고 바로바로 넘기고 스킵할 수 있고 2배속으로 돌릴 수도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세상 보기에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 택하신 방식이신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에 어떻게 해요? 유념하래요. 유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 설교자도 너무 중요하죠. 말씀의 종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같이 듣는 모든 성도도 함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 통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설교 전날인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삼아보시겠습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세요. 저 어제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좀 했었습니다. 중요한 날이면 뭔가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리는 그 중요한 날인데요. 여러분 그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보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읽어보시고 또 예배당에 좀 일찍 나오셔서 이거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설교 후에는요. 그날 말씀을 기도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족분들과 또 마을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카톡으로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웨스터민스터 예배모범에서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들은 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나눌 때 더 깊어지거든요. 한 번 더 새겨지거든요. 한 주간 붙잡을 말씀을 정리하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0: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길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의 1등, 한때의 인정, 한때 내 곁에 있던 사람들과 내가 서 있던 자리, 당연히 내 것일 거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돌아보면 처음부터 완전히 내 것이었던 것은 그리 많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다면 조용히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이게 정말 내 것이었나? 아니면 잠시 내 곁에 머물렀던 은혜였던가? 라고 말이죠.

김관호의 여정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 곁에 머물렀던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우리도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오늘 너무 무더워서 하루 종일 힘없이 지쳐만 가는 그런 오늘을 보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 힘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멋진 두 분의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CCM 공부방 잠시 뒤에 마련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담이 임담이 값 없이 주신 사랑 앞서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CCM 공부방으로 함께하는 시간 두 분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 서울 낮 기온이 거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지요. 37도가 훌쩍 넘는 이 무더위를 뚫고 두 분 선생님 오늘도 공부방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거는 또 무슨 컨셉이에요, 갑자기.
2: 더위에 쪄들어가지고.
0: 아, 근데 내일은 39도까지 오른대요.
3: 와우. 네. 어쨌든 이번 주까지 버티.

0: 이면 주말에 좀 비 소식이 잠깐 있고 네. 다음 주부터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1: 아 선생님 하시려면 이렇게 날씨 예보까지 네. 다. 이렇게
0: 그럼요.
1: 아,
0: 오늘이
1: 정말
0: 추 뭐죠?
2: 내일이 입추더라고요.
0: 아, 입추. 뭐 아까 외우긴 했는데 네,
2: 조금 짧으십니다.
0: 죄송합니다.
1: 아 벌써 입추군요.
2: 네. 그러니까요.
1: 그래요. 이렇게 무더위 속에 가을은 성큼성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시원한 한 줄기 바람 같은 두 분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이 CCN 공부방이 굉장히 뜨거운 좋아요 거의 파티 같아요.
0: 네.
1: 너무 좋아요.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세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아요를 그냥 알아서 눌러주시는 것 같아서 센스 있는 우리 캠프 여러분들이 꽉 잡고 계신 것 같아요.
0: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저희나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는 곡들이 비록 직접 만든 곡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소개하고 나면 자식 같은 곡이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듣고 마음에 드셔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다른 곳에 신청도 하시고 하면 아마 정말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듣고 다른 프로그램에 이런 이런 곡이 이러면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보면은 금방 이렇게 방송 누적 횟수도 올라가고 네.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거 저희가 공부방에 들어서 몇 번 발표되지 않았는데 방송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요가 많다고 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2: 그래서 저 그 좀 전에 네. 좀 전에도 보니까 그 아침에 송정훈 하나 샬롬 씨 그 리스트를 보니까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배왈츠 아니고 소날츠.
1: 소날츠.
2: 네. 그분 노래가 오늘도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아 너무 막 뿌듯해요.
2: 그러니까요. 이게 타 프로그램에서는 역으로 이쪽으로 소개해달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2: 지금 거의 유일해지다시피 했으니까
1: 네네.
2: 계속 여기에 또 네. 집중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이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뭔가 그 지금 뉴 리더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김쌤님은 아까 그 입추 때문에 지구과학 선생님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부로 전근 가시면 되겠습니다.
1: 아니 이렇게 또 왜 그럼 조금 전에 날씨 얘기를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그
2: 지상청으로 가시죠. 지상청.
1: 여기 자꾸 다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자, 지금 여기 학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네. 우리 눈 반짝반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예쁜 학생들에게 우리 먼저 그러면 주쌤 김쌤 누가 먼저 하시나요?
0: 네, 역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네.
0: 2025년 작년 8월에 발표된 곡인데요. 우리의 예배라는 팀의 그때의 나라는 곡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더위까지 싹 날려버릴 만한 그런 곡이니까요.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 작년 말 이후에 지금 새 음원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CCN 캠프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좋으시면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이 팀을 다시
2: 채찍질
0: 부활시키겠다라는
2: 왜 새 노래를 안 내냐 하면서 채찍질
0: 네. 제발 이제 이대로 활동을 멈추거나 해체하지 않고 다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응원의 마음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1: 네.
0: 우리의 예배는 이전 다른 음원들에서는 다양한 보컬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이 곡은 싱어송라이터인 빈들 님이 작사 작곡하고 또 메인 보컬로 노래까지 했습니다. 첫 소절 딱 들으시면 확 각인될 만한 그런 아주 멋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멤버들의 연주 하나하나까지 아주 훌륭한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 뛰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의 예배가 부르는 그때의 나 함께 보시죠.

0: 네, 오, 되게 뭔가 세련된 그런 악기와 목소리와 경쾌한 이런 음악이 그팀 이름과 곡 제목만 안 헷갈리면 너무 절박하다. 제가 처음에 우리의 예배가 부르는 그때의 나인데 제가 아까 검색을 할때 그때의 나가 부르는 우리의 예배를
1: 그때
0: 검색하는
1: 나가
0: 거야.
1: 부르는 우리예요.
0: 거꾸로 한 거예요. 하고 나서 너무 웃긴 게 우리의 예배라는 곡 제목으로 한 세네 곡 정도가 또 있더라고요. 예.
1: 이렇게 헷갈리게 지으면 안
0: 네,
1: 되는데,
0: 우리의
1: 그죠?
0: 예배 아워
1: Our worship.
0: 워십으로 되어
2: 이 팀
0: 있더라고요.
2: 같은
0: 네.
2: 경우에 젊은 우리 아티스트들이 함께 하는 팀이어서 연주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에너지가 넘치고요.
0: 네.
2: 노래하고 작사, 작곡한 빈들링 같은 경우엔 예전에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곡을 쓸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굉장히 제가 길게 어드바이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곡을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면 진작에 제가 고개를 숙였을 텐데, 이 곡을 듣고, 너무 뛰어나신 분이어가지고 좀 많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분위기도 합니다.
1: 빈들님이 이 우리의 예배 팀에서 이렇게 곡도 쓰셨지만 개인 앨범이 있으시거든요.
0: 네.
1: 근데 그 개인 앨범 모든 걸 넘어서서 그냥 이 노래의 첫 마디에서 끝나요. 그때의 나 이게 너무 각인이 되니까
2: 맞아요.
1: 그게 자꾸 또 듣고 싶어지고 막.
0: 네.
1: 너무 잘 쓰셨죠.
0: 앞부분만 딱 해도 계속 약간 반복적으로 듣고 싶은.
1: 그쵸, 그쵸.
0: 네. 아, 지금 0691님께서 역시 즐겁고 힘을 주고 안정감을 느끼는 찬양은 단순하고 쉬운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피드백을 바로 보내주셨거든요. 정확하게 들으신 것 같죠?
1: 네, 이
0: 네.
1: 노래는 그렇죠. 막
0: 그쵸.
1: 복잡하게 막 길게 푼게 아니라.
0: 라라라라 이렇게.
1: 아마 지금 한번 들으시고도 이게 계속 맴도실 거예요.
0: 너무 부끄럽다.
1: 김은영 아나운서조차 노래가
0: 정말
1: 나오니까.
0: 저 아니 두분 선생님들이 지금 저를 너무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셔가지고 진짜 아 정말
2: 숨을
0: 죄송하고요.
2: 못 쉬겠어요,
0: 네. 아 0691님께 너무 이렇게 정확하고 좋은
2: 아,
0: 피드백을 주셔서
2: 멋졌습니다.
0: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우와.
0: 미세 공치차

0: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채팅창을 보니까 몇몇 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열심히 신청하고 있다고
0: 네,
2: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저희도 네. 뿌듯하고요.
0: 네.
2: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새 노래를 소개하지만 이 캠프의 찐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0: 네.
2: 그렇게 보급하는 전파하는 데 써주시면 뭔가 네. 팀으로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0: 또 이렇게 정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명령에 네. 딱 맞춰서 우리 너무 순종 잘하는 그런 코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 네.
0: 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2: 네.
0: 자, 이제 김쌤께서는 어떤 곡을 알려주실까요?
2: 네, 오늘 곡들이 이 무더위를 뚫어내는 시원한 50 팀들의 곡들을 좀 다루고 있는 건데요.
0: 네. 그러니까
2: 우리의 예배라는 팀도 좀 생소하셨을 테고 제가 이렇게 선곡을 할 때 이렇게 리스트를 다 선곡표로 보거든요. 지난
0: 네.
2: 몇 년간은 가급적 없는 팀을 소개하려고 이 팀이 벌써 한 거의 한 열몇 개, 스무 개 뭐 이렇게 가까이 음원을 발매하고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0: 네.
2: 근데 한 곡도 소개가 안 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팀이더라고요.
0: 네네. 저도 오늘... 실은 처음 이 워십 팀을 제가 요즘에 워십 앤 프레이즈로 주말 주의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워십 팀들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그래서
2: 네.
0: 새로운 워십 팀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 듣는 워십이야.
2: 있었어?
0: 그랬어요.
2: 근데 이미 존재한 지가 조금 됐어요.
0: 그러니까요.
2: 2024년부터 발매를 시작해서
0: 그러니까요.
2: 지금 2년 3년 차에 걸쳐서 한 10여 곡 꽤 많이 냈어요.
0: 네네.
2: 여기 이제 플랜팅 워십이라는 그 팀명은 이 땅에 거룩한 교회들이 심겨지길 소망하는 찬양팀이다라는
0: 네.
2: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약간 리더격인 그 김슬기 님이
0: 네.
2: 거의 대부분의 노래들을 작사, 작곡, 그리고 인도를 하세요.
0: 네.
2: 근데 사실 모든 곡이 너무 좋고 또 제가 종종 그런 멘트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여성 워십 리더 중에 이렇게 곡도 잘 쓰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노래하는 워십 리더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풀어내셔서 이 팀이 CBS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된다.
0: 네.
2: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고요. 앞으로 뭐 제가 다 이걸 일일이 못하더라도 좀 CBS에 많은 곡들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려는 곡은 보그만의 자유라는 곡입니다. 작년 2025년 1월 3일에 발매된 곡이고요. 역시 김슬기 님이 작사 작곡 인도하신 곡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앞에 소개해 주셨던 우리의 예배 그때의 나가 기뻐 뛰며 찬양해 이런 얘기처럼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한다. 좀 그런 맥락으로 같이 이어서 시원케 하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플랜팅 워십의 복음 안의 자유 함께 보시죠.

0: 네.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팅 워십. 아, 이 워십 리더분 진짜 목소리 너무 너무 매력적인데요.
1: 네, 너무 잘하세요.
0: 근데 이 곡을 다 직접 쓰고 네. 부르고 워십 리더로 또 인도도 하시고.
1: 네.
0: 아, 멋쟁이 엄지척을 정말 드릴 수밖에 없네요.
2: 오늘 김쌤님이 선곡했지만 플랜팅 워십은 사실 근래에 몇 년 사이에 저도 가장 좋아하는 몇 워십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좋은 찬양들이 많아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 곡 말고도 수많은 좋은 곡들이 있어서 네.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 듣는 중에 우리가 냈던 아이디어가 한 곡만 듣기 너무 아깝다. 한 앨범에서 한 아티스트의 곡을 한 두 곡 정도 쭉 이어서 듣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아이디어를 또 주셔서 다음에는 뭐 한 두 곡 뭐 네. 정말 신나면은 세 곡까지도 쭉
1: 연이어서 혹은 네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아티스트의 또 다른 곡들을
0: 네, 그렇죠.
1: 긴 설명 없이 네네, 나도 이렇게 그렇죠. 좀 붙여서 네. 하겠습니다.
0: 공부방이 더욱더 다양하게 또 풍부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 여러분들이 아 공부 정말 싫어 라고 도망가지 않게 정말 재미있는 공부방이 되도록 두 분 쌤 더 힘을 내주세요. 주세요.
2: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좋아요로 만들어지는 CN 공부방이고요. 두 곡 잘 기억하시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두 분 쌤은 다음 주에 또 봬요.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무더운 길 조심조심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2: 네.

주창훈, 주쌤, 김영범, 김쌤 두 분과 함께한 CCM 공부방 이어들으신 곡은 예수전도단 모두 찬양해 싱싱싱이었습니다. 어린이 찬양 준우님께서 저희 교회 청년교구 여름 수련회가 드디어 내일 밤 8시 금요기도회를 시작으로 뜨겁게 막을 올립니다. 첫 집회인 금요기도회를 위해 치열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 지체들과 청년 모두 성령 충만을 경험하도록 큰 격려 보내주세요.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라디오로 미리 느껴볼 수 있도록 폭발적인 라이브 워십 두 곡을 연달아 신청합니다 하시며 예수전도단의 모두 찬양의 싱싱싱 또 어노인팅의 모두 소리쳐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자, 예수전도단 모두 찬양해 오늘 전해드렸고요. 어노인팅 찬양도 잠시 뒤에 전해드릴게요. 지금 5681님께서는 어머 김은영 씨 이곳으로 오신 줄 이제 알았어요. 큰손녀 고3 수험생인데 지난 7월 18일에 전북 선교단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14일간 선교여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지난 2일 돌아왔지요. 우리 사랑하는 손녀 수시모씨입 입시에 가고픈 대학 학과에 꼭 합격하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물론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한답니다. 오늘부터 은영님의 CCM 캠프 방송 잘 듣겠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우리 예쁜 우리 고3 수험생,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뭐 여행을 가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외모를 신경 쓸 만한 자녀, 특히 따님 있으면은 이 선물을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손녀 응원하면서, 저희가 드라이기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윈세프 드라이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역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지금 문자 보내시듯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노인팅의 찬양 모두 소리쳐 Sing and Shout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이 뜨거운 밤에도 식지 않는 이 날씨의 열기를 이 워십곡들이 더 뜨겁게 이겨버리는 것 같아요. 기프티드 한밤의 프레이즈, 푸른 마르고 또 앞서 어노인팅

모두 소리쳐도 전해드렸습니다. 드라이기 우리 딸도 고3인데 푸른 동사님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선물 보내드렸는데 잘 받았다고 선물 도착 인증하셨거든요. 선물은 보통 월 말에 배송이 됩니다. 한 달 동안 받으시는 분들 그 주소 리스트 쫙 해서 월말에 작업해서 그 다음에 월초 이렇게 월말 월초 이렇게 선물이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송정미 사모님 이 소식을 송미영님께서 동유럽 선교사 수련회와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오늘 떠나신다고 안전하게 그리고 유럽과 미국 찬양사역도 잘 건강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 사연을 남겨주셔서 그 영어로 된 찬양도 많이 부르실 것 같아서 꼭 You Needed Me를 영어 버전으로 송정미 씨 음성으로 함께 해보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You wiped dry. I was confused.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기독교협의회가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2026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1986년 스위스 글리온 회의에서 남북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평화의 정신을 기억하며 전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교회의 사명과 세계 교회의 연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한반도를 비롯해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필리핀 등 세계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해 각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고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DMZ 평화순례,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예배 등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세계의 상처를 함께 마주하고 평화를 일구는 교회의 역할과 비전을 다시 묻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의 허위학력 기재 논란을 일단락하고 권역별 정견 발표회에 들어갑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관위는 최근 모임에서 목사 부총회장의 입후보한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의 보안 서류를 검토한 끝에 후보 등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관위는 선관위 위원들에게 후보 등록 인정 여부를 물었고 15명의 위원들 가운데 13명이 후보 등록을 찬성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황 후보의 허위학력 표기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낸 목사 부총회장 후보 김한호, 전세강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박기상 장로에게도 주의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계 중화권 목회자와 성도 3천여 명이 지난 3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오살리 최자실 기념금식 기도원에서 중화권 교회의 부흥과 복음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OCCK 아시아 방한성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권 선교사역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일까지 계속되는 OCCK 성회는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국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기도와 교제, 성령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새해된 교회가 사도신경을 주제로 작년 여름 수련회를 열고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에 나섰습니다. 2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소강석 담임 목사가 7차례에 걸쳐 사도신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새해된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사도신경 설교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사도신경은 초대 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했던 고백이라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신경이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이라는 것을 느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문을 열었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들으셨어요. 새날님께서 사춘기에 방황을 많이 해서 고3 수험생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젊음이 부러워요 하시며 사랑의 교회 대학부 다닐 때 파송의 노래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시작들이었어요. 보내주셔서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 만나 워십 팀 함께 오셔서 워십 리더분 무려 세 분이 한 스튜디오 오셨고 유은성 전도사님이 또 전체 음반 관리 책임자로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함께 오랫동안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유은성 씨의 찬양을 예전부터 여러 곡들을 또 좋아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에 또 새 앨범 만나 워십 그때 오셔서 선물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중에 손바닥만한 구름 해도 농장님께서 폭염 속에 가뭄을 해소할 비를 예비하신 줄 믿으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처럼 한 줄기 시원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고요. 라닌의 등불님께서 1491 무브먼트의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신청곡 적어주셔서 앞서 함께 해봤습니다. 까만 머리엔 손알치님 지난 시간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춤을 추길 소망하는 손알츠 인사드립니다. 하셔서 지난번에도 또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 손알츠 찬양을 신청하신 분들이 또 계셔서 저희가 종종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 더 좋습니다. 8183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은 이 버전도 늦은 시간에 듣기 참 좋은 것 같아서 조찬미 씨가 부르는 곡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전해드리고요. 9057님 오늘 CCN 캠프는 여름 축제가 열린 것만 같네요. 더위도 잊을 만큼 홀가분한 찬양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은혜로운 분위기. 요즘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딸을 위해 기도 중인데요. 마침 이직한 곳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흡족해하고 있는 듯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청하셨는데 이 곡 함께 할게요.

희주위일에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김정임 님께서 강릉은 그래도 가장 기온이 낮아 더우면서도 저녁에는 바람 속에 찬 기운이 있더군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기온이 많이 높은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를 토닥토닥 강릉에서 강릉 시원한 대관령 바람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조찬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두 신청곡으로 쭉 이어봤고요. 신혜숙님께서 트루바의 그래도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저하고 제가 그 휴가 일정 말씀드리며 좋아요 특집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같이 집 관련해서 작업하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리도 하시고 쉼도 하시고 부지런하게 삶을 갖고 가시는 그 손길에 주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트루바의 그래도 이 곡과 함께 고센마음님께서 밴쿠버에서 곧 로키산을 향해 종일 달려서 저녁 무렵이나 로키산 언저리에 도착 예정입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늘은 대관령 산바람도 좋고 상상만 해도 너무 시원할 것 같은 로키산의 산바람 상상하면서 오늘을 이 무더위 열대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키산을 향해 종일 달리신다고 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트루바의 찬양도 약간 그 클래식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황지영 씨가 부르는 내가 산을 향하여 이 곡도 함께 보시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기를 바랄게요.

벚꽃님께서 이 곡을 청하셨어요. 3호곡. 3호곡은 보통 동방현주 씨 곡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김종섭의 3호곡 같은 곡이지만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들어보셨고요. 황지영 내가 산을 향하여 오늘은 내가 로키산을 향하여로 안전하게 정말 저녁에 도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해드렸고요. 트루바가 부르는 그래도 러브레터님께서 시캉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근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도착한 신청곡이 꽤 많은데 저희가 이삭줍기도 주말에 꾸며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 전해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린덴 쿨리의 I Need You More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쪽빛 하늘, 쪽빛 바다. 새파란 하늘과 바다를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푸르다는 쪽빛은 실제로는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쪽풀에서 나는 푸른빛은 아주 옅은 하늘색부터 깊은 바다 같은 남색까지

정말 하늘과 바다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이 쪽풀을 수확하는 시기라고 하죠. 아주 이른 새벽에 이슬이 마르기 전에 서둘러 쪽을 수확하는데 이 잎이 마르면은 상처가 나서 색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 푸른빛을 마주할 기회가 있다면 수고하고 땀 흘린 손길도 함께 기억해야겠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아, 쪽빛이 그렇군요. 이제 쪽빛 단어만 들어도 사실 시원하고 예쁜데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신 폴라리스님, 맞아요. 우리가 예쁘고 귀하고 좋은 거 볼 때 그 뒤에 숨겨진 손길들도 애씀도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송명희와 함께하는 시편 23편 앨범에서 푸른 초장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후야마미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의 세계,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다. 오늘 하늘에도, 이 쪽빛 하늘에도 잘 어울리는 곡이다 싶어서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홍이삭이 부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엘 앨범에서 들었고요. 홍인석 하나님의 세계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정라니 님이 오셨어요. 앞에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새롭게 오신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어제 TV에서 쪽수확해서 염색하는 과정을 보셨대요.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젊은이들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풀에서 그렇게 예쁜 푸른색이 나오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하늘을 쪽빛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민들레님, 아까 초반에 목소리가 약간 불안했죠. 네, 어제 에어컨을 좀 켜고 잤더니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이 더운 날은 더위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좀 차갑게 있는 것도 주의해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고

고요. 그래도 지금 다시 괜찮아졌죠. 네, 따뜻한 물 먹으면서 좀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민들레님. 요셉의 꿈님께서 복음 컨퍼런스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3일간의 일정 속에서 주님을 다시 뵙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다시 뵙고 더 진하게 뵙고 또 새롭게 뵙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허유미님, 어제보다 무릎이 좀 나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 당향로 가족들의 기도가 진짜 세더라고요. 언제든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여기에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신청하신 곡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죠.

피아워십 살아계신 주 나비워십 앨범에서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두 곡 이어서 들었어요. 리빈님 타이어 교체하러 와서 인사하는데요. 지난번에 레인보우 설치해 드렸는데 이웃 채널이길래 채널을 변경했습니다. 이거 이웃 채널에서 아시면 서운해하실 텐데 특히 좀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 채널이 들리면 좋아들 하시는데 그걸 변경하셨다니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비밀로 일단 할게요. 송인수님도 오셨어요. 여기 진안인데 고추 따고 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걷기만 해도 요즘 땀 흐르던데 일하시니까 찬양 아니면 더워서 일하기 힘들 거라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좋은 노동요. 시원하게 또 마음을 식힐 수 있는 노동요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래도 너무 뜨거운데 오래 계시지 말고요. 또 덥다고 찬물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일하고 들어가셔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0491번님이 신청하신 초가 3간도 오늘은 이경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어여쁜 자연님과 함께 시 139편 지우스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한때님, 제주 여행, 맞아요. 가신다고 하셨죠. 근데 어제 남편이 사춘기 애들 보여준다고 바닷가 돌에 올라가서 꽃게를 찾다가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꺾여서 많이 부어서 눈 뜨자마자 정형외과 왔습니다. 이번 수술 안 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남편분의 그 의욕을 너무 이해할 것 같아요. 아이들 오랜만에 바닷가 같이 왔으니까 좀 사춘기 애들 또 계속 웃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표정이 굳어 있잖아요. 그 애들 좀 웃게 해주려고 꽃게 잡아서 신나게 좀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리고 바닷가 그 바다가 그 돌이 미끄러워요. 충분히 그 상황이 그려지는데 어떡해요.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가족이 함께 우리 그랬지라고 나눌 추억은 됐긴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안 다치셨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냥 붓기 가라앉히는 거 기다리면 된다. 그 정도로. 그래서 남은 여행길, 지장 없길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1273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잠시 쉬면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은혜 신청하셨어요.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이 함께 부르는 은혜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은 오벳 앨범에서 들었고요. 167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데프리카 대구에 삽니다. 지금 몇 도인가요? 저는 비교적 기계 때문에 스튜디오가 그렇게 덥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 같은 온도로 회사에서 에어컨을 보내줄 텐데 같은 온도로 이제 맞춰놨을 텐데 어떤 날은 좀 춥게도 느껴지고 어떤 날은 방송하면서 덥다라고 느낀 날이 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덥다라고 느끼는 날이에요. 그만큼 밖에 온도가 높은 거죠. 야, 오늘 같은 날 데프리카. 바람의 향기님, 저녁 운동길 동반자였었는데요. 휴가길 모처럼 당향로를 듣게 되니까 또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이 선곡해 주신 곡들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데요. 저도 신청곡 보내봐요. 몇 년 전에 자주 들으면서 제겐 힘이 됐던 곡입니다 하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신청하셨어요. 네, 이 곡은 제가 2부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비를 하신 준이비님. 이럴 때 소나기가 한번 쫙 내려주면 좋을 텐데. 같은 마음이고요. 비 준비하시니 신청하신 곡 심영진이 부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아멘. 네, 위 러브 아름다운 나라 오랜만에 들었어요. 다솔님이 신청하신 곡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이 더위 뭔가요? 더

보니까 빨래가 매일매일 계속 나옵니다. 이번 여름도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가 고생이 많은데요. 고장나지 말고 열심히 제목해 주길. 그러니까요. 얘들아, 좀 더 버텨줘. 예,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신감사님께서 내일부터 캠프가 1박 2일로 열립니다. 참 많아요. 끊어낼 놈이. 그쵸. 갑자기 끊어내는 놈이 뭔가 하실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 또 시기, 질투,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어제 군대 가는 조카 치훈이를 영접시키면서 이 끊어냄과 되돌아가는 길을 알려줬고요. 또 내가 먼저 사라져야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에 오늘도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하셨어요. 내가 잘 사라져야 그 기운을, 그 에너지를,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신청하신 곡을 적으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 한 소절로 적어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딱 이걸 보는 순간 무슨 곡인지 알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이렇게 알겠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신입 PD 교육으로 온 이수빈 PD가 옆에서 열심히 같이 찾아줘서 이게 뭐였지 하고 계속 헤매고 있는데 옆에서 찾아줘서 이 곡을 또 신감사님께 들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 곡 맞죠? 들어보시면서 이 곡 아닌데요 하면 큰일인데 서요한이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다윗의 노래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 곡은 어제 안동광구님께서 신청하셔서 마커스 곡이 나가서 내일 들려드릴게요 하고 약속했던 곡이었어요. 우리 이수빈 PD 이름을 얘기하니까 에이니 김미라님도 그렇고 원성남님도 알고 계시네요. 에스프레소님도 신이 PD 여기서도 반갑습니다. 저녁 스케치에서 친구 3종 세트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교육 중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지 모르지만 잘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많이 불리는데요. 피드들은 이름이 불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예, 응원해 주시고요. 작은 미랄님께서 와 방금 혼자 흥얼거리면서 찬양한 곡 바로 나오니까 아멘입니다 하셨고 가와이짱님도 볼륨 키우고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시간을 보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곡이 나갔을 때 올리신 것 같습니다. 많이 알게 된 곡은 네 이렇게 볼륨 키우고 따라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희민이승 마음기에서 항해자 신청하시면서 작년에 일본에서 귀국한 아들 다시 일본으로 재취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죠. 아들이 일본에서 거주할 때도 여러 번 지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나 응원은 하는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럴 때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겠죠.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게 길일지 모를 때는 정말 기도만이 답이더라고요. 아드님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해자를 딸기님도 신청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지금 필사 중이신가 봐요. 네, 시와 그림이 부르는 항해자입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리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폭염을 이기는 선곡 은혜의 시간으로 더위 잊어버립니다. 파스텔 사랑님 사실 찬양에 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다 보면 더위가 조금 가시는 듯한 예, 그런 느낌 드실 겁니다. 순시미 님도 오셨고요. 감사해연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6067번 쓰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사에서 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지금 일하는 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딸 용주 잘 다녀와. 용주와 함께 듣고 싶은 곡이라고 쓰신 은혜가 저희 일부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곡 대신 용주님을 응원하며 정은의 너에게 함께 듣겠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지금 찬양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은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폭염에도 밖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 생각하면 에어컨 바람에서 일하는 저는 덥다는 말조차 꺼내는 것도 미안합니다. 아들아, 수분 섭취하면서 쉬엄쉬엄 일하거라. 엄마의 마음 담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올리브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그래도 힘든 가운데 일하지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라님께서 평촌교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입니다. 오고 가는 동안 아이들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요. 더위에 지치고 예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애쓰는 모든 손길 또 그 마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라별님도 오늘 딸 수련회 가는 날이라 교회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인데요. 2박 3일 동안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월중앙교회 청소년부 파이팅! 이 소리가 전달이 되겠죠? 예수님의 오기님, 겨울방학 성면공사로 여름방학이 없는 중학생 아들이 폭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교하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얼굴은 더 까매지고요. 살은 쏙 빠지고 학교에 에어컨도 고장으로. 이거 웬일입니까? 진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나와서 너무 덥다고 합니다. 폭염에 더위와 싸우고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견딜 힘과 체력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 가면 더워도 친구들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공도 차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너무 지칠 수 있거든요. 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길 엄마의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공주마마님께서 오늘 저 생일이에요. 42번째 생일. 저를 잊게 해준 우리 엄마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요. 찬송가 200장 신청합니다. 엄마가요. 이번 주일에 처음으로 특송을 부르십니다. 연습할 수 있게 부탁드려요. 공주마마님 잘 태어나셨고요.

5셀 리더로 딱 중심에 서서 엄마같이 모든 셀원들을 챙기시는 분인데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시는 일 하시는데요. 항상 그 순간에 틈이라도 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십자가 키링을 흔들어 대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본받고 싶은 우리 전미정 집사님. 이 멋진 날 저와 9816셀 모두 이 더위보다 더 열렬한 애정을 담아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집사님,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로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 전미정 집사님의 N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열심에 또그 믿음에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기쁜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축하곡으로 들려드려요. 찬송가 200장입니다.

어쿠스틱 머신 앨범에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공주마마님의 42번째 생일, 하나패밀리님이 얘기하신 전미정 집사님의 예, 얘기대로 정말 세상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생일 축하곡으로 들었고요. 아, 아름다운 한테님, 아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제주도 여행 갔다가 아버지가 그 손가락이 삐어서 부어서 병원 갔다는 사연 들으셨죠.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근육이 놀라서 좀 부었다. 휴, 다행입니다. 냉찜질해서 예, 여행길에는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유반성님 성경 1독 했습니다. 이런 축하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잘하셨고요. 9167번님은 휴가라서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방송 좀 듣기 어려운 시간대라 듣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휴가라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반갑고 좋습니다. 안지영님께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콕 들리고 힘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통증이 없고 말리 낫기를 또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라파파님, 8월부터 회사가 조직 분리가 되면서 일부 직원은 퇴사하고 또 일부 직원은 다른 회사와 일하게 됐거든요. 전 회사에 남아서 업무를 하게 됐는데 대신 업무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약간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애쓰지 않아도 돼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요즘에 일이 줄어드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지네요 하셨어요. 이분은 일이 있어야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매일 강강강이겠어요. 약도 좀 있어야 쉬어도 가고 또 거기에 돌아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다른 직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1부에 바람의 향기님이 신청하신 약속드린 너는 혼자가 아니야 김영미의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고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종원이었어요.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입니다. 이 찬송은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기도송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성도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들을 열거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혜로 충만하게, 죄로부터 정결하게, 야곱 같은 믿음을 갖게, 주의 사랑을 받게, 그리고 성령과 늘 교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102편 2절 말씀으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0: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0: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0: 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7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행함이 함께 일하게 하소서. 현재의 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소서. 현실을 헤쳐나갈 명철한 생각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를 바르게 찾아내고 발전시켜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영적 민감함도 허락하옵소서. 그 출발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의 자유함으로 임하소서. 각 개인을 묶고 있는 좁은 소견과 안목은 예수의 너비와 예수의 깊이로 넓어지고 깊어질지어다. 가문의 흐름에서 결박된 오래된 습성과 기질적 특성은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질지어다. 현실을 묶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모든 영역이

끊어지고 끌러지며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보혈의 피로 모든 결박이 풀리고 자유함의 영이 임합니다. 나를 이기고 현실을 해치며 환경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집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열려집니다. 오늘도 행함으로 일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7일 금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신승희의 노래로 찬송가 308장 듣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트루바가 부릅니다.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어서 에덴 밴드가 부릅니다. 귀한 선물.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52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52편.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셀라.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죄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성경 낭독 시편 52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예수전도단이 부르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조수진의 찬양입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어느 순환자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에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 그리고 희망을 말합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철도, 석유, 철강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고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낯선 땅 미국에 들어온 가난한 이민자들 중에는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천신만고 끝에 성공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많은 재산과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외국에 나가 성공한 또 한 사람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활적으로 외국에 간 것이 아니고 타위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상류계층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조국인 유다는 BC 586년

오야김 왕때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다니엘은 그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붙잡아온 일반 포로들은 노예로 부리고 왕족이나 귀족 가문에서 용모와 지혜가 뛰어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후 그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관리로 등용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왔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벨론은 메데파사에게 멸망했고, 그 나라의 왕 다리오는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발탁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왕조에서는 선대 왕의 신임을 받았던 신하가 후대 왕에게도 인정받고 자리를 보존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패권이 페르시아로 옮겨간 상황에서는 멸망한 제국의 신하가 새롭게 흥황한 제국의 신하로 중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페르시아의 모든 총리와 방백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진실했으며 청렴 결백하여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인격과 실력과 영성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됨됨이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최고위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으니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일을 잘못 처리한 적은 없는지, 권력형 비리는 없었는지, 도덕적인 허물은 없었는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작은 잘못이나 허물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반듯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그가 피하기 어려운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자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던 신하들의 제안을 받은 다리오 왕은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시행하면 백성들을 쉽게 통치할 수 있고 왕의 권위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 전국에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왕의 금령이 내려진 후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시간을 정하여 세 번씩 기도한 성경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번제란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 두번 드렸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다니엘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정오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0: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있을 때, 전쟁에 나갈 때,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죄를 회개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기도가 몸에 밴 습관처럼 되었고 생활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자세는 겸손하고 간절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해도 믿음은 그것을 뚫고 나가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다니엘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 처자들을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감사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고 악한 자들을 물리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8월 7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위클레시아가 부르는 목마른 사슴이 콰데스의 찬양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의 날개 선교단이 부르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기독교협의회가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2026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1986년 스위스 글리온 회의에서 남북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평화의 정신을 기억하며 전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교회의 사명과 세계 교회의 연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한반도를 비롯해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필리핀 등 세계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해 각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고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DMZ 평화순례,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예배 등을 이어가며 한반도와 세계의 상처를 함께 마주하고 평화를 일구는 교회의 역할과 비전을 다시 묻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의 허위학력 기재 논란을 일단락하고 권역별 정견 발표회에 들어갑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관위는 최근 모임에서 목사 부총회장의 입후보한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의 보안 서류를 검토한 끝에 후보 등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관위는 선관위 위원들에게 후보 등록 인정 여부를 물었고 15명의 위원들 가운데 13명이 후보 등록을 찬성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황 후보의 허위학력 표기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낸 목사 부총회장 후보 김한호, 전세강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박기상 장로에게도 주의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계 중화권 목회자와 성도 3천여 명이 지난 3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오살리 최자실 기념금식 기도원에서 중화권 교회의 부흥과 복음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OCCK 아시아 방한성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권 선교 사역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해된 교회가 사도신경을 주제로 작년 여름 수련회를 열고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장벽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높은 담이 있어요. 그러나 장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장벽은 장벽이 아닙니다. 장벽은 기회입니다. 장벽 없는 시온의 대로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야라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불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침몰시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을 질식시키지도 못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될 뿐더러 여러분 다음 세계로 여는 게이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날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하신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하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장벽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장벽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력으로 사는 것, 라이센스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은총, 은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수면 위로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기가 막힌 아틀란티스라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물 밑에 있으면 지도에 표기가 안 됩니다. 바다에 있을 뿐이에요. 창세기에서 물과 육지와 경계가 없습니다. 땅이 수면 밑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포가 있습니다. 무타, 드러나라. 여러분의 꿈이 있죠. 그런데 그 꿈이 바다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거대한 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도 바다 밑에 있으면 그건 바다로 표기되는 것이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꿈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굉장히 명석하고 영적 천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에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때에 떠오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떠오르는 것은 자기가 수영장에서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떠오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떠오르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떠오르게.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의 이야기예요. 신학교를 건축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제자가 도끼질로 나무를 베다가 금방 홀라당 도끼를,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앞불사, 이것을 어떡할까? 그 제자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물에 빠졌습니다. 쇠도끼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빠졌냐? 빠진 곳을

0: 가리키라 했더니 손가락으로 빠진 강물이를 지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졌습니다. 엘리사는 이상하게도 나무가지를 하나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포인트 한 데 던지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웬걸, 웬일,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쇠도끼가 떠오르면서 취하라 하니 자기가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쇠도끼를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게 되리라. 제자가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 자기 집 짓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뭐 하려고 애쓰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따라가 꿈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 계세요? 오히려 상실감과 실망, 오히려 응답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까지도 상한 분이 계세요? 오늘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도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도끼예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도끼예요. 가정의 행복이 도끼인 분이 계시고 명예와 자존심, 이름, 라인센스가 도끼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허의 어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도끼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이 도끼인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에겐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도끼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기가 막힌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도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다가 그만 앞불사 내가 보는 눈앞에서 박물에 홀라당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은요 절망의 강, 절망의 늪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신명기 28장 34절에 보면 네가 네 눈앞에 보이는 일로 미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한국말이 여기에 나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 모든 것이 다 됐는데 잘 추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홀라당 쇠도끼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쇠도끼가 다시 떠오르게 되리라. 아멘. 내가 취하라. 아멘. 잃어버린 쇠도끼는 연장입니다. 도구예요. 여러분은 어떤 연장을 갖고 계세요? 자기마다 자기의 업에 연장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지요? 그러나 그 꿈을 꿈만 꾸다가 끝나는 사람 많아요.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쇠도끼는 연장인데 도구인데 내 꿈을 이룰 연장을 취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레스 대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칙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죠.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리컨펌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크게 다같이,
1: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0: 나의 하나님.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네. 당신은 성령의 불세를 받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네. 여러분, 쇠빗장을 꺾어버리며 모든 논문을 부셔 하나님은 길을 내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감추인 treasure, 보물과 보화를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갖고, 이 모든 것을 갖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여러분 위대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백 투 제루살렘을 한 위대한 일이 생겼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0: 에서 45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실상전환 되리라. 실상전환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모세의 연장이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찬양이 그의 연장이었어요. 다윗은 물맷돌이 연장이었죠. 아브라함은 별과 모래입니다. 이것이 그의 연장이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우물이 연장이었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으니까. 야곱은 사닥다리가 연장 아니었을까요? 그 사닥다리는 뭐예요? 장자권의 형상입니다. 장자권, 즉 야곱은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여러분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며 승리했다고 해도 하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살피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의 오늘 도울 도움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나니. 우리들은 어떤 연장을 갖고 있을까요? 야라시. 상속자가 나의 연장입니다. 나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야라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속자에게도 지치고 힘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말씀을 받은 거는 20몇 년 전이에요. 지금 자기는 99세인데 딱 보니까 별만 초롱초롱, 모래알만 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응답이 아니라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변화된 것은 없고 나이만 늙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아내의 태는, 자기의 신은 죽었고 말랐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이런 어려운 점, 이런 굉장히 꺾이는 점이 있어요. 절망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여러분 중에서 많은 지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이제는 일어날 기력조차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쇠도끼를 떠올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연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준비하셨냐면, 날카로운, 선명하고도 분명하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연장으로 나를 예비시킨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1: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0: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화살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화살.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연장을 시켜서, 단련을 시켜서 날카로운 화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요 여러분,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성의 한계를 뚫어버려요. 여러분의 경험의 한계를 뚫어버려요. 여러분의 과거라는 것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이 화살은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뚫어버리고 초자연적인 흐름으로 역사하는데 다음 세계로 여러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응답이 너무 지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나의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 크고 위대한데 나는 가만 보면은 예배할 땐 기쁘지만 현실은 실상 전환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한숨이 펑펑 나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치는 거예요. 자꾸 힘든 거예요.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엔 그렇습니다. 화살 한번 쏘아보셨어요? 화살을 쏘면요, 날이 선 화살을 끼워넣어야 됩니다. 활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뒤로 당겨야 됩니다. 뒤로 당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만작이라 그래요. 만작. 한번 해보실래요? 만작. 만작. 왜 만작이라 그러냐면 술잔에 술이 가득 채우듯이 만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술잔에 가득 채운 잔이 이 내가 뒤로 시위를 당겼을 때 쏟아부어지지가 않아야 돼요. 그 정도로 호흡을 멈추고 숨을 멈추고 딱 있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긴장되죠. 그러면 관역이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거야. 수박통만해 보이는 거야. 그때서 화살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 나를 하나님이 연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작하시는 거예요. 뒤로 당기시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관역을 한 발에 명중시킬 수 있도록 만작하시고 마침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템포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다가 조금 조금 기미가 보여요. 조금 조금 사인이 와요. 근데 그 사인도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가려운데 조금 긁어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4점을 넘어가요. 어느 순간 4점을 넘어가게 되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뒤에 당겨진 화살을 하나님이 놓으시는 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동트기 전에 도적같이 임한다. 동트기 전에 도적같이 임한다. 여러분 동트기 전에 임한다 해보세요. 도적같이 동트기 전에 임한다. 할렐루야. 응답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시위를 놓으실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활이 시위에서 벗어나 정확하게 관중을 하며 여러분 마침내 다음 세계가 다음 판이 확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 사람에게 신명기 15장 6절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실상전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실상전환엔 승부처가 있다. 여러분 승부처, 모세에게 승부처는 홍해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승부처는 요단강과 여리고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승부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승부처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승부처에서는 반드시 승부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승부 안 하면 이것이 여러분 죽을 지점 4점이 되는 것이에요. 4점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인데 학습이 됐어요. 아무런 트라이, 아무런 시도를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됩니다. 일만 생기면 안 돼, 안 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과거에도 안 됐으니까 안 돼가 먼저 나오고 그 안 돼라는 말 속에 파장을 일으켜서 나에게 에너지를 부르는데 내길이 부여한 에너지를 날 불사입니다. 그럼 학습된 무기력이 나와요. 시도는커녕 미리 짐작컨대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파동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켜서 나에게 겹겹이 쌓이는데 내 뇌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뇌 회로에는 모든 것들이 신호가 시그널이 다 겹겹이 쌓이는데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결론,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 과거의 저주스러운 것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 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승리한다. 돈이 승리할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승리할 것 같아요. 저의 한수가 승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백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승리한다. 믿음이 승리한다. 여러분 승리한다 해보실래요? 믿음이
1: 승리한다.
0: 믿음이
1: 승리한다.
0: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성령의 기적들은 놀랍습니다. 많은 인물들에게 많이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잘 알 거예요.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쇠도끼가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거고요. 그런데 쇠도끼가 어떻게 물 위에서 떠올라요?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영이 빛을 발해요. 영이 일어나게 돼요. 잠자던 죽었던 영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마치 수면 위로 드러난 것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순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흐르던 모든 흐름이 끊어져요. 그리고 대신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기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초자연적인 흐름을 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은 순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목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만난 흐름은 초자연적인 흐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 빅3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빅3를 우선 일진으로 하셨어요. 변화산은 누굴 데리고 갔어요?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굴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우리가 교육과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당시에 그들에게만 있었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것들에게 생긴 독점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이다. 나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떠오를 수 없는 쇠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건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제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떠오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스스로 찾고자 했으면 이 쇠도끼 못 찾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이는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번의 예배가 뭘 나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뭔가 임팩팅이 있을까?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당신의 가문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잘 보세요. 예배를 뒤로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세계적인 선교의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쫓아오다, 예배를 쫓아오다, 예배를 쫓아오다, 말씀을 쫓아오다, 말씀을 쫓아오다, 별을 바라보고 모래를 바라보는데 계속 하는데 들랑달랑 하는 거 파도뿐에서 오늘 만약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딱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산에 내가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으러 갈게 될 것이다. 내가 놓쳐버린 절망의 강에 빠져버린 나의 쇠도끼를 찾으러 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을 캘 수 있는 쇠도끼를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러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찾아주리라. 내 힘으로 못 찾아요. 내 힘으로 못 구해요. 그런데 내가 찾아주리라. 내가 찾아주리라. 당신의 질병에 건강을 누가 찾아줄 수 있어요? 당신 마음에 징계와 고난과 억압으로 있는데 누가 여기에 평강을, 누가 여기에 평화를, 누가 여기에 예루살렘의 샬롬을 선물할 수 있겠어요? 당신 인생이 온통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는데 누가 이것을 정리하고, 아니 여기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붙들어 높이 세우시리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흐름은 초자연적인 흐름이에요. 글쎄 인간의 이성으로 못 가요. 인간의 학문으로 못 가요. 인간의 철학으로도 안 가고 종교심으로도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이 있다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학원 가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아무리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디그리 PhD를 갖고 포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갈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이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불세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새도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통,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내가 여기 내가 스스로 찾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흐름 속에서, 초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꽂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당신을 연장, 즉 화살처럼, 하나님의 화살통에 있는 날쌘 화살 한 방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씨와 태어나서 아들을, 딸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인생에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3: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평안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 참 평안. 우린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온 몸에 병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자기 집으로 모여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몸을 쉴 방을 준비해서 편히 쉬었다 가기도 그렇게 하면서 죄종을 잘 섬기는 주님의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늘 이곳에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이 너무나 극진히 자신을 섬겨주기 때문에 하루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죄종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데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사환 기아씨가 말합니다. 남편이 많이 늙었는데 이 가정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미 남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없이 그냥 둘이 그저 적적하게 지내던 가정에 누뚱이가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눈만 뜨면 우리 애기 애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갈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걸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누뚱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녀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녀의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누뚱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절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슬픈 이별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는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방의 나라가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 말 하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문제 원인이 된 요나는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들어간 요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낙심하여 그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니느웨 그 앞에 바닷가에 터놓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절망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병에 걸려서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그 치료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환을 내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팔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기하시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죄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넴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 때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달려가서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인사 나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그래서 기아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게하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외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종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종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아씨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이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지금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채찍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고 주의 평안함을 가져 줄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호레이쇼 스페포드 씨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 뉴욕 트로이시에서 1828년 9월 25일 날 태어나셨는데요. 그가 법학을 전문해서 시카고 저명한 변호사로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노스웨스트 신학교의 이사와 운영위원으로도 섬겼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로서 재정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고 그를 열심히 섬기는 독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연거푸다고 왔습니다. 1870년 그의 42살 나이에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4살인데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 하나 딸 넷인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급성 전염병에 의해서 한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온 시카고가 잿더미가 되는데 그거는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과 대저택이 다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그가 섬기던 교회도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동무서자고 뛰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안나 스페포드는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갖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가 좀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부흥사의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여보 우리 온 가족이 휴식도 하고 또 부흥에도 참석할 겸 우리 영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과 본인이 같이 영국을 가도록 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때는 다 배로 여행을 하던 때니까 본인이 같이 가기로 한 날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먼저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보내기로 하고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에서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 호화여객선인 빌리드 아브로호의 승선에서 뉴욕항을 떠납니다.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했는데 출항한 지 7일째 되던 날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철거섬 로건호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12분 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 사고로 배 타고 있던 사람 3분의 2가 다 죽었는데 226명이 죽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스포트의 아내 안나만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첫째 딸 애니, 둘째 딸 맥이, 셋째 딸 베시, 넷째 딸 다네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국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한 안나는 남편에게 짧은 전투 한 통을 보냅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이 전보를 받아든 스페포드 씨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려오기에 곧바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항해 도중에 선장이 찾아서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배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내 따님들이 잠든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슬픔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선실에 들어가서 밤새 하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0: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열왕기하 4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 외동아들을 잃었는데도 평안하다고 고백한 수넴 여인이 그 믿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가판에 올라가서 끝없이 펼친 바닷가와 거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찬송을 짓습니다. 네가 탄생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삶이 잔잔한 강처럼 평안할 때도 있고 거대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고난을 폭풍을 만나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보니 파도치며 달려오는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저렇게 파도치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와도 주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이 절을 짓습니다. 점악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에서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3절을 짓습니다.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었는데 뭉게구름 사이로 내 딸이 아파하고 손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펜을 들어 4절 가사를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스피버드 씨는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1881년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유대의 소년 엘리야호를 양자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를 섬기는 일에 그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메리칸 콜로니 공동체를 세워서 고아원, 병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1888년 9월 25일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눈뿐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함을 고백하며 주님 영광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견슬 일어나가는 주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둘기가 날지 못하는 고양이에게 물려 죽습니다. 비둘기는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만 얼어붙어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0: 다고 합니다. 비둘기를 죽게 하는 건 고양이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꼼짝할 수 없다는 자신의 마음이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8월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사상 처음으로 발령된 가장 뜨거운 여름인데 혹시 당신의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즉 시작했어야 하는 일인데 8월 올해의 절반이 넘게 지나도록 나는 하기 싫다고 나는 절대 못한다고 꼼짝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렵다고 일단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일도 일단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할 것 같던 일도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결국 이루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나는 잘 못할 거라고 미리 걱정하지 맙시다. 오히려 시작조차 하지 않아서 내가 놓치게 될 기회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이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공부할 수 있다. 나는 일할 수 있다. 나는 아프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나는 전도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나는 평안할 수 있다. 나는 용감할 수 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서 일단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인생의 앞날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마음 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1: CBS
2: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여름이면 무더위 쉼터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마을회관처럼 전국에 9만 3천 곳 정도가 있다는데요. 누구나 특별한 자격이나 신청 없이도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습니다. 예, 여름에는 이렇게 문턱을 낮추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에어컨 바람을 함께 쐬는 것도, 그늘막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것도, 시원한 물 한 잔을 권하는 것도, 어쩌면 이 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아닐까요? 가끔은 이유 없이 서로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 보는 거. 오늘도 또 그렇게 한 번의 무더위를 건너가 보도록 하죠.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카펠라로 들으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The Spacious Firmament,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많은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한 줄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한여름의 절정에서 맞이하는 오늘 입춘날 아침, 입추를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현재 서울 목동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어제 영등포구의 한낮 기온이 40도를 찍었는데요. 계속 최근 뭐 한낮에는 39도, 40도까지 오르니까 아침 시간에 30도 정도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버틸만하다 느껴질 정도예요. 예전에는 여름이 나은가요, 여러분? 겨울이 나은가요? 하면 특히 밖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겨울이 아무래도 고된 계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여름이 좀 더한 것 같지 않나요? 겨울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마스크 끼고 귀마개하고 목도리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방안을 하고서 핫팩으로 잠시 몸을 녹일 수라도 있는데 여름에는 옷의 무게를 아무리 가볍게 해도 덥고 뭐 냉방기구, 이렇게 휴대용 냉방기구, 뭐 손 선풍기를 써도 덥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 한 특히 밖에서 일하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주차 관리하는 분들 보면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모두가 고생이 많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을게요. 문자 참여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고 미친 수학자라고 조소를 당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해 이단자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루이 파스퇴르는 백신을 통한 면역 개념을 제시했을 때

어이없는 결투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우표 사용을 제안한 로랜드 힐 역시 망상가로 취급받으면서 웃음거리가 됐다 합니다.

이처럼 진리란 처음부터 환영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독한 싸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결국 역사는 그들의 고군분투가 옳았음을 증명했네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파도는 온 세계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반대와 조롱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도 그들 앞엔 많은 저항과 핍박이 놓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를 붙드는 자는 외롭고 두려울지라도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 곁에는 아직도 진리 밖에서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파도가 그들의 심령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도록 거룩한 고군분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된 진리를 깨닫는 믿는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거룩한 고군분투

에이미 그란트, 빈스 길, 부부입니다. I need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이 이어진 메들리 접속곡. 8월 7일 금요일 아침, 잠시 교수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놀라셨죠? 게스트를 실제로 모시려는 건 아니고 교수님 한 분이 게시판에 사연을 쓰셨는데요. 한국 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 반도체 장비 개발과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어려워요. 이동진 교수님이 우리 프로의 애청자셨군요. 이 교수님께서요. 반도체와 믿음의 세계, 반도체와 믿음의 세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첫째, 무에

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다. 반도체는 실리콘을 만들고 재료로 하고 신앙은 흙을 재료로 해서 둘 다 먼지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설계도를 믿는다.

경계한다. 이러한 반도체와 믿음의 세계의 공통점을 이동진 교수님이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리하여 이렇게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나누어 주셨네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한 줄 한 줄 짚으면서 들으니까 다 공감이 가요. 감사합니다. 찬양도 듣고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순주님의 신청곡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농장에서 김장배추 무밭을 만들면서 은혜로운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잘 듣고 있습니다. 3282님의 김장 준비 얘기가 와, 참 반가운데요. 여러분, 폭염경보라는 네 글자의 위력이 더 셀까요? 아니면 입추라는 두 글자의 위력이 더 강력할까요? 자, 입추까지 왔습니다. 한여름의 절정에 아직 발을 담그고 있지만 황금빛 들녘을 상상하면서 Sting Fields of Gold 입추 특송으로 골랐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6: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박성태의 뉴스 쇼.
1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과 부동산 정책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제주, 인천, 강원대구, 경북 지역에서 순회 경선이 열립니다. 첫 주차 경선 당대표 후보 간 격차가 1%포인트 미만이었던 만큼 경선 2차전 결과가 다음 주 호남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전 순회 경선의 향배 오늘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에서 함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입니다. 먼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5: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6: 전당대회가 띄운 조이대 탄핵.
5: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얘기를 했죠?
6: 네, 시작을 송영길 후보가 했는데요. 그제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예. 당대표가 되면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기자회견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7: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4명을 추천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재청을 합니다. 그런데 조이대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재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직무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습니다.
6: 예.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그 다음에 X에 글 써가지고 공감한다라고 했거든요. 송영길 후보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됐다라는 거예요.
5: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을 했는데 그 다음 후임 지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군요.
6: 그렇죠. 반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제청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직무유기라는 거고요.
5: 예.
6: 두 번째는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비상계엄이 위법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내지 않고 그냥 침묵했기 때문에 이건 곧 동조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5: 예.
6: 그다음에 대선 개입 의혹,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근건데, 작년 대선 때 당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는데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예. 기억하시는 게 아마 그 김문기 모른다, 이 발언이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당대표 토론회가 그제 또 있었거든요.
5: 예.
6: 여기서도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로 공격을 하면서 정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 내고, 김민석 후보도 탄핵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 예.
6: 그리고 나서 어제 문화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청와대도 이 대법관 재청 지연에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어요.
5: 예.
6: 그 기사를 좀 면밀하게 보니까 한 명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
5: 여권 핵심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청와대도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 공감해,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군요.
6: 네, 이건 좀 읽어드리면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송, 김 후보만의 의견이 아니라 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5: 예.
6: 청와대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인용을 해서 이제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5: 예.
6: 그랬는데 청와대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입장을 냈는데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 및 거취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5: 예.
6: 대신에 인사 재청은, 대법관 재청은 신속히 이뤄져야 된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청와대, 당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두는 건 송영길 캠프만 일단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5: 예.
6: 그러니까 송영길 캠프 쪽에선 이거 당대표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의원들도 많이

0: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슈는 살아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청와대 쪽의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요약하면 세 줄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한 논의도 아니다. 이게 왜냐면은 탄핵 관련된 얘기 한정하면은
1: 예.
0: 3권 분립돼 있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서 논의를 하겠느냐. 이게 두 번째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와대 바쁘다.
1: 예.
0: 부동산 문제, 주가 문제, 처리할 우선순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법원장 탄핵 가지고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용된 관계자에 대해서도 좀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들렸습니다.
1: 예.
0: 그리고 친명계 의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좀 비슷한 반응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전당대회 때 선명성을 부각하다 보니까 후보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 같고 청와대는 우선순위는 아닐 것 같다. 청와대의 우선순위는 아무리 봐도 세제 개편안, 특히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요. 또 민주당의 뭐 인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예전에 그 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빗대가지고 일본인으로 이렇게 지칭해서 예. 막 공격하는 그런 뭐 멸칭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때 당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당내에서 강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주 주요한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당시에 뭐 사법개혁 얘기가 이슈가 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민주당 내 분위기가 거셌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고
0: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1: 일단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좀 띄운 소재다 뭐 이런 느낌인 거군요.
0: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또 짚어보겠습니다. 조희대 탄핵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보면은 약간의 갈등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일단 송영길 후보가 송영길 의원이 이거를 청와대랑 교감을 해서 했느냐
1: 예.
2: 모르죠. 모르는데 뭐 조희대 탄핵까지 교감을 했으리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이 문제 제가 이거는 지난 예전에도 한번 뉴스연구소에서 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노태학 그 대법관이 퇴임한 지가 3월 3일이면은요. 지금 5달이 넘었습니다.
1: 예.
2: 6개월 차에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예.
2: 그러니까 좀 늘어진 적은 있거든요. 그것도 갈등이 과거에 있어서 늘어진 적이 있었는데 길어봤자 뭐 한 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 예.
2: 2주 뭐 이 정도 이제 늘어진 적이 있고 이게 미리미리 절차를 또 밟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하면은 이제 반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2: 그래서 지금 이번에 노태학 다음에 이흥구 대법관도 지금 퇴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에는 이제 뭐 법원 인사들도 들어가는 거죠.
1: 예.
2: 그래서 최근에 정성호 장관이 만난 게
1: 그 자리인 거죠.
2: 그 자리인 거죠. 예. 걱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권도 있었고 청와대도 있는데
1: 예.
2: 다만 이거를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할 일도 많고 진짜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안 했는데 이제는 더 좀 있을 수가 없다.
1: 예.
2: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이런 공감대는 좀 있지 않았나. 이거를 좀 환기시킨 게 아닌가.
1: 예.
2: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1: 예.
2: 근데 이 권한이 그러면 어디까지 서로 권한이 있는 것인가를 놓고 되게 예전부터 좀 논쟁이 있었어요.
1: 예.
2: 대표적으로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임명, 대법관 임명을 놓고 갈등에 빚었던 게 최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고
1: 예.
2: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정부에 걸치게 돼서 무조건
1: 좀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군요.
2: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맨날 이렇게 정권 재창출을 한 경우도 있지만 예. 맨날 바뀌잖아요. 이렇게
1: 예.
2: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보 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정부의 대법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2: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때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거부권 검토할 수 있다.
1: 예.
2: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원래 후보 추천위가 있어서 여기에서 네 명의 후보를 대법관 후보를 만들죠. 이 중에 한 명을 대법원장이 재청 이 사람을 임명해 주세요라고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건데,
2: 그렇죠.
1: 대통령이 앞서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아니 나 거부권 할래. 서로 안 맞으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은 하지 않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좀 개입을 했었어요.

0: 그런 예. 것까지 근데 이제 좀 말이 많으니까 어쨌든 독립적으로 4명 올라오면은 그 중에서 예, 정확하게는 3명 이상입니다. 근데 예. 보통 이제 4명을 올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임명을 하는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는 그래서 이 사람 올리면은 거부권 할 거야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중도 성향의 인사로 이렇게 된 사례가 있고
1: 예.
0: 그 이용훈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 극심한 갈등을 빚었어요. 그때도. 예. 근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느 정도 이명박 대통령과 악연이 있었냐면은 이명박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이었어요.
1: 예.
0: 대법관인데 대법원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갈등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달 가까이인가 그때도 갈등이 빚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없는 건 아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이거를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갈등은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0: 예.
1: 대통령의 임명권 간의 갈등이네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난 이 사람이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대법원장이 난 그 사람 별론데 그래서 재청을 안 하면
0: 예.
1: 이건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거군요.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군요.
0: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한 3월쯤에 언론 보도 많이 나온 거에 보면은
1: 예.
0: 대법 청와대에서는 너무 획일화된 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을 좀 바꾸고 싶어하고 그래서 좀 진보 성향에
1: 예.
0: 좀 아니면 젊은 세대를 좀 임명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4명의 후보 중에. 여기에서는 이제 기수 뭐 이런 거를 기수를 뛰어넘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1: 예.
0: 해서 난색을 표했고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견이 있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고 이게 한 명이 아니고 이제 두 명이 됐거든요.
1: 그렇죠.
0: 이용구 대법관도 이제 퇴임을 해서
1: 다음 지금 달에 이제 퇴임하니까.
0: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지금 줄줄이 해야 돼요. 지금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 명태균 여론조사 받은 게 이게 무죄냐 유죄냐 막 다들 판결이 다르니까 그 대법원
1: 예.
0: 전원합의체를 열렸는데 대법관이 두 명이나 없이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게 13명이 지금 그래도 해야지 권위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권이 칼을 뽑았다 이거는 송영길 후보가 총대를 메고
1: 예.
0: 그 나머지 후보들이 좀 이렇게 근데 다만 탄핵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죠 솔직히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단대회 용이기도 하고 압박용이기도 하고 좀 양수겸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일단 대법관 재청 문제 임명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탄핵에 공감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 다만 인사재청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가 그곳을 파고들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게 좀 소구하기 위해서 아예 탄핵시키자 이렇게 압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2: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계속 정청래 후보가 자기 성과 이렇게
1: 예.
2: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법 개혁인데 그걸 이제 송영길 후보가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실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2: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크진 않습니다.
1: 크진 않다.
2: 탄핵은요.
1: 탄핵은. 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뉴스 듣고요. 두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2: 서범수 징계로 갈린 장동혁과 정점식.
1: 예, 서범수 의원. 사실 불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오는 포럼에서 부적절한 망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일단 최고에서는 윤리의 엄중 조치를 얘기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좀 입장이 달랐다고요?
2: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보면은 일단 이 사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서범수 의원이 그 토론에 가가지고 돌려차기 한번 해라 진종호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예.
2: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고요. 이게 결국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그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고 그 전에 나왔던 발언인데 그 고통을 좀 건드리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1: 예.
2: 그래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징계 문제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흐름을 보면 그 다음 날, 그 발언이 나온 다음 날에 장동혁 대표가 그제였죠. 이건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징계 요청서 접수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따지기 전에 그냥 당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
1: 예.
2: 강경한 발언을 내놨고요. 근데 이 발언도 사실은 이제 하루 정도 뒤에 나왔거든요. 뒤에 나왔고 장 대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1: 예.
2: 당 고위 인사한테 제가 왜 바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어본 이유가 민주당의 사례를 보면 정청래 예전에 전 대표가 윤리감찰단한테 지시했다 뭐 이런 거 속보로 막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1: 예.
2: 뭐 예를 들면 뭐 강선 의원 공천 언급 의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그리고 뭐 이춘석 의원의 그 차명 주식 거래 의혹 뭐 이런 거 나왔.

0: 있을 때 윤리감찰단에 바로 지시해가지고 징계하겠다라는 걸 시사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은 이 당헌당규상 최고위가 징계를 의결할 권한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또 법원 가서 다시 뭐 가처분 걸리거나 이런 상황들도 좀 염려가 됐던 게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계파 갈등으로 비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친한계잖아요. 서범수 의원이. 예.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이제 뒤늦게 판단을 해가지고 강한 징계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최고위원회의도 같은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표했다라고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언행의 심각성에 공감을 했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에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히 더 나간 표현은 뭐가 있냐면 탈당으로 징계를 피하면 안 되고 윤리위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 게 맞다는 논의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예. 공무원들 보면 뭐 잘못해가지고 징계받을 것 같으면은 사표 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징계를 심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사표를 안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뭐 연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어쨌든 당에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1: 뭐 의원 면직이냐 아니면 해임이냐 파면 같은 거냐 이 차이군요.
0: 맞습니다. 최보현 수석 대변인 브리핑이 오전 10시 6분이었어요 어제. 그리고 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12분 뒤에 입장문을 냈거든요.
1: 예.
0: 입장문 내용을 보면은 부적절한 언행이다, 원내대표로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 내용만 보면은 최고위 의견하고 같구나. 그래서 저는 기사를 국민의힘 최고위 서범수 징계 공감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기사를 쓰는 와중에, 그러니까 오전 중이죠, 원내대표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대신 사과하는 거니까
1: 예.
0: 더 이상 당내 갈등이나 문제 일으키지 말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징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징계하지 말라는 거다.
0: 네.
1: 예.
0: 그래서 이게 제가 아 이러면은 장 대표 뜻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이견 노출이라고 쓰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이견 노출이라기보다는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실수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나서도 제가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권영진 의원 징계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과 수용한다라고 입장을 냈었는데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과를 나는 수용은 하는데 징계는 징계 절차대로 가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개입은 안 하겠지만 징계 반대는 아니야 이런 정도의 의미였거든요.
1: 나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수용한다. 징계 절차는 뭐 윤리위 같은 데서 알아서 이거였군요.
0: 네.
1: 권영진 의원 때. 역사자분 권영진 의원이죠.
0: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 거는 왜 안 봐주고 요거는 왜 징계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영진 조경태 의원은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한 게 아니냐.
1: 예.
0: 그런데 이제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을 비판하려고 하는 취지의 토론회에 가서 실수를 한 걸로 보인다. 그 의도성의 차이가 있다. 이거 첫 번째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건 양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느 정도 봐줬기 때문에 이거는 또 봐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게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징계로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리고 이제 이건 원내에서 나온 반응은 아닌데 당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저기 징계하려면은 조강한 최고위원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그 김성규 의원한테 기자들 앞에서 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반대되는 의견도 좀 하나 전해드리면은, 지도부 의원하고 또 얘기를 해봤더니 이 서범수 의원 건이 터지고 나서 그 단톡방에, 그러니까 의원들 모여있는 단톡방에 글이 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글이 안 올라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래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통 대한가미래 소속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대한가미래에서 권영진 의원권도 그렇고 서범수 의원권도 입장을 안 낸다.
1: 그러니까 예.
0: 이거는 조금 이것도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동시에 들리고 있습니다.
1: 네, 그 뭐 징계하자는 얘기를 꺼내기도 그렇고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꺼내기도 그렇고 애매한 단톡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는 제가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대신 말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0: 맞네요. 예. 예.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봅니까, 김준일 평론가는?
2: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예.
2: 당 대표는 좀 전체적으로 당 의원들하고도 같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완벽하게 장동혁 대표하고 같은 노선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줄

0: 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도 너무 징계 세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밝히고 예. 그랬잖아요. 징계가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조금 차별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당내 갈등 뭐 이렇게 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입장 포지션을 좀 취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박순봉 기자가 얘기한 거에 조금 이제 이 타임라인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했을 때는
1: 예.
0: 당내에서는 징벌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라고 오전에 얘기를 해요. 근데 오후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다른 건으로 기자회견을 갔는데 여기에서는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기류가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어제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지도부가 모두가 이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니까
1: 예.
0: 이게 친한계 아니면은 뭐 이제 세신파 이쪽에서는 장도혁 대표가 이거를 잘못한 거는 맞는데 서범수 진종호가 근데 이거를 계기로 또 징계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당권파들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이제 다 SNS에 글을 썼거든요. 예를 들면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예. 대안과 미래가 아니라 멱살과 돌려차기로 개명해라 뭐 이렇게 SNS에 쓰고 그리고 장해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내가 만약 당권파가 멱살 잡고 당권파가 돌려차기 했으면은 가만히 있었겠냐. 친한계가 융단폭격 퍼부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틀린 얘기는
1: 물론
0: 아니에요.
1: 물론 맞는 얘기 같아요.
0: 예,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안과 미래가 이제 두 사람이 연달아 이렇게 뭐 징계 대상이 되니까 이제 좀 할 말이 없어지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더 공고히 하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징계 형평성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장해찬
1: 예.
0: 이분은 이제 늙은이가 제정신인가 예전에 그 고문들이 이렇게 그 좀 잘 해보라고 화해하라고 예. 의견을 냈을 때 그러니까 한동훈 징계 철회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도 예전에 김혜지 의원 막 있었잖아요.
1: 예.
0: 절차도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징계 절차도. 그리고 최근에 윤용근 의원이
1: 예.
0: 그때 이제 정몽규 회장
1: 예.
0: 잘 이제 배려하지 선배가? 못해서 예. 그 문자도 아예 징계 절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된다. 뭐 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1: 아무래도 점정식 원내대표는 이제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들어가면 이게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고 뭐 그런 걸 좀 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2: 네, 그렇죠. 예. 네.
1: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2: 두 개의 부동산 간담회.
1: 예, 어제 부동산 간담회가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토론회였는데 일단 민주당의 서울시당 간담회 내용부터 좀 볼까요?
2: 민주당 서울시당이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은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은 정부가 지금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나서 그 대응으로 간담회를 한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전 과정들을 보면은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내는 그런 모임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그 서울 지역의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총선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모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면밀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일단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2: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는 1가구 비거주자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과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데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직장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1: 예.
2: 이제 아이들 학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1: 물론 이제 세제 개편안에는 그런 사유라면은 3년 동안은 거주 기간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긴 해요.
2: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도 더 유의하는 가능성이 좀 열렸는데 어제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 예.
2: 그 정책 홍보하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기간을 늘린다거나
1: 예.
2: 아니면 이제 사유도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일단 세제 개편안은 내놨지만 그 여당에서도 일부 좀 이견들이 나오고 면밀하게 보자 이런 입장들이 나왔고 정부에서도 조금 수정하는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2: 또 오세훈 그 서울시장은 부동산 대토론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일종의 그 미러링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부동산 대토론회를 했잖아요.
1: 뭐 여러 전문가들, 시민 뭐 여러 또는 뭐 유튜버까지 이렇게 모였었는데 비슷한 형식이었군요.
2: 맞습니다.

0: 거의 비슷한 형태로 했고 100분 정도 이어졌고 50명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부동산 전문가, 교수 뭐 이런 인물들이 쭉 일반 시민들도 포함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세훈 시장 크게 두 가지 표현 전해드릴만 한데 보유세와 양도세 많이 올리는 거 보면서 국가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 이게 좀 예. 화답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 이제 참석자가 한 얘기를요. 그리고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참석자들도 대체적으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낸 상황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의 간담회 또 오세훈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 간담회 얘기했었고요. 오세훈 시장은 용산 어린이 정원을 언급했네요. 이게 사실은 그 공원인데 어린이 정원. 정부에서는 여기에도 좀 집을 짓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반대군요.
0: 예,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 중에 여기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오 시장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 녹지가 별로 없는데 서울에 이 녹지 정도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후손들한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다음 주 정도로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뭐 5만 호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용산 어린이 정원도 그렇고 서울시랑은 약간 삐끗삐끗하는 느낌입니다.
2: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일반 시민들, 뭐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대책이고 뭐고 발표고 뭐고 직접 집이 공급돼 가지고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거가 오지 않으면은 이 발표에 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1: 발표가 뭐 이전 정부부터 해서 조금 신뢰성을 잃은 것 아닌가 공급 대책은.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한 1년만 지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잘 되지도 예. 않고.
2: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 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뭐 150만 호 공급하겠다, 뭐 180만 호 공급하겠다, 막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예. 다 전국적으로 추적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1: 눈에 보여야 된다.
2: 최소한 착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데 지금 착공한데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예.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공급한다라는 발표만으로 뭔가 이게 좀 해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어제 서울시당 민주당 서울시당의 그 간담회 제목이 이거예요.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서울 지역 민심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1: 예, 사실 네.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을 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 세금 올린다고 하면 저항도 세고 이럴 텐데 욕도 먹겠지만 그런 거 하라고 나 대통령 시킨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은 했는데 저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겠다라는 건데 의원들의 입장은 또 다르군요.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이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오세훈 시장 책임론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광역단체장,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공약한 것도 다 못 지키고 있다.
1: 예.
2: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이제 나오면서 4년 전에 나오면서 공약했던 게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1: 예.
2: 모아타운이 뭐냐면은 너무 대규모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소규모 빌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거 짓는 거 이거거든요. 그 굉장히 의욕차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을 해왔는데 그게 전국에 그러니까 서울에 124개소 막 이 정도 되거든요.
1: 예.
2: 와 준공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4년 동안.
1: 그러니까 추진하겠다고 한 곳은 많은데 예. 아직 어쨌든 준공된 건 없다.
2: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다 모르겠습니까? 국힘도 알고 민주당도 다 아는데 이제 자식이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다들 공급을 못해.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서울시 민주당 서울시당 간담회에서도 예. 오세훈이 공급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이제 또 비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프레임 전쟁이 앞으로도 좀 치열하겠다.
0: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저 부분을 민주당 의원들이 종종 얘기를 하는 게 예.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에 공급을 잘 안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가 혹시 열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총선 때 부동산 책임론을 이쪽에 못 넘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1: 예.
0: 제가 어제 좀 수도권 의원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뭐 서울 지역 의원들은 아주 기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이 꽤 이 문제로 탈당을 하는 것 같다. 이거 한번 알아봐봐라.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0: ISA 계좌 얘기도 같이 하던데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원들이 꽤 많이 이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세제 개편안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약하다는 사람도 있고 강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버리냐

0: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세제 개편안 내용은 이제 저희가 야당 얘기를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재경희 간사 배준영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오늘 뉴스쇼 1부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세 세금 폭탄이다 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좀 자세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일단 어제 서울시에서 부동산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혹시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5: 네, 그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가격 안정, 그리고 예. 대출 문제, 공급.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게 거꾸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게 서울에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0: 예.
5: 지금 세입자들은 집주인 전화 오기가 무섭다고 그러는데
0: 예.
5: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차 입법에 의해서 4년 동안 이 거주가 어느 정도 이제 보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예.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은 그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월세 문제라든지
0: 예.
5: 공급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용산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0: 예.
5: 여러 지역을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5만 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은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의 삶의 질을 낮추는 그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0: 예.
5: 그리고 뭐 용산 어린이 공원을 뭐 이제 집으로 만든다든지,
0: 예.
5: 그리고 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2만 7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용적률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0: 예.
5: 실질적인 서울의 수도권의 공급이 확대되려고 하면은 서울시와 야당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몇 가지 공급과 세제 또 전월세 문제 등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또 서울시의 공급 문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0: 일단 저희가 좀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좀 쟁점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에도 비거주한다면은 뭐 양도세 때도 그렇고 종부세 때도 세 부담이 늘어나게끔 돼 있고 또 초고가 주택 1주택자에도 예를 들어 시가 40억 원 이상 되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는 조세 정당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결국은 그 조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문제인데요.
0: 예.
5: 그 보유세라든지 특히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복합적으로 올려버리면은 집주인은 오도가도 못하고 하게 되고
0: 예.
5: 결국은 그 부담을 임차인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거나 비거주한다고 그래서

0: 그분들이 다 재벌들은 아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렇게 보유세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그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결국은 전월세가 대폭 올랐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번에 보유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게 집을 갖고 있는 50, 60대라기보다는 30대가 70% 이상으로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예. 뭐냐면은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알듯이 그렇게 뭐 상품도 원가가 오르면은 결국은 소비자한테 다 전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부의 그런 보유세가 결국은 전월세 임차인들한테 올라가서 그 부담을 늘릴 거라는 것을 30대 분들도 잘 알고 있고.
1: 그러면요.
0: 또,
1: 예. 네네. 잠시만 네. 제가 먼저 여쭤본 말씀은 이게 조세가 정당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네. 효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네.
1: 일단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정당하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역효과가 있냐 아니면 그래도 긍정적인 작용이 더 크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부작용이 더 크다. 전월세에 네. 이게 전가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1: 첫 번째 질문인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럼 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0: 2008년도에 그 내린 결정을 보면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정은 헌법 불합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예.
0: 당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가 결정되고
1: 예.
0: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신설되기도 했는데
1: 예.
0: 이런 거는 이번 개편안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겁니다. 아무리 초고가 주택이고 뭐 고가 주택이라고 해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의해서 그걸 보호하기로 돼 있는데
1: 예.
0: 이번에 20년 만에 과세 기준을 보유해서 거주를 한꺼번에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국민 여론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거주는 자산의 사용 형태인데 사용 형태에 따라서 중과세하는 것은 과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말씀드린 김에 사람들의 자산 중에 90%가 이 부동산입니다. 대부분은 그 집안채가 가장 큰 자산인데
1: 예.
0: 그 특히 이번에 비거주를 한다고 그러면은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야지 거주를 인정을 해주는데
1: 예.
0: 예를 들어보시겠다고요. 그 집안채 장만하고 해외로 간 외교관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공기 좋은 시골에 요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입증한다고 해도 3년밖에 거주를 인정 안 해줘요.
1: 예.
0: 그리고 뭐 지방 거주 늘리기 위해서 그 세컨드홈 제도 만든 거 아시죠?
1: 예.
0: 그래갖고 세컨드홈을 가서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집이 있다고 그래갖고 거주 여건을 따지고 그러면은 세컨드홈 다시 팔고 서울 집에 와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좋다고 그래도 결과가 나쁘면은 그 취지가 퇴색되는 거고
1: 알겠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젠가요 청와대에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에게 피해 주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 예.
0: 이번
1: 알겠습니다.
0: 부동산 세제 개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1: 일단 이제 위헌 종부세가 과중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앞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2024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은 조세 형평성,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소수 의견에서 가중하게
0: 아니요,
1: 1주택자를 부담하는 거는
0: 2008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말씀드린 거고
1: 예, 지금 저는 2024년 거를 2008년 것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제가 2008년 것도 거를 말씀드린 거고
1: 예.
0: 종부세법 1조에는 주택 안정 주택 가격의 안정이란 말이 분명히 들어가
1: 있죠. 예.
0: 네네. 그리고 종부세를 통해서 이제 집값 안정을 해야 되는데
1: 예.
0: 그 사회자님 그 덜 똘똘한 채라는 말 들어보셨죠?
1: 예예예. 예.
0: 네, 그래서 이번에 12억에서 14억으로 하는 바람에 또 마용성이라든지 한강 주변으로 이제 전부 갈아타는 분들이 많고 덜 똘똘한 채가 이제 더 똘똘한 채가 되고 덜덜 똘똘한 채가 또 덜 똘똘한 채가 될 겁니다.
1: 예.
0: 그런 식으로 풍선 효과로 마구 이제 서울의 집값을 올려버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 이상 서울의 아파트 값을 올렸어요.
1: 예.
0: 그래서 종부세를 통해 갖고 그런 세제 정책을 펴는 가운데서

0: 집값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키지 못하고 더 올린다 그러면은 안 하는 일만 못한 겁니다.
1: 예. 그러면 제가 앞서 이제 과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게 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게 늘어나는 게 정당하냐라고, 왜냐하면 제가 정당하냐고 묻는 건 정부가 조세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 의견을 좀 여쭤본 겁니다.
0: 네, 네. 그래서 조세 정상화라는 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가 없어서 주거 사다리가 없어지고 청년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는데 예. 지금 조세 정상화라는 게 세제 정상화라는 게 과연 제일 앞에 내놓고 우리가 나라를 20년 만에 흔들 만큼 중요한 정책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1: 아무래도 여권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초고가 주택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네네. 얘기하는 반포의 주요 아파트 아리팍 네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40억 정도가 올렸거든요. 20억 원 하던 게 60억 원 됐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지금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가지고 네네. 있으면 더 오르겠지. 그러면 여기에 네. 세부담을 늘려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은 아무래도 이들이 더 가지고 있으려는 의도를 좀 줄이고 아마 양도세 네.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비거주에 대한 양도세 공제를 빼는 것도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최근 보도를 네. 따르면 초고가 주택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시장에도 제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거 아닌가요?
0: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1: 예.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1: 예.
0: 초고가 주택이 전체 통계 뭐 0.1%가 됩니까? 1%가 됩니까? 그리고
1: 시가 40억이 서울에 6만 9천 채가 있습니다. 예.
0: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세금으로 때려잡는다고 그래도
1: 예.
0: 어제 그 김인만 그 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서 했는데 그분들이 세금 두들겨 게 맞아 갖고 그걸 팔게 되면은 이 같은 리그에 있는 돈이 더 많은 현금 부자가 와서 사게 되는 겁니다.
1: 예.
0: 예, 그게 민생 안정과 주거 안정과 전월세 문제 해결과 뭐 물론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갖고
1: 예.
0: 전월세 시장을 완전히 그 도외시하고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지지자들의 어떤 40억 이상 이렇게 했다고 예. 때려잡았다고 하는 카타르시스를 얻고 그런 게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 예를 들어 뭐 도시
0: 정책의 예.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1: 예.
0: 네, 어려운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힘든 사람 등 떠밀어주고
1: 예.
0: 이런 게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제1의 그 조세 정책의 원칙인데 그 세금으로 때려잡고 그렇게 그 이분화시키고 그런 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1: 예.
0: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1: 예.
0: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어제 그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이
1: 예.
0: 그렇게 논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12일 날 부동산 공급 관계 장관 회의도 있고 그러는데
1: 예.
0: 저는 이게 11개 지금 세법을 고쳐야 되고 115개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해 갖고
1: 예.
0: 지금 정기국회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정하고 막아내야 될 야당의 간사 입장입니다.
1: 예.
0: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여권 내부에서도조차 그리고 공청회 한번 안 하는 뭐 이런 정책이 밀고 들어오는데 먼저 그 정부 여당에서 좀 여론을 잘 살펴서
1: 예.
0: 조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이제 초고가 주택의 부담 또는 비거주택의 부담은 그거 자체로 효과는 뭐 따로 볼 거고 전월세 대책이 부족하다는 얘기신 거군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0: 없습니다.
1: 제가 자꾸 얘기한 건
0: 네.
1: 분리시켜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전월세 네. 대책이 없다는 걸 비판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거주주택에 대한 부담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맥락이어서 제가 좀 구분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예. 일단은 일부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최은영 뭐 도시경영연구소인가 이 소장님 얼마 전 토론에서 얘기한 거는 초고가 주택이 집값이 막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특성상 키 맞추기가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 집값도 장기적으로는 끌어올리게 된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전월세 대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실제로 지금 상반기만 5%가 서울에서 올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의 미흡한 점은 뭐고 야당은 어떻게 풀면은 좋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0: 네, 전월세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1: 예.

0: 보려고 들어다 보면 기존 임차인이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주 비거주에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아주 직격탄인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거주 비거주를 아까 이 부당함이라든지 그 선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0: 예.
1: 이거를 좀 제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0: 예.
1: 그리고 이번에 그 정부의 그 정책을 보면은 이 상생 임대라든지 그러니까 5% 이내로 이제 조정하고 그러면은
0: 예.
1: 비거주를 거주 요건으로 이제 집주인을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매입 임대라고 그래서 뭐 빌라라든지 뭐 주변에 도심에 가까운 이런 것을 해주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0: 예.
1: 이런 걸 또 다 없애버렸어요.
0: 네
1: 그리고 오로지 이제 공공임대 관련된 토지를 산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과세 혜택만 좀 주고 그러는데
0: 예.
1: 그 사실 그 LH가 이 땅을 사고 시행자가 돼서 그것을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만들어내면 참 좋은 일입니다.
0: 예.
1: 근데 제가 국토위에서 보니까 LH가 지금 너무 적자가 많고 힘든
0: 예.
1: 상황이라서 그거를 감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0: 예.
1: 이것은 결국 민간에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0: 예.
1: 지금 임대업자들한테 줬던 그 혜택 같은 것을 다 걷어들여갖고
0: 예.
1: 임대업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또 만들어버렸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 거주 비거주 이것 때문에 사실
0: 예.
1: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0: 예.
1: 이제 이런 제가 이제 개선할 방법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더 늘린다든지
0: 예.
1: 대출을 통해 갖고 집을 많이 지어서 한다든지 이런 개선 대책은 있지만은
0: 예.
1: 적어도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를 그렇게 밀어붙여 갖고
0: 예.
1: 전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거는 제발 하지 말아야 됩니다.
0: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 특히 이제 공시 가격으로 하면 원래 12억 원이 기본 공제였는데 지금 9억 원으로 비거주 주택자는 낮아지면서 예를 들어 시가 기준으로는 15억 원 이상의 좀 있는 주택에 새 들어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집주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전세 불안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1: 네,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제 임대주택제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대규모로 다주택자인 예를 들어 뭐 열채를 갖고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 주게 되면 너무 많은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많이 사서 임대는 하긴 하지만 사실은 수요로 들어가면서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1: 그래서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다 약속을 안 지키고 계세요.
0: 예.
1: 왜냐면은, 그 대통령 후보 때 부동산 대출 늘리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0: 예.
1: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 6월 대비 지금 6월 부동산 착공은 어떻습니까? 20%가 줄었죠, 수도권.
0: 예.
1: 그리고, 완공은 50%가 줄었습니다.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키면서
0: 예.
1: 이런저런 레토릭으로 편가르고
0: 예.
1: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월세라든지 이런 시장에 타격을 줘갖고 무주택자라든지
0: 예.
1: 이런 청년이라든지 세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는 좀 제발 좀 재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청년들이랄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랄지 아니면 뭐 용산공원 같은 녹지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 이런 부분에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제가 국토에 있을 때 그 김윤덕 장관한테 오세훈
0: 예.
1: 시장을 빨리 만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만나더라고요.
0: 예. 네. 김윤덕 장관이요.
1: 그래서 이제
0: 예.
1: 겨우겨우 이제 만나는 거는 딴 것 때문에 협조를 하려고 만나는 거라기보다는
0: 예.
1: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그 사업 인허가권 관련해서 서울시장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예.
1: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동산 관련된 그 공급 대책은 그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갖고 공급을
0: 예.
1: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누누이

0: 마련하고
1: 예.
0: 뭐 대출을 늘려갖고 또 사업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김영범 실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동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 예.
0: 구로라든지 영등포 같은 데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1: 예.
0: 산업 용적 산업 시설을 50% 정도인데 지금 한 30%까지 깎아서 좀 더 만들 수 있다든지.
1: 예.
0: 근데 이런 거는 이미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용적률
1: 오세훈 시장이 요청했던 것들이죠. 예.
0: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용산 어린이 공원을 갈아엎어 갖고 거기를 이제 아파트를 빽빽이 짓는다.
1: 예.
0: 그거는 그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과천이라든지 태능이라든지 그래서 다 실패한 거고요.
1: 예.
0: 그리고 그린벨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린벨트는 그 말하자면 서울 시민, 수도권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1: 예.
0: 그리고 그런 녹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센트럴 파크가 있는 맨하탄이라든지 하이드 파크가 있는 런던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데 그 권한을 무슨 이유로 그거를 박탈합니까?
1: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환경과 삶의 질을 생각하면 사실 그린벨트나 말씀하신 녹지 이게 보전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는 무조건이야라는 명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인데 보통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거는 답안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녹지나 이런 걸 활용하는 부분은 계속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서민이나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1: 예.
0: 헬기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신다고 뭐 그러셨는데
1: 예.
0: 지난번에 미국 그 중남미인가요?
1: 예.
0: 순방 다녀오시자마자 헬기 타고 이제 이동을 하셔서 7시간 회의를 하셨었는데 뭐 헬기 타고 오시면은 그 경로에 강남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그
1: 예.
0: 예, 뭐 그린벨트 대상 지역이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그 시민들의 이 삶의
1: 예.
0: 질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또 아파트를 무조건 많이 짓는 게
1: 예.
0: 능사냐, 새로 많이 짓는 게 능사냐 이런 것도 우리 그 국토의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 예.
0: 수도권 인구 줄이겠다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만들어갖고 지금 공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여러 이제 과밀 시설을 줄이고 있는데
1: 예.
0: 지금 수요가 없다고 그래갖고 전부 그 그린벨트 갈아엎고 뭐 군부지 갈아엎고 그래갖고 주택을 많이 짓는
1: 남았습니다.
0: 게
1: 예, 예.
0: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것도 좀 근원적인 고민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네, 뉴스 1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뉴스 락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고 또 즐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0: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상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뻔하고 지루한 정치평론에 저항한다 뉴스락. 오늘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국 변호사, 그리고 하원기 전 부대변인 네 분의 뉴스 락커들과 함께 경량으로 치닫는 민주당 전당대회 판세를 집중 분석하고 서범수, 진종호 의원의 실언으로 다시 불붙은 장동혁 지도부와 친한계 또 정점식 원내대표 간의 물밑 갈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3: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케이핑커
1: 행복 짓는 건설금융 케이핑커 믿음 쌓는 건설금융 케이핑커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가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예,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오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은기 전 민정상금부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대신 오늘 현근택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1: 네, 노영희 대타 현근택입니다. 대타는요, 주전보다 잘하면
0: 그렇죠.
1: 주전으로 갈 수 있잖아요.
0: 그리고 뭐 4번 타자는 다 핀치히터.
1: 아, 그럼
0: 원래 타율 좋은 분들이
1: 네. 대타의 펄만 잘하겠습니다. 네.
0: 오늘 대타로 홈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우변한테 뭐 혼날까봐.
1: 아, 그냥 번트만 잘 될게요. 주루만 하는 거, 일로만 가는 걸로.
0: 예. 네. 오늘 뭐 노영희 변호사님이 일이 있으셔서 대신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과거의 오프닝을 잘못 읽다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난타전을 치닫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입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제주, 인천, 또 강원, 대구, 경북 이렇게 2주차 순회경선이 열립니다. 1주차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도합 0.99%로 빙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남의 당이지만 김종인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주차 경선결.
2: 아니 뭐 그 전체적인 흐름은 예. 1주차 경선에서 정 그 뭐야 저 우리 그 정청래 대표가 예상보다 많이 격차를 벌리지 못해서 그리고 이번은 그냥 소강 상태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벌어지는 광주 뭐 호남 뭐 거기서 결국은 판세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0: 예.
2: 그렇게들 다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일단 담 넘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김종인
2: 네, 뭐
0: 남의 당이니까
2: 남의 당이죠.
0: 예,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3: 뭐 저는 상당히 그 정청래 대표가 선전하고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후보로 넣지도 못할 정도로
0: 예.
3: 과연 넣을 수 있겠는가 또 이게 러닝 메이트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그 그래도 이게 0.99지만 이기고 있잖아요.
0: 예.
3: 아마 이번 주에도 이게 박빙이지만 이번 주에도 이게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호남에서 예. 아마 이게 이천이 어겐 노무현 이러면서 이게 그 호남에서 승기를 정청래 대표 잡을 것 같아요.
0: 그거는 기대입니까 예상입니까?
3: 예상이요.
0: 예상이요.
3: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금 죽은 노무현과 살아있는 이재명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노무현의 지지율을 하락할 리가 없죠. 죽었으니. 그런데
0: 예.
3: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전직하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예.
3: 제가 8개 조사 평균을 봤더니 거의 다 40%대예요. 50 예. 다 무너지고 있어요.
0: 예.
3: 하나 빼고. 그러니까 예. 오늘 미디어 오늘의 8개가 나오거든요. 평균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게 이거 결국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고 본인의 비전과 가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게 이재명 성공, 뭐 이게 명청대전, 이거밖에 없다고.
0: 예.
3: 이게 정원하고 쓰던 거예요. 이래가는 게 문익이에요.
0: 알겠습니다.
3: 결국 이런, 저는 아마 호남에서 정청래 기세를 잡는다 봐요.
0: 호남에서?
2: 이게 맞으면 우리가 밥 한번 사야 돼요, 서 변호사.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았다면. 근데 지금까지 맞은 적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근데 맞았으면. 네,
0: 맞았으면.
4: 밥 살게요. 앵커께서는 이제 담넘어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거대한 정청래 캠프라고 봐야 됩니다.
0: 아, 지금 서정욱 변호사의 네. 얘기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4: 선거운동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네. 됩니다.
2: 우리 전략자산이에요. 네.
4: 그 사실 실제 캠프보다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4: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충청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저만 맞췄습니다.
0: 예. 네.
4: 그렇기 때문에 별로 담 넘어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0: 당시 그래도 하은기 대표님도 wishful thinking이라고

0: 많이 후회했습니다. 네. 아 저거 없앨 걸.
1: 괜히 진짜. 사족을 달아서.
0: 네. 아 너무 쫄았었네. 이렇게 네.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흐름이 김민서 후보 쪽으로 지금 와 있고 캠페인 전개하는 걸 보면
1: 예.
0: 그 친청계라고 묶여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너무 부정적인 잡음, 소음 이런 걸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논쟁을 촉발하기보다는 뭐 인성 문제 이런 예. 걸 너무 많이 뭐 보였고 그다음에 노사모 이 동력을 자꾸 이용하려고 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 반감이 좀 심하거든요.
1: 노사모에서도 원래 만들었었던 분이 반대 네. 입장을 좀 내비치신 것 같아요.
0: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왜 정청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 그 연결고리가 매끈하지가 않아요. 정청래 후보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뭔가를 계승하면서 살아오신 분도 아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고인의 어떤 정신이나 의지나 이런 걸 잊지도 않으면서 자기 선거 때문에 유리하게 끌어와가지고 약간 뭐 팔아먹는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 예.
0: 아마 2주차부터는 더 벌어져서 김민석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전망합니다.
1: 현근택 변호사님.
2: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밖에 계신데 우리 나 저는 사실은 서정욱 변호사 유튜브 가끔 보거든요.
1: 아 예.
2: 아 정청래 대변인보다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청래 뭐 지지율 올라갔다 폭증 뭐 엄청 하시던데 예. 아마 서정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많은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잖아요.
1: 아 그래요.
2: 그거야 뭐 원인 저희들이 뭐 민주당 쪽 분들이 장동혁 장장군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1: 아.
2: 모자기 때문에
1: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약간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니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면 잘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아마 그 호남 분들은 약간 투표에 약간 전략적으로 투표해요.
1: 예.
2: 다음 선거에서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예를 들어서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이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국민의힘 분들이 지지하는 분이 당대표 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 대회전이 다음 주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표입니다. 월, 화, 카톡 투표, 수, 목, 그 ARS 투표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말이 이 어찌 보면 마지막 승부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토론회도 굉장히 뜨거운 거거든요.
1: 사실은 연설은 다음 주말에 있지만 투표는
2: 사전에
1: 다음
2: 하니까
1: 초부터
2: 다음
1: 한다.
2: 주 월라 수목이 호남 투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이 아마 최대 승부라고 보는데 그래서 네. 모든 후보들이 다 이제 호남에 집중하는 건데 호남 분들의 전략적 판단은 지금 뭐 여론조사 상으로도 보면
1: 네.
2: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예전에는 이런 면이 있었어요. 호남에 투표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서울 경기 투표했거든요.
1: 예.
2: 요것도 사실은 어떻게 짜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호남 결과를 보고 이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신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영향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1: 예.
2: 이거를 사실 붙여놓은 것도 약간 제가 보기에 이제 일정 짜는데 하나의 예, 약간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정청래 후보의 기세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전망을 하셨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윤기 전 대변인은 이거는 기대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0: 캠프 사람의 평가다.
3: 아, 아니 그게 아니고
1: 나머지는 다 김민석 후보의
3: 좋습니다. 아, 왜냐면 진짜로 정청래 대표 당선되기를 원하면 그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1: 일단 여론조사는 조금 반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들도 전국적으로는 좀 있는데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가 지난 3,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시민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광주 전라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김민석 42.6, 정청래 22. 그래서 물론 지역별로 보면은 모수가 좀 줄어듭니다. 전체 1,002명에서 쭉 나눠지니까 줄어들어서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오차 범위가 커진다는 얘기죠. 일단 그런데 이 숫자로만 봤을 때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앞서 있는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예, 김정일 쪽.
3: 아니 뭐 조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도 종합 아니에요? 아까
1: 예.
3: 호남 분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 같다. 그럼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을 빚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지난주에 그 정청래 대표 쪽에서 너무 좀 노이즈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최고위원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박쥐부터 시작해서 뭐 난 아니요라고 얘기했던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켜보는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봐도 아, 저건 너무 심한데 왜 저렇게 품격 없이 행동을 하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뭐 그 볼콕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에 대한 볼콕 논란.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기에는 좀 눈살 좀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배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뭐지? 이거 완전히 무슨 저 왕조 시대로 다시 돌아가나? 뭐 이런 느낌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느낌은 아주 몰리고 있구나. 몰리고 있으니까 저렇게 그 심하게 행동을 하는구나. 예.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그런데 아마 호남 쪽에 있어서의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은 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여론조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4: 근데 여론조사예요. 정청래에게 정청래 지지층이 100% 여론이 잡히고요.
1: 예.
4: 김민석의 지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라니까요. 이재명.
1: 예.
4: 그래서 투표율이 100%면 김민석이 무조건 이기죠.
1: 예.
4: 투표율이 100%면. 근데 투표율이 낮단 말이에요.
1: 예.
4: 낮을수록 강성 강경 당원들이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정청래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론조사는 없잖아요. 투표율까지. 그래서
1: 사실은 여론조사의 응답률 자체가 그런 효과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4: 그렇습니다. 김민석의 지지율은 이재명 지지율이 겹쳐 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그런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정청래 지지자는 다 합니다.
2: 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충남 충북이랑 부산 보면 반대예요. 충남 충북이 조금 지지율이 낮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겼죠. 그다음에 부산은 지지율 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예측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정청래가 유리하고 높으면 김민석이 유리하다는 거는 지금까지 결과로는 반대예요.
1: 반대다. 네. 전세제 표현 중에 정확히 충청이 좀 높았는데
2: 낮았죠.
1: 낮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겼죠입니까?
2: 아,
1: 저기가
2: 있어요?
1: 이겼죠입니까?
2: 김민석 후보가 이겼죠.
1: 네, 저희 이제 저기로 하시죠 그냥.
2: 아, 저기죠. 네,
1: 저기로.
2: 저는 어디 속해 있진 않아요.
1: 이정희 네. 나오신 것 같아서 저기로. 네. 네, 저기죠. 예.
2: 저기입니다.
0: 김민석 저기. 그 총리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사실 당내 당원들 중에 뭐 강경 지지 세력 따로 있고 온건 지지 세력 따로 있고 이러지가 않아요. 방향만 다르지 다 강경합니다. 다 활성화돼 있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착시거든요. 당 내부 선거에서는 스윙부터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정해놓고 가는 분들이라서
1: 예.
0: 아마 뭐 캠페인 구도가 이재명 정부 흔들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랑 같이 갈 후보 이렇게 정해지면 방향 쏠림은 더 확실하게 갈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쪽이 강경이고 어느 쪽이 뭐 온건이고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안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2: 그 예. 투표율이 사실 낮아요. 지난번보다. 지난번에는 2자 대결이었고 이렇게 뜨겁지도 않았는데 56% 정도 됐는데 물론 당원이 좀 늘긴 했습니다. 예. 120만에서 지금 155만인데 한 10% 정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주라든지 인천도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좀 시끄럽고 노이즈도 많고 뭐 서로 뭐 윤리에 간다 그러지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주자들은 뜨거운데 실제로 이제 당원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투표를 피하게 되는
1: 예.
2: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서 다들 걱정하는 것처럼.
1: 그러니까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두 후보 간에 특히 이제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에 상당히 경쟁이 큰데 그럼 양쪽의 지지층들이 세게 결집을 하게 되면 투표율이 보통 올라가기 그렇죠. 마련인데 네. 이번에 낮아요. 충청도 얼추 보면 40% 내외 그렇죠. 정도밖에 권리당원이 155만 좀 안 되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 그러니까 50%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말씀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약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죠.
1: 예.
2: 사실 약간 전당대회라는 게 축제처럼 뭐 약간 이렇게 붐업도 하고 서로 이게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어찌 보면 안 좋은 모습들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외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양 주자들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 다 똑같아요. 투표율이 예. 낮아서 유리하다는 거는 어떤 정치 어떤 경선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투표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1: 예.
2: 민주주의에서는.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려면 사실은 투표율 높이는 게 유리하고 그러려면 두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들이 조금 조금 더 선의 경쟁을 하는 게 투표율 높이는 방법이지 지금처럼 뭐 상대방을 엄청 공격하고 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투표율 높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예. 선의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3: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155만 책임 그 권리당은 맞아요. 그 저는 아, 맞죠? 양쪽 네. 다 사실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당원에 대한

0: 그 과잉 집계가 많다고 생각해요. 뻥튀기가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른 일반 당원도 아니고 그렇게 그 책임 당원이라면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그것도 연락을 다 하잖아요. 투표하라고. 근데 무슨 뭐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단추 하나 누르면 되는 건데 그거 투표율이 50% 이하 뭐 40%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거기서 저 권리당원 내지는 책임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분들이 상당 부분 허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고 두 번째 저는 광주 전남 보면서는 김민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에 DJ의 그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1: 예.
0: 동교동계의 그 나이 많은 그 동교동계에서 야, 우리 막내 하면서 엄청 그 귀염둥이처럼 옛날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30대 때 들어왔을 때 물론 이제 60대가 됐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동교동계 DJ 뭐 이 라인이 과연 아직도 그 호남 광주 이쪽에서는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2: 근데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데 그 문제 제기를 정치인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0: 아 당원.
2: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개월 동안 1,000원 내고 나면 당신 지도부 선출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 장벽이 열려 있으니까 신천지 뭐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 세력 들고 들어오면 국민의힘도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 버리고 뭐 그 외에도 유튜브 구독자 수 많으면 유리해지고 이 온갖 왜곡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당원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하게 하면 안 된다. 한 최소한 2년 3년 활동하게 한 다음에 교육도 충분히 받고 그래서 이제 정당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당원들이 난리가 나니까 아무도 그걸 꺼낼 수가 없으니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0: 이중당 적자가 이번에 해보니까 네. 그 시도위원 선거할 때 무조건 가서 네. 아야 내가 너 밥 사준 게 얼만데 이거 하나 네. 등록해줘 그럼 1,000원씩만 내면 돼 세 달만 내면 돼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럼 해준단 말인데 이 사람 민주당원한테도 가서 해서 그래요 민주당 있는 네. 분은 국민의힘 당원인데도 나 국민의힘인데 야 그거 누가 아니 그냥 등록해줘 이래서 왕창 늘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중당적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이번 그 민주당 경선 끝나면 반드시 정리해야 돼 이거는 민주주의의 암이에요 암
2: 후보들이 정리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 아마 뭐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그럼 민주당 사실... 당원이 네. 뭐 국민의힘 뭐 지인들과의 그런 민간적 정리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도 될 수 있고 또 현재 불법이긴 하지만 체크할 수가 없으니 네. 조국영 신당도 가입할 수 있고 네, 밥 한 끼 먹으면 네.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0: 네, 맞아요.
1: 일단 세 끼는 먹는 거네요.
2: 두 끼 먹을 수도 있고요.
3: 아니 실제로 이 이중당적이 밝혀지는 경우가요. 후보자 등록해서 네. 이제 입후보 할 때 말고는 없어요. 네. 사실은
1: 본인이 후보 될 때 빼고는
3: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선관위에서 체크를 하거든요. 네. 이중당적인지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법상으로는 엄연히 불법행위죠.
1: 네.
3: 이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방치되어서 저도 이걸 사실 법적으로 선관위 말고는 이걸 또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1: 네.
3: 각 당들이 서로 당원 명부를 교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익명 처리를 해서 선관위에서 체크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제가 봐도 사실은 걸러야 되는데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불법행위,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1: 예.
3: 누군가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수사할 근거는 있거든요.
1: 그렇죠.
3: 왜냐하면 불법행위니까.
1: 예.
3: 그러니까 꼭 당사자는 특정 안 해도 돼요.
1: 정당법에 어긋나는 거죠.
3: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유예 기간을 두고 만약에 해서 뭐 3개월이든 몇 달을 주고 이중당 정리해라.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사 들어간다든지 하면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해결 반드시 해야 돼요.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투표율 얘기했는데 충청권이 41.5% 부울경이 54.7% 정도의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보안수사권 문제나 또는 1인 1표 당원주권주의 이게 다 권리당원에 소구하는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강경한 권리당원에 소구하는 건데 정작 권리당원의 투표율은 낮아요. 약간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 이것과 연관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전대 과정에서 나온 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이것도 이제 권리당원에게 혹시 소구하려는 건 아니냐. 사실 진지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앞서 뉴스연구에서 저희 패널분들이 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이 볼 때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이게 뭐 처음 얘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1: 있었죠.
3: 그렇죠. 그때도 아마 여론이라든지 추세 보면서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 사실은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더 안 좋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이제 청

0: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전당대회 끝나고 계속 추진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예.
2: 저는 조희도에 탄핵하겠다는 게 아마 두 가지 이유 같은데요. 하나는 게 옛날에 이재명 대표 그때 10대로 파기환송할 때 그때 졸속으로 심리인 거 아니냐. 뭐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번에 노태학 추천을 왜 안 하느냐.
1: 예.
2: 이 두 가지인데요. 이미 그 10대로 파기환송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1: 예.
2: 그건 저번에 지금 현재 오히려 노태학 후임 문제인데 근데 청와대는요. 아마 이게 김민기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또 헌재 재판관이에요.
1: 예.
2: 오영준 재판관. 그리고 김민기 후보는 우리법 연구회 중에 엄청나게 진보 성향이거든요.
1: 예.
2: 그럼 이게 우리 헌법에 대법원장의 추천권은 뭐 형식적인 겁니까? 저는 그래 안 봐요. 사법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대법관도 사법부의 구성원입니다.
1: 예.
2: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사람 추천해 계속 이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2: 따라서 이게 뭐 이걸 가지고 탄핵하면 엄청나게 그 역풍이 불지 않을까. 저는 계속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탄핵군을 하는데 아마 그러면 이게 진짜 난리 날 겁니다.
1: 예, 난리 날 거다.
3: 아니, 그 송영길 후보가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장 김민석 후보도 나도 그리고 정청래 후보도 나도 뭐 이렇게 가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지금 이렇게. 분위기상 네. 전당대회 후보들이 아니야 그건 좀 아니지라고 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3: 네, 네. 그러니까 뭐 나도 나도 하고 있는데 좀 뜬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왜 갑자기 뭐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심지어는 뭐 일부에서는 그 코멘트를 하기를 아 뭐 대통령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부인할 수밖에
1: 대통령실은
3: 없겠죠.
1: 부인했습니다.
3: 당연히 부인해야죠 그거.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저 주민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갑자기 무슨 뭐 탄핵에 맞붙였나. 아 그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그럼 이제 뭐 그 누군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탄핵인 거야.
1: 예.
3: 그전에도 벌써 29명인가 30명을 장관들을 포함해서 탄핵 무더기 탄핵을 남발했던 해방 이후에 아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을 했잖아요.
1: 예.
3: 그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리고 그중에서 한 명도 탄핵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 헌법재판소장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1: 예.
3: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다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런 식의 분노 정치, 증오 정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극성 지지자들에게는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뭐 그 기분을 맞춰줄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 웃겨요.
1: 예.
3: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서 전 별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강성 지지층에는 호구가 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고 다른 얘기도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냥 탄핵 얘기는 여기서 그냥 하고.
0: 아니, 왜냐면 실제로 이게 말씀처럼 헌재에 갔을 때 이게 뭐 인용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1: 예.
0: 막 갔을 때 사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건 아직 명시적으로 드러난 건 없거든요.
1: 예.
0: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4: 빌드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 보안 수사권도 그렇고 결론 결단 이거부터 일단 하지 않습니까?
1: 예.
4: 근데 저는 그보다는 과정 관리가 되게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바로 탄핵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문제 제기부터 하고 그 문제 제기가 공감대를 얻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1: 예.
4: 바로 탄핵이랑 결론이 나오니까. 저희가 뭐지?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게 되잖아요.
1: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분이 네, 많다는
4: 그래서
1: 거죠.
4: 그래서 좀 집권 여당이니까 바로 결단부터 하기보다는 논의하고 화두를 던지고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1: 최근에 이제 김원주 씨의 뉴스공장 저희랑 동시간대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정청래 후보 김문석 후보가 연이틀 출연했습니다. 이게 두 후보를 대하는 이 공장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다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0: 다 보지 못했는데 일부는 네. 좀 봤는데 아마 그전에는 뭐 정청래 후보의 거의 뭐 동무대 앞마당이었죠.
1: 예.
0: 지금 뭐 김민석 후보 먼저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아마 김어준 이분이 아마 적절하게 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사실은 한복판에 뛰어드는 게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유튜브 정치 아니냐. 유튜브
1: 예.
0: 특정 유튜브 특정 게시판 커뮤니티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당내에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마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견들을 뭐 이렇게 특정 커뮤니티에서 올리고 그게 오히려 여론이 그 길 보면서 여론을 파악하고
1: 예.
0: 그게 어찌 보면

0: 그러면 우리 당이나 아니면은 정당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1: 아, 잘못되는 방향으로.
0: 아,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특정 커뮤니티나 특정 유튜브가 정당을 지배하는 구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언론이라는 게 뭐 여기도 유튜브도 그렇죠. 하지만 방송 언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뭐든지 독점은 저는 우리 경제에서든 사실 뉴스도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이거든요.
2: 예.
0: 오픈된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당대표든 후보든 나온 사람들도 요청하면 다 나가는 거죠. 특정 유튜브나 특정 방송 나가고 특정 커뮤니티는 글 쓰고 안 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 홍청래 후보는 당대표 시절에 사실 딴지 게시판을 보고 민심을 읽는다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뭐 하루에 몇 건씩 글을 계속 쓴다고 했는데 그게 부적절하다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0: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2: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홍청래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뉴스 공장의 김어준 씨가 약간 관심 배분에 들어갔다.
0: 그러니까 언론이든 뉴스, 그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 누구든지 나가면 뭐 공정한 기회를 주고 아니면 거기서 해야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배척하는 식으로 되면
2: 예.
0: 이게 자체가 정치거든요. 언론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3: 뉴스 공장을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정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가서 거기서 무슨 뭐 상황 역할을 하시잖아요. 가서 시키는 대로 절하라면 절하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너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튜브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받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2: 예.
3: 뭐 고성국이라든가 전환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막 휘둘리는 거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민주주의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저도 뭐 이건 비난의 의미가 아니라 뉴스 공장은 언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 콘텐츠 프로덕션 같은 거라고 생각을
2: 아 정치 해요. CP 콘텐츠 프로덕션
4: 만드는 왜냐면은 언론이라고 하면은 언론 윤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스쇼부터 포함해서 모든 그 언론 매체가 그냥 자유롭게 막 하는 게 아니라
2: 예.
4: 다 제도와 규범의 규율을 받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가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2: 예.
4: 심의위원회로. 예. 예. 그리고 방송사 사장들 임기 다 이 취업 규칙 그리고 법 뭐 규범 이런 걸로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 예.
4: 보도 특종이란 이름으로 막 거짓말 가짜뉴스 해놓고 책임도 안 지지 않습니까? 그거 언론 아니죠.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언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게 맥락이 아니라 그냥 되게 사이즈가 큰 정치 콘텐츠 프로덕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나가서 뭐 정견 발표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책임은 예. 본인이 져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같은 시간대에는 CBS 박성태의 뉴스쇼를 듣다 보니까
2: 예.
4: 그걸 계속 예. 이렇게 들은 상태가 아니라서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구분할 만큼 정보가 쌓여있지 않아요. 그리고 1.5배에서 2배속으로 이렇게 돌려서 봤거든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 예.
4: 근데 태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봤던 분들이면 이제 미묘한 차이를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까 전에 표현하신 대로 일종의 자산 리밸런싱?
2: 예.
4: 뭐 관심 배분 리밸런스 뭐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0: 저도 뭐 뉴스 공장이 언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씀처럼 사실은 권한만큼 실제로 그러니까 권한은 엄청 누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영향력이 막강하면 그만한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진 않고 있죠. 그러면 예. 사실은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은 아니죠.
2: 전체 동시간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4: 네.
2: 잘 못 보게 돼서. 예, 알겠습니다. 동시간대 프로그램이니까 저희가 관련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4: 네.
2: 광고를 듣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한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7: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6: 퇴직 후
1: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0: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3: 예, 저희가 광고 듣고는 이제 그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통합군사 국군사관학교 육사해사공사의 통합에 대해서 한마디 한 그걸 다루려고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이 광고 시간에 최고위원 안 다루냐 한마디 할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있고 최고위원 문제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만 한마디 듣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 그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예. 합치면 이게 4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캠프에서 최민희는 무조건 한 표 주고 예. 그다음에 홀짝으로 이성윤하고 한민수를 나눠주자. 이대로 가면 이게 저는 최민희가 무조건 이게 수석 제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3: 예.
4: 김민석, 송영길 캠프에 한마디만 제가 조언해드리면 두 명 사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미의 김영호 예. 이분들이 몇 프로라도 가져가면 표가 다섯 명이잖아요. 분산되거든요.
3: 예.
4: 이러면 이게 박선호이나 서미아가 수석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개 되면요. 결국 친청은 세 명이 다 되고
3: 예.
4: 그다음에 반대는 두 명밖에 안 돼요. 뭐 제가 지금 볼 때는 이런 구도로 저는 간다. 여덟 명이 뛰면
3: 저는
4: 다섯 명이 나뉘지고
3: 예.
4: 이건 세 명이 되잖아요.
3: 알겠습니다.
4: 이걸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3: 광고 시간에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사실 뭐 크게 안 들어도 될 얘기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걸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광고 시간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제가.
5: 아니 우리 당내에서 고민하거나 얘기하는 얘기를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아까 한 얘기가.
3: 이 얘기는 사실 뭐 지난주부터 많이 그렇죠? 나왔던 네. 얘기잖아요.
5: 그래서. 상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5위를 이제 누가 할 거냐가 굉장히 쟁점인데 그 5위 싸움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6: 그러니까 서종욱 예. 변호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김민석 그 후보나 송영길 후보 진영에서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반대로 갈 것 같아서.
3: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친청계 이렇게 해가지고 서종우 TV 썸네일로 쓰시려고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 나머지 얘기는 대꾸쇼에서 저희가 또 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에서 외교안보 분야 업무 보고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이 좀 더디고 있다. 왜 더디냐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다. 그런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필요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사가 도대체 무슨 책임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대해서는 먼저 뭐 김종규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7: 대통령의 의식 그 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쿠데타를 했으니까 육사가
3: 예.
7: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마 그걸 1960년에 있었던 5.16을 얘기하고 1979년에 있었던 112 그다음에 이번에 12월 24년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명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나온 사람입니까? 육사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일본 육사 예.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 나왔습니까? 육사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 육사가 세 번을 뭐 저 그 구태사를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육군 사관학교 만들어졌을 때 전쟁 났잖아요.
3: 예.
7: 그때 제가 알기에는 400명 중에서 200명이 죽었습니다. 임관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킨 거예요.
3: 예.
7: 그리고 지금도 현재 전방에서 곳곳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분들이 다 군인들이에요. 그분들의 명예를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식의 말을 통해서 그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까?
3: 예.
7: 전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아요.
3: 일단 육사에. 우리나라 군의 명예를 나름 또 한쪽에서 지켜온 역사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말씀이고 현기택 변호사님.
5: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쿠데타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던 건 맞죠. 누가 뭐 졸업했냐 안냐 문제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 육군 육사 해사 공사의 통합 문제는 오래된 숙제인데 저는 오히려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 측면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3: 예.
5: 통합적인 게 중요하다. 전쟁이 지금 뭐 육군

0: 해군 공군 따로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군은 예로부터 계속 지금 사성 장군이 7명인데요. 육군이 5명, 해군 1명, 공군 1명입니다. 장성 숫자도 비슷해요. 300, 예. 한 7, 80명 되는데 그냥 70%가 육군이거든요.
1: 예.
0: 그럼 육사, 해사, 공사의 입학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 육사가 좀 많긴 해요. 한 300명 조금 넘고. 해사, 공사가 200명 위아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2배 이상 차이가 안 나요. 장성 숫자는 우리나라가 어차피 군이 육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예. 굉장히 70% 이상을 이제 육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장성 숫자에서. 그게 사실은 좀 불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참은 법으로 2대 1대 1로 인원을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이제 균형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있는 체제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 발전과 통합 전쟁 수행 이 측면에서 통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원래 국방부가 이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때는 전장 환경, 그러니까 전투 환경이 좀 변화됐고, 그래서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도 육군들이 드론 날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죠. 병력 자원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3사를, 육사, 공사, 해사를 통합한다. 이게 국방부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쿠데타 너희들이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반발하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2: 그럴까요? 예. 예를 들어, 이거 그래, 선배들이 쿠데타 좀 가담했다 치더라도
1: 예.
2: 이게 지금 재학생들 한데 무슨 이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재학생들이 쿠데타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육사가 쿠데타에서 응징하면 그럼 이게 해군하고 공군은 환영해야 되는데 지금 해군, 공군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예.
2: 이번에 참모총장 열몇 분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주한미군 한미동맹이잖아요.
1: 예.
2: 그럼 이게 미국은 왜 육사에서 공사를 따로 두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편제를 많이 참고했잖아요. 우리 6.25부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이게 바다도 없는 해사, 활주로도 없는 공사 이게 됩니까?
1: 이게 이제 통합군사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파다가 없다 얘기해.
2: 그러니까요.
1: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2: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문수 옛날에 대선 후보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 육사가 따로 있으니까 회사 공사가 견제를 했기 때문에 쿠데타 막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같이 육해공이 하나가 돼가 한 팀이다. 그럼 이게 쿠데타 더 막을 수 있습니까? 분리시킨 것보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다.
0: 이 하나 이제 말씀 들으면요. 예전에 이제 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제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통합할 때 계룡대 통합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도 엄청 반대했거든요.
1: 예.
0: 왜 같이 있어야 되냐. 왜 대전에 가야 되냐. 지금처럼 공군본부랑 해군본부는 왜 육군이랑 같이 있어야 되냐 논란이 많았는데 서울에 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전 계룡대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를 설치한 게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고.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1: 예.
0: 지금 말씀처럼 지금 계획도 4년을 전부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군 가서 초등 비행할 때는 삼상 가상한 겁니다. 초기에는 물론 교육하겠지만 그리고 해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 말씀처럼 뭐 그걸 아니 미군 그리고 사실은 사관학교 제도가 미군에서 미국에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사관학교 제도가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실제 군에 저도 뭐 장교 생활을 했지만 육해 공군사는 갈등이 꽤 심해요.
1: 예.
0: 굉장히 심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육군이 하는 건 무조건 해군 공군이 반대. 해군군이 뭐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론 같은 거를
1: 예.
0: 이쪽에서 만들면 이쪽에서 한다 그러고 이쪽에서 한다면 이쪽에서 한다고 서로 갈등이 심하거든요. 요 갈등을 푸는 방법이 같이 근무하고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 통합 국군 사관학교 그렇죠. 뭐 몇 기 몇 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단 뭐 말씀대로 김종인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윤석열 쿠데타는 윤석열이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안에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이런 분들이 육사의 기술하는 끈끈한 폐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계엄이 가능했다. 이런 또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여러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좀 가볍게 소개를 해주신 대로 인구 절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도 이미 그 간부 수급도 안 되고 현역 병력 자원도 부족해서
1: 예.
3: 징집률이 100%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는 아마 정원 채우기가 되게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통합의 제 첫 논거가 병력 자원 문제입니다.
1: 예.
3: 병력 자원 문제고 2040년쯤 되면 20대 남성이 14만 명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뭐 3, 4로 해놨을 때 병력을 지금 수급할 수 있느냐? 불가능.

0: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복고 피는 순서대로 학교 문 닫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간부 사관 학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미 2025년에만 해도 육사 중도 퇴교한 사람이 한 70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정원의 20%가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미 3개 군 교육기관의 70%가 커리큘럼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통합 운영을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1: 예.
0: 전장에서도 드론이나 현대전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뭐 육군, 공군, 해군 상관없이 지금 운영하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1: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제 통합에 어떤 여러 환경, 통합훈련 예. 환경 변화가 있었다.
0: 예.
1: 그래서 군 병력 포함해서 이런 건데 대통령이 또 얘기한 거는 쿠데타의 책임 문제를 또 얘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0: 뭐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등등등 한 뭐 선진국의 절반 가까이 되는 국가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도 해요. 미국은 병력이 135만, 200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다른 개념인 거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2: 사실 국방부는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0: 아니,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통합하는 거지. 대통령께서는 좀 부주의한 발언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일단 논란이 될 다른 나라들에서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0: 절반
3: 거예요.
0: 절반 가까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그건 극소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통합군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원래 통합군 체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합군 예를 들면 그 합동전력 같은 것은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위에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이런 전력들이 어떻게 병력들을 연합해서 효과적인 전투를 칠 것인가 이런 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서는 비행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비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해군사관학교 들어가서는 초년병 간부 때부터 어떻게 하면 배를 제대로 태울 수 있을 것인가 육사는 또 육군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서 전문화 가는 것들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3: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야 걔네들이 구태타했기 때문에 육사 없애버려야 돼.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경찰은 1960년에 3.15 부정선거했어요. 1980년대에 그 저 이한열, 박종철, 고문치사하고 최루탄 쏴서 죽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뭐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벌어지고 사건 은폐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도 없앱니까? 그럼 국정원은 그동안에 나쁜 짓 많이 한 거 많아요. 그럼 국정원도 다 없애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식의 자기가 갖고 있던 감정적인 어떤 원한감 이런 거를 가지고 국가 제도를 갖다가 막 없애고 붙였다 뗐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살아남을 조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검찰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1: 예.
3: 뭐 여러 가지 명분을 걸었지만 알고 보면 검찰이 싫어. 나를 수사했던 놈들이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육사에 대해서 이거 통합군 전력이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얘기한 그것이 본심이다.
1: 예.
3: 그렇게 저도 얘기가 들을 수 있습니다.
2: 반박은 이제 쿠데타만의 이유는 아니죠. 당연히 육사의 이전 문제라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숙제입니다. 공사도 옛날에 서울에 있었잖아요. 보람에. 근데 이제 이전에 한참 됐거든요. 그러니까 육사가 그럼 계속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이 논란은 수십 년 된 논란이에요. 그리고 이전하는 게 맞고요.
1: 예.
2: 우리 뭐 경찰대나 아니면 뭐 공군 사관학교는 다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전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서울에 어찌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라는 게 예전에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박정희나 이때 쿠데타 할 때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은.
1: 예.
2: 군부대가 특히 육사가 서울에 있으면서 수도권을 뭐 방위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전이 맞고 그래 이전을 할 때 제가 앞에서 얘기한 육해공대 군영 발전이라는 건 우리 군의 오래된 숙제예요. 왜 하필이면은 그 합참에 2대 1대1로 정해놨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장성 숫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육사 공사 해소를 따로 둔 체제에서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개혁이 필요하고 실제로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된 숙제지 이건 하나의 이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처럼 실제로 이 영향력 아래에서 이번에 쿠데타도 그분들이 사실은 많이 바꿨잖아요. 인사를 바꾸면서까지 선후배를 넣었단 말이죠. 그런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된다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육해공군 간의 통합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0: 그러니까
2: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폐지라고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근데 이건 폐지가 아니라 통합인 것이고 물론 최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0: 정책적 논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왜 안보가 너무 중요한 밀접한 문제니까.
1: 통합하면 지원자가 늘어납니까?
0: 지원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각 학교의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 대한 완충 작용은 되는 거죠.
1: 아니 어차피 각자 세 군데에서 인원이 줄어든 거나 합쳐져서 줄어든 거나 결국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 인원이 지금 줄기 때문에 이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대학 인구가 줄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3, 4에 그 지원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들 그게 있는데 그러면 현대전으로 이제 바꿔서 갈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0: 저 이런 거 있습니다. 예. 각 학교마다 각 한 명의 사관생도를 배출할 때 드는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일반 대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보다 더 많아요. 근데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70%가 지금 교육이 겹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통합을 하면. 그러면 정원 채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는 차원에서 논쟁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2: 일단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와 연계시킨 거는 뭐 부적절 또는 과잉이라고 할 수 있지만 통합은 따로 뭐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요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진종호 의원 징계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짧게 저희가 30초만 일단 하고 대구쇼로 이어서 가도록 하기 시간이 많지 않아서.
3: 예, 저는 옛날에 김성원 의원이 있거든요.
2: 예.
3: 이번에 이거 수해 복구 가가지고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녹여.
2: 예.
3: 이러다가 6개월 정지를 먹었어요. 6개월 당원권 정지. 그런데
2: 예.
3: 그거보다 이게 더 심각하다 봐요. 완전히 뭐 보안수사권을 희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6개월보다는 더한 징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본방에서 그러면 서종훈 변호사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방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전.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예, 오늘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남은 이슈에 대해서 유튜브로 잠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CBS
6: 예술이 일상이 되고
5: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6: 우리의 일상이
5: 문화가 된다.
6: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5: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6: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5: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6: 공정하게
5: 함께
6: 새롭게
5: 마음껏 꿈꾸자
6: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1: 폭염주의보,
12: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11: 폭염경보,
12: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11: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12: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11: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13: 날씨와 생활입니다. 가을의 문턱 절기상 입추인 오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간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졌고 서울은 지금까지 1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은 오늘도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어제 37.9도였던 서울은 오늘 한낮에 39도까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파주와 춘천, 광주가 38도, 대전, 대구 37도, 부산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태풍 돌핀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창일 때 이 꽃은 화사하게 피기 시작합니다. 태엽볕 아래 피어나는 가을설이 내릴 때까지 붉은 자태를 뿜내는 이 꽃의 이름은 배롱나무꽃. 100일 동안 꽃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100일 동안 지지 않는 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꽃 하나가 지고 나면 다른 꽃대가 올라오는 식으로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덕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줄기차게 피어있다라는 건데요. 이 여름을 건너는 우리 마음도 그랬으면 합니다. 어제 진 꽃은 잊고 오늘 새롭게 꽃 피우는 마음으로 금요일 아침 시작해볼까요? CBS 그때 잠깐의 알렉스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입주 138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